0: 자, 엑스레이 촬영 사진 나왔습니다.
1: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응? 응? 응? 어, 잠깐, 잠깐. 어, 심해아기님 배에 달린 저게 뭐지?
0: 글쎄, 종기가 나신 걸까?
1: 아니, 아니야. 종기치고는 너무 커. 혹인가? 직접 봐야 알겠는데?
2: 안 그래도 되는데.
1: 안 그래도 되긴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직접 봐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0: 네. 아, 그냥 진찰하는 거니까 긴장 푸시고요.
1: 이건. 혹이 커져 너무 커. 어서 떼어내야겠어.
2: 안 그래도 되는데.
1: 무슨 말씀이세요? 더 커지기 전에 떼어내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빨리 지하 간호사 불러가지고 수술 좀 해봐야 돼요.
2: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
1: 남편이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0: 혹이 말을 한다. 혹이
1: 맞아?
0: 그럼 혹시 그 실종됐다던 그 남편분?
3: 실종이라뇨? 전 결혼하고 쭉 여기서 살았어요.
1: 아니 어쩌다가 무서워.
3: 우리 심해아귀는 암컷에 비해 수컷이 엄청 작아요. 덩치가 거의 60배 차이 나죠.
1: 60배나요?
3: 우린 결혼하기 전 각자의 공간에서 외롭게 지냈죠.
2: 깜깜하고 넓은 심해에서는 심해 아기끼리도 만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3: 운명적으로 만나 우린 사귀기 시작했죠.
0: 좋아, 좋아.
4: 좋아.
0: 너무 좋아.
4: 행복해.
0: 내가 더 행복해.
4: 헤어지기 싫다.
3: 내일 또 만나면 되지. 잘 가.
4: 안녕.
3: 귀현 씨. 그런데 한번 헤어지면 깜깜한 심해에서.
4: 귀남 씨.
2: 어디에 있는 거야? 서로를 잘 못 찾고
3: 다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4: 귀남 씨!
3: 귀현 씨!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서야. 잘 지냈죠?
4: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3: 깜깜한 심해에서 짝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나 못 가! 나 그냥 네 옆에 딱 붙어서 살 거야!
4: 나도! 큰 파도가 와도, 무서운 적이 와도 절대 안 떨어질래!
3: 좋아! 그렇다면 우리 하나가 되는 거야.
4: 하나가? 어떻게?
3: 나를 녹여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수컷이 암컷을 물면 입주의 살이 합쳐지고 수컷 몸의 일부가 암컷에 흡수되며 한 몸이 되는 거죠.
2: 우리 심해 아귀는 이렇게 짝을 만나 하나가 되고 자식을 낳아요.
3: 깜깜한 심해에서 어렵게 만난 인연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우리 심해아기가 선택한 방법이죠.

0: 와우. 와우.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1: 그러니까 실종되신 게 아니었네요.
2: 네.
0: 아, 근데 그 매일매일 붙어 있으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2: 아니요. 전 편하고 좋죠.
3: 그렇겠죠. 편하게 매달려만 있으면 되니까.
2: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뭐 불편하다는 거야?
3: 아니야. 불편하긴. 그럼 여기서 문제.
4: 문제?
3: 심해 아기 암컷은 평생 한 마리의 수컷만 붙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1: 글쎄요.
3: 정답은 X. 응? 암컷들은 여러 마리 수컷을 붙이죠. 소문에는 수컷을 8마리나 붙인 심해 아기도 있다나 봐요.
0: 8마리나요? 와우!
2: 자기야, 지금 이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야?
3: 이유는 무슨? 그냥 선생님들 알려드리려고 낸 거죠.
2: 아니, 나 말고 수컷을 또 붙이겠다는 거야? 자기야, 지금 말 잘해야 돼? 나 막 화날라고 해.
3: 아, 그냥 낸 거라고요.
2: 아, 언제는 나랑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하다니.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3: 아, 선생님, 아까 확 떼버릴 수 있다고 했죠. 떼주세요, 얼른.
2: 안 돼. 농담이지?
3: 농담 아니야.
2: 너무해. 기람이 삐치.
3: 아유, 쭈쭈쭈, 삐지셨어요?
2: 몰라.
3: 아, 장난이야. 삐진 것도 너무 귀여워, 진짜.
0: 아니, 지금 건강검진 받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세요.
0: 저기, 나가주세요. 저기, 나가주세요.
3: 삐진 것도 왜 이렇게
0: 아니요, 나가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안 보이게 하지 마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4: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임금님 고비 이야기.
1: 여기는 포비 임금님이 다스리는 뽀롱뽀롱 왕국이에요.
0: 임금님, 일어나세요. 안 되겠다. 온 세상이 환해지고 해는 두 방금.
2: 그만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0: 이제 모두 이럴 시간이에요.
3: 그만해! 임금님이 더 자고 싶어 하잖아.
0: 뭐? 좋은 임금님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임금님, 더 주무세요. 안 된다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2: 그만.
0: 비켜. 해리가 맨날 일찍 깨우는 거 싫으시죠? 감옥에 가두는 건 어때요?
2: 감옥?
0: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몰라도 돼.
3: 왕이라면 늦잠도 잘 수 있어야죠.
2: 그래, 알았어.
0: 뭘 알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끌고 가. 이제 다시 주무세요.
2: 그럴까?
0: 착한 어린이는 늦잠 자지 않아요.
4: 임금님.
5: 맛있게 드세요.
2: 맛있는 게 없잖아. 초콜릿도 없고 쿠키도 없고.
5: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죠.
0: 임금님이 단게 먹고 싶으시다잖아.
5: 그래도 안 돼.
0: 비켜봐. 임금님 매일매일 초코쿠키 먹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2: 좋아.
5: 뽀로로,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0: 루피를 가두고 쿠키를 가져와라. 잔뜩.
6: 네.
5: 이거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6: 조용해.
2: 맛있다.
0: 그렇죠?
7: 임금님, 공부 시작해볼까요?
2: 하기 싫은데.
7: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임금님이죠.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2: 3!
7: 네? 어제 배운 거잖아요.
0: 모를 수도 있지.
7: 뭐? 뽀로로 나?
0: 임금님, 에디도 가두면 공부 안 해도 돼요.
2: 그럼 그러자.
7: 뭐? 날 가둬? 뭐야?
0: 데려가.
6: 네?
7: 이거다. 공부 좀 하라고요. 공부.
0: 저랑 놀이터 가서 놀아요.
2: 좋아.
7: 이거 놀아니까.
6: 들어가.
5: 에디.
0: 너도 잡혀왔어.
7: 이게 다 뽀로로 때문이야. 임금님한테 나쁜 말만 하고.
0: 맞아.
5: 임금님은 잘 있을까?
1: 포비 임금님은 뽀로로와 매일매일 놀기만 했어요.
2: 더 높이. 한 번 더 탈래.
0: 네네. 저 초콜릿도 드세요.
2: 맛있다. 뽀로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0: 놀이터에 갈까요?
2: 다른 건 없어?
0: 그럼 무도회는 어때요?
2: 무도회?
0: 네! 춤하면 또 임금님이시잖아요.
2: 좋아.
1: 무도회 날이 됐어요.

0: 뭐지?
1: 임금님, 너는 뭐야?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저희도 같이 춤춰도 될까요?
2: 같이 춰요.
3: 어쩌지?
1: 임금님, 내쫓으세요. 저런 애들은 우리랑 안 어울려요.
3: 그래, 내쫓아.
1: 다들 들었지? 그럼 마저 출까요?
3: 좋아. 너희들은?
2: 우리는 요정 삼총사야.
1: 그랑카?
3: 요정 삼총사?
1: 아까 우릴 내쫓았지?
4: 크랑크랑.
2: 너무해.
3: 그게
1: 벌을 줘야겠어.
4: 크랑.
3: 무슨 벌?
1: 뿌렁뿌렁 뿌르렁 변해라.
5: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3: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나야, 임금님이라고.
1: 뭐? 거짓말.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6: 네.
3: 열어줘. 얘들아, 나.
1: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3: 날 괴물로 보겠지?
7: 누구지? 모르겠어.
1: 잘 지냈어?
8: 와! 뽀로로!
1: 뽀로로라니, 임금님이라고 해야지.
7: 와?
1: 고비가 없어졌으니 이젠 내가 임금님이야.
4: 누구 맘대로?
1: 고비 임금님은 어디 있어? 나도 몰라. 그럼 잘들 있어. 어? 그건 뭐야?
9: 죄인들 점심입니다.
1: 어? 너무 많잖아. 내가 먹을 거야. 빵 한 개만 주도록.
9: 네. 자.
4: 너무하잖아.
7: 어쩔 수 없지. 나눠 먹자. 자. 너도 먹어.
3: 고마워.
7: 뭐해? 응? 그런데 너 임금님하고 닮았다.
4: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임금님은 잘 계실까?
7: 걱정이야.
3: 얘들아.
7: 왜? 빵이 모자라?
3: 사실 내가 임금님이야.
8: 뭐?
3: 정말이야, 믿어줘.
7: 그럴 리가.
4: 너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3: 3.
4: 어? 임금님! 진짜 임금님이 맞아.
7: 정말?
4: 틀림없어.
8: 임금님.
3: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7: 그랬구나.
4: 아이고, 우리 말 좀 잘 듣지.
3: 내 잘못 맞아. 대신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8: 우와.
4: 어떡해요?
3: 그건 잘 모르겠는데.
7: 아, 방법이 있어.
4: 뭔데?
7: 들어봐. 살려주세요.
10: 무슨 일이야?
7: 그 괴물이.
8: 잡아먹지 마.
4: 어디 가, 이 괴물.
10: 괴물이 어디 있는데?
4: 저기.
10: 어? 어디?
3: 여기 있지.
4: 잡아라.
11: 임금님.
1: 어?
11: 괴물과 죄인들이 도망쳤습니다.
1: 뭐라고? 어디 있는 거야?
4: 저쪽이에요. 길이 막혔어. 너
7: 어떡해.
1: 이러다 잡히겠어.
3: 얘들아. 너희들은 도망가. 내가 따돌릴게.
8: 임금님.
1: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3: 오로로. 메롱, 나 잡아봐라.
1: 저 괴물이 당장 잡아. 거기 안 서.

0: 어디 도망가려고?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느냐?
1: 몰라.
0: 너 어서 말해.
1: 모른다니까.
0: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
2: 잠깐.
3: 임금님을 놔줘.
2: 맞아.
0: 뭐? 임금님?
1: 어? 너희들.
0: 이 괴물이 임금님이라고?
4: 진짜야.
0: 어서 풀어줘.
1: 도망가라고 했잖아.
0: 임금님만 두고 갈 순 없죠.
2: 맞아요.
1: 다들 고마워.
4: 안녕.
0: 뭐야? 나 이제 좋은 임금님이 됐구나.
1: 정말?
0: 응, 이제 마법을 풀어줄게. 뿌렁뿌렁 뿌르렁 돌아와라. 얍!
2: 진짜 임금님이잖아.
0: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임금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1: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뭐.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시티 식물 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 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1: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감자, 구운감자, 치즈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3: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4: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3: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0: 안 돼! 우리 집!
4: 짐이 안에 있는데!
1: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3: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5: 곧 화성에 도착해요.
0: 저 사람들이에요.
4: 어서 빨리 보고 싶어.
0: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엄청 커요.
4: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3: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5: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1: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6: 당황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1: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6: 너무 신나.
1: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6: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7: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3: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4: 너무 귀여워.
3: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5: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4: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3: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1: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6: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1: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5: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1: 내가 또 전문이지.
5: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건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티.
7: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8: 기가 빌더 출동.
0: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4: 진짜 멋있다.
5: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3: 멋진데!

0: 해줘야 해. 좋아. 기가 들다. 변신. 포키볼 변신 완료. 마이티볼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1: 괜찮아? 안 다쳤어?
2: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것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0: 세상에, 돈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1: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2: 상쾌해.
1: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2: 그것도 화성에.
1: 고마워요, 기가빌더.
3: 다들 우리 좋아할 줄 알았어.
1: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번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보입니다. 작곡이 옛날에는 정말 천재들의 영역? 베토벤, 모차르트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음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AI로 음악을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또 특별한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전경민입니다.
0: 자, 그럼 오늘 사용해볼 AI는 어떤 친구죠?
1: 네, 오늘 사용할 AI는 수노 AI라는 친구고 음악 생성해주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노 웹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운데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어나 어떤 간단한 문장 하나로 곡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왼쪽에는 내가 만든 곡을 공유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라는 탭이 있고 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곡을 생성할 수 있는 탭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내가 만든 곡을 더 편집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만드는 페이지고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곡들을 쌓아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1: 저희는 가사랑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0: 바로 왼쪽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1: 크리에이트 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생성할 곡들 리스트가 나타나는 곳이고 이 리릭스라는 부분은 가사를 입력하는 곳이고 아.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0: 아, 네. 이게 아직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1: 네, 맞아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0: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네. 뭐 성범씨나 뭐 음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사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 아니면 문장 하나로 전체 가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여기 리릭스 보시면 네. 오른쪽에 마술봉 같이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1: 네.
0: 버튼을 누르면 Write Full Song이라는 전체 가사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1: 아 그러네요. 저 누르면 탭이 두 개 뜨는데 밑에 걸 누르면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걸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이 하나 뜨는데 뭐 성범 씨가 혹시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오늘 느낀 기분이 있다면 뭐 한 단어나 문장으로.
1: 저는 어릴 때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0: 물놀이요?
1: 뭐 물놀이나 여름방학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뭐 이런 것들 이 좀 노래로 담기면 재밌지 않을까요?
0: 네 그러면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1: 좋아요.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즐거운 마음
0: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 가사를 써주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1: 네.
0: 그 제목이 다른 두 개의 가사가 생성이 됐습니다.
1: 아니 근데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좀 네.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어 가사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0: 네.
1: 선풍기 앞에 서서 계획을 세우자. 내일은 더 멀리, 오늘은 더 크게. 와
0: 가사도 정말 잘 써주죠.
1: 네.
0: 근데 이제 우리 가사 보면 그 위에 괄호로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이게 곡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 먼저 벌스,
1: 벌스,
0: 프리코러스,
1: 프리코러스,
0: 코러스 이렇게 세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1: 네.
0: 벌스는 곡의 도입, 곡의 시작을 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코러스는 곡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감정이 가장 쌓여있는 부분이고 프리코러스는 코러스의 전 단계다라고 해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코러스에서는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머릿속에 기억 남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1: 노래의 중독성을 느끼면 다 코러스 파트인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1: 제목도 보통 저 안에서 짓잖아요. 반복되는
0: 그쵸 그쵸.
1: 네.
0: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2: 그러면 오른쪽이 더 끌리는
0: 오른쪽이요.
2: 것 같아요.
0: 그럼 이 가사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가사 창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1: 네.
0: 혹시 가사를 바꾸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2: 종이 가방을 왜 드는 거지? 책 가방을 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책 가방으로.
1: 물놀이 한가득 오늘은 우리 차례가 좀 별론데요.
0: 그러게요.
1: 물놀이
0: 한바탕.
1: 한바탕.
0: 네, 한바탕.
1: 오늘은 첨벙첨벙 쳐서
0: 이 정도로 한번
1: 네, 좋습니다.
0: 네. 가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 어떤 음악의 장르 아니면 분위기 어떤 빠르기 템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일 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 칸에 있는 이 요술봉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1: 어허.
0: 성엄 씨가 이 가사를 보고
1: 네.
0: 어떤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장르는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불러보면 좋을 테니까 동요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어린이 동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곡의 빠르기도 네. 넣으면 좋거든요.
1: 아, 약간 리듬, 템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빠르게. 그리고
1: 신나게.
0: 신나게. 그리고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거든요. 어떤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까요?
1: 막 하프 이런 거.
0: 하프, 네. 하프.
1: 이런 것도 돼요?
0: 네, 네, 네.
1: 오, 멋있다.
0: 이제 여자 가수냐 남자 가수냐 성별을 또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아, 여자 가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이러면 동요는 남자애들이 불러도 그때는 변성이 안 왔을 때라서 다 높아요.
0: 네. 가수의 성별이랑 악기 그 다음에 뭐 템포 빠르기 그 다음에 장르 이런
1: 장르.
0: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술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1: 눌러보죠.
0: 이제 누르게 되면
1: 와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0: 전환을 해주는데 Children's Song 동요
1: 네.
0: 그 다음에 빠르기
1: 빠른 4분의 4박자
0: 네. 그 다음에 하프 하프 아르페지오라는 주법까지 자세하게 네. 나오고 사실 이렇게까지 가사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끝납니다.
1: 오.
0: 네.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네. 곡이 생성이 됩니다.
1: 와 너무 신기한데?

0: 두개 중에 어떤 게더 끌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1픽이 있거든요. 어? 하나 둘셋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1: 네, 좋습니다.
0: 1 아니면 2 이렇게 네. 해가지고
1: 하나
0: 둘셋
1: 오, 오,
0: 역시 듣는 기가 비슷한가 봐요.
1: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하나의 곡을 완성을 했잖아요.
0: 네네.
1: 가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번에 장르만 한번 바꿔볼게요.
0: 어.
1: 성호 씨가 원하시는
0: 그럼 K-pop 스타일에
1: 네.
0: 약간 우리 소다팝처럼 가야 되겠네 그러면.
1: 좀 청량한 느낌.
0: 청량한 느낌. 네. 청량한 느낌.
1: 고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0: 가보시죠.
1: 네.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0: 어떻게 해야 이거 우리 갑자기 1등 하는 거 아니야? 음원 차트?

아 근데 확실히 재밌네요. 그 K-pop 포인트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음악 만들기 수노 AI 그리고 정경민 작곡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어려워.
1: 공주님,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위험주석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0: 오빠,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2: 아이고,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0: 아,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2: 이 꼬맹이.
0: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열어.
3: 공주님, 잘 다녀오세요.
2: 마르링, 파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그치? 놀러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2: 네네.
1: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2: 네. 보글보글.
1: 네? 똑바로 못해?
0: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1: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근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1: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2: 네,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주자.
3: 안녕, 다들 반가워.
1: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4: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3: 예!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1: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터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0: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아, 이건 이유네. 아, 이것도 아니고. 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1: 대체 뭐야 너? 이 쓰레기 등뚝.
0: 그게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2: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0: 네!
2: 어서 가자.
0: 다른 반 잘못 들어온 거였어.
3: 이거 어떻게 된 거야?
4: 창피하겠다.
5: 자자, 조용.
2: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0: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6: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쾌차를 주겠네.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차를 빼앗아오거라.
0: 망했어.
7: 헬로, 블루닷.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8: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0: 내 얘기!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내
9: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0: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미천한 전학생은 없을 거야.
9: 어? 누가 온다?
1: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해진 거야?
0: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쳐. 보라색머리의 왈가다 퍼플공주군요.
9: 오랜만이네.
3: 너도 인어공주야?
1: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디 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0: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끝이야.
1: 여기잖아.
9: 퍼플, 아무개 신호야.
0: 저기가!
9: 블록이야! 블랙타이아의 부하!

0: 아무것도 안 보여.
1: 넌 마법 초보구나. 잘 보고 배워주라고. 레인보우 웨킹이요. 퍼블 버블 핫하카. 블록 주제.
0: 레인보우 캐쳐!
2: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체인지!
0: 아, 생각났어!
1: 버블버블!

일로!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제일 지켜줘! 모르겠다! 밥을 먹을

0: 나를 노리는 게 분명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응. 내 마법이 퍼플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불러. 자, 여기 레인보우 캐쳐가 있어. 자, 어디 가져가 보시지. 레드 샤이닝 윙. 당겨. 블록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립 퍼플. 진짜 우리가 해냈다. 어?
1: 아까는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2: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퍼플 공주?

0: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저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 좋은데?
1: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0: 방송?
1: 어?
0: 아! 좋은 생각 있어!
2: 어디 가는 거야?
3: 빌리다 스쿨의 새 학기가 시작된 오늘!
4: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0: 어! 꺼! 카메라 꺼! 어,
4: 나가! 나가라고!
0: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페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 하는 거야, 저 얘게!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모두들 앞으로 잘 지내보자!
5: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오늘의 주제는 초콜릿. 먹음직스러운 초콜릿. 모양도 종류도 가지각색. 아, 초콜릿.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 그 이름.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와 함께하면 더욱 신나는 생일 파티. 두근두근 감춰왔던 마음을 초콜릿 한 상자에 담아 전달해볼까? 사랑의 메신저, 초콜릿. 우아하게 즐기는 차 한 잔에도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초콜릿이다.

달콤한 초콜릿의 매력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혹시 초콜릿에도 과학이 있을까?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카카오나무. 초콜릿은 바로 이 카카오나무의 열매로 만든다. 더 정확하게는 카카오 열매 속에 있는 씨앗, 카카오 빈으로 만드는 것. 땅콩 같기도 하고 아몬드 같기도 한 진한 갈색의 카카오 빈. 이 씨앗들로 어떻게 초콜릿을 만든다는 거지? 먼저 카카오 빈을 오븐에 넣고 구워줘야 한다. 구워진 카카오 빈의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모은 다음 잘게 부숴주는 분쇄기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 걸쭉한 반죽이 된다.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서 계속 섞어주는 것.

이제 거의 초콜릿이 되어간다. 차가운 바닥을 이용해 온도를 적절히 맞춰주는 과정이 필수. 이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초콜릿이 될 차례. 모양 틀에 붓고 잘 굳혀주면 초콜릿 완성. 정말로 씨앗에서 초콜릿이 만들어진 거냥? 다시 떠올려보자. 맛있는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재료는 카카오 열매의 씨앗, 카카오 빈과 설탕 두 가지였다. 구운 카카오 빈을 곱게 갈고 여기에 설탕만 넣었을 뿐인데 마치 물 같은 액체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반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대로 두면 굳기까지 하는 초콜릿의 비밀은 바로 카카오

고기.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당연히 동물성 지방이다. 이런 동물성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굳어서 흐르지 않는 일종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카카오 열매, 즉 식물에서 얻어진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 지방이면서도 흐르지 않는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이면서도 버터처럼 굳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지방이었다.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버터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카카오 버터 한 조각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었더니 약 32도 정도의 온도를 가진 손바닥 표면에서 점점 녹기 시작한다. 카카오 버터의 이런 성질 때문에 초콜릿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콜릿이 쉽게 녹아버리는 것. 카카오 버터의 독특한 성질, 초콜릿의 숨은 과학이었다.

오늘날의 멕시코가 있는 중앙아메리카. 초콜릿은 무려 3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올멕족이 먹기 시작해 아즈텍 그리고 마야 문명으로 널리 전파됐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당시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귀했는데 카카오 열매 10개로는 토끼 한 마리를 100개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원래 맛있는 음료였던 초콜릿은 그래서 왕족 같은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는데 아즈텍의 몬테수마 황제는 초콜릿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루에 50잔도 넘게 마셨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음료는 쓴맛이 너무 강해서 꽃가루를 넣거나 후추를 뿌리고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타마셨다는데 16세기에 와서야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날처럼 고체 형태의 초콜릿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초콜릿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잠깐 초콜릿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색깔도 종류도 모양도 여러 가지 달콤해 보이는 초콜릿. 고양이도 입맛을 쩝쩝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초콜릿을 나눠 먹어도 괜찮은 걸까?

정답은 나눠 먹어선 안 된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 이 카카오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 성분은 고양이가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달콤한 초콜릿. 아무리 맛있어도 고양이에겐 위험하다니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알면 알수록 새로운 초콜릿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0: 호떡아 어디 있어?
2: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0: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2: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0: 호떡아
2: 친구들은?
0: 집에 갔겠지.
2: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0: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3: 뭐야? 이렇게?
0: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2: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0: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4: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0: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거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5: 럴수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6: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5: 아니, 이 채원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6: 네? 네.
0: 여기가 어디지?
5: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갔어?
0: 네? 저 방금 왔는데, 열? 저 나가, 열?
5: 신장 나갔어야지!
6: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5: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6: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0: 응.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한...
6: 열사병?
5: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채원 장군님이 채원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그만.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6: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5: 그만.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야, 열?
6: 나는 여기 체온 작전 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5: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씨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6: 왜이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7: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8: 깜짝 결구!
7: 혈장!
8: 깜짝 결구!
7: 혈장!
8: 깜짝 결구!
7: 핏줄이 넓어졌다! 체온 장군님의 명령이시다!
9: 채원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8: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0: 예이.
8: 헬짝 깔고.
6: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10: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라고 하실 거죠?
3: 응, 그렇다.
11: 네, 채훈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9: 혈장 척혈구, 땀방울 열을 데리고 왔소.
11: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구님.
0: 열!
11: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0: 열!
11: 내가 그대와 함께 땀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0: 응. 열!
11: 땀!
0: 열!
10: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씨 정상입니다.
12: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0: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1: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2: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1: 좋다! 폭염이로다! 하뜨거뜨거하!
2: 이글이글 쨍쨍!
1: 하뜨거뜨거하!
2: 이글이글 쨍쨍!
1: 하뜨거뜨거하!
2: 이글이글 쨍쨍!
3: 콕콕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4: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3: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이 열이다!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5: 혈장!
6: 차케이그!
5: 혈장!
6: 차케이그!
5: 영양분 왔소이다!
6: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3: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5: 헛! 열!
7: 열이옵니다!
3: 혈장님, 차케이그님! 체온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5: 알겠소이다!
6: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7: 여리도 같이 가요. 여리 옵니다.
0: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체온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5: 체온 장군님! 아, 피부 장벽에
6: 그게 나타났다고요.
7: 열이 옵니다.
1: 아, 열. 왜?
5: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1: 왜야?
0: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7: 열이 옵니다.
0: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7: 열이 옵니다.
0: 체온 장군님,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7: 열이 옵니다.
0: 정말 뭐라는 거야.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5: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0: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5: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0: 내가?
5: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0: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떡해.
8: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에 불을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3: 네? 네, 간대감님.
9: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10: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9: 아, 그래. 괜찮아.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지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7: 아유,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0: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7: 응? 열?
11: 아니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0: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11: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0: 그렇지.
11: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0: 그럴 리가.
7: 체온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야!
11: 네.
7: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0: 네, 뇌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11: 밖에 나가지 마시오.
0: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11: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0: 알겠소?
7: 네, 알겠습니다.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0: 당장 나가시오. 당장.
7: 예이.
0: 아, 형 나 뇌님한테 너무 혼나.

0: 최훈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5: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4: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6: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보이지 않는 손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도망쳐!
0: 어디 도망쳐 보시지?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0: 애들은 왜 여기서도 땀을 흘리고 놀까? 나처럼 예쁜 꽃들도 보고 그래야지. 그치, 슈리야?
1: 근데 이 꽃은 원래 이렇게 생겼냐?
0: 신기하네, 글쎄.
2: 예쁘지요? 아직 피지 않은 꽃, 꽃망울이라 부른답니다. 모든 꽃들의 시작 바로 꽃망울, 꽃망울 속에 피어날 꽃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향기를 뿜을지, 작은 꽃망울 속에 마법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죠.
0: 로벨리, 이건 무슨 꽃인데요?
2: 마법팀 장인이지만 꽃은 잘 모른답니다. 이제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0: 꽃에 담긴 이야기.
3: 저기 못 보던 화분이잖아.
0: 어? 어제 소풍 갔을 때 슈리랑 봤던 건데.
2: 슈리가 이 예쁜 꽃망울이 어떤 꽃을 피울지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져왔답니다. 그렇지요?
0: 네, 정말 예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4: 놀이터의 해바라기가 제일 좋아.
0: 그거 진짜 꽃 아니거든. 관찰 해바라기야.
4: 어쨌든 그래도 그게 제일 잘생겼어.
0: 잘생겼다, 핑. 빨리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5: 네.
0: 그럼 꽃이 필 때까지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건 어떨까?
6: 좋아!
3: 없는데.
2: 자자자, 이제 수업하러 가야지요. 자, 이제 모두.

0: 자, 다 함께.
1: 핀핀, 너 콧물.
0: 모두 얼음. 아. 설마 감기? 감기 바이러스는 분명 멜리나님이 비밀의 숲에 봉인하셨는데.
2: 로블리, 멜리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0: 아, 아닙니다.
3: 나 아픈 거냐, 핀?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답니다.
4: 그게 뭔데요?
0: 대청소! 콧물이 여기저기.
4: 콧물? 콧물?
0: 콧물을 닦아야 해.
4: 콧물? 콧물!
0: 핑핑은 저랑 보건실로 가볼까요? 마법 청소 도구들!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대대적인 소독 청소로 부탁해요. 분명 여기 어디에다 둔 것 같은데. 핑핑, 따뜻한 차를 좀 마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다 마셨다, 비다치.
1: 감기약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소리는 설마?
0: 로블리,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요.
1: 다들 이게 무슨 비상? 모두 보관실로. 대체 알 수가 없어. 감기인 듯 감기 아닌 이상한 감기. 대체 알 수가 없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0: 감기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나.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르겠어.
1: 로블리, 로블리.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올라가서 쉬세요.
0: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1: 어, 로블리의 얼굴에.
0: 얼굴이요? 응? 뭐지? 처음 보는 이 노란 가루는 설마? 이 노란 가루가 원인 같아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내야 해요.
1: 어, 어떡해요?
0: 그러니까, 아, 그래, 마법 스캐닝. 투니토니의 마법이 필요하답니다.
1: 쉬, 제대로 잠도 못 잔 아이들인데 그러다 깨겠어요.
2: 이미 깼거든요.
0: 아무래도 이 노란 가루가 재채기의 원인 같아요. 노란 가루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 해요.
3: 네? 마법 스캐닝! 밖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이쪽이야! 여기 교실이잖아.
4: 어? 뭐야? 우리를 괴롭힌 게 꽃이었어?
3: 토니, 어둠의 기운일지 몰라. 마법이 필요해.
5: 응. 쯔니! 토니! 마법의 힘으로! 쭈피, 쭈피, 쭈피, 쭈! 쯔니! 토니! 변신!
3: 저 꽃을 없애야 할 것 같아.
6: 아니야!
3: 슈리, 위험해.
6: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피운 꽃이잖아.
3: 어둠의 기운이 스며든 꽃일지도 모른다고.
4: 노란 가루가 공격하고 있어.
3: 마법 공격이 필요해.
2: 어? 어? 이게 뭐야?
4: 어? 쟤들 살아있나 봐.
6: 진짜?
0: 잠깐, 너희들 혹시 말도 할 수 있니? 어, 준이, 아무래도 이 친구들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커다란 마법을 부탁해요.
3: 네, 네. 쭈피, 쭈피, 쭈피, 쭈! 거들아!
2: 꽃이랑은 전혀 다르네.
4: 이상하게 생겼는데.
6: 이상하다, 핀.
2: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야. 아, 참, 너.
4: 나 왜?
2: 나원, 참, 꽃이 너희를 괴롭혔다고? 너희가 꽃을 괴롭힌 거잖아.
7: 우리가 괴롭혔다니.
2: 우릴 맘대로 여기로 데리고 왔잖아. 우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너희도 재채기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야.
0: 어, 역시 재채기의 원인은 이 노란 가루. 감기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6: 우린 그저 예쁜 꽃이 피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2: 우리가 살던 곳의 친구들이랑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6: 친구들?
2: 꽃향기에 끌리는 친구가 없으면 꽃들은 살 수가 없어.
6: 꽃향기, 혹시 꿀벌?
2: 맞아, 내 친구 꿀벌.

0: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씨앗을 맺을 수가 없게 된 거야.
1: 우리가 뭘 어쨌다고.
0: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게 되면

0: 열매가 돼? 우리가 다른 꽃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거야.
1: 어, 그럼 교실 안에 있으면 열매가 안 생겨?
0: 우리를 옮겨줄 친구도 없고 다른 꽃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0: 예뻐서 곁에 두고 싶었어.
1: 우리를 아껴주고 싶다면 꺾지 않고 뽑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호해주면 돼. 어?

0: 시간을 조종하는 구슬.
1: 뽀뽀.
2: 여러분, 점심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과학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3: 우리 조금밖에 안 놀았어요.
4: 아직 점심 시간이라고요.
5: 지금은 오후 1시.
6: 말도 안 돼.
7: 진짜 재밌었는데.
5: 시간이 너무 빨라.
4: 시간이 빠르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 리 없어.
6: 어떡해.
4: 사실대로 말이요. 몰래 몰래 움직였죠.
8: 절대 절대. 미쳐.

0: 이상하네. 분명 엄청 금방 지나갔는데.
1: 그건 말입니다. 이 시간 구슬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조정했기 때문이지요.
2: 시간 구슬?
1: 그럼 시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2: 네!
1: 자.
3: 전자레인지잖아요.
0: 시간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1: 아직도 의심하고 있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아주 아주 느리게 바꿔주겠어요. 수리수리 짠! 소시지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1분이요!
1: 좋아요. 이제 모두 뒤로 돌아주세요. 이제 1분. 60초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어떻게 소시지를 맛있게 먹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 다 됐다 생각하면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봐주세요. 길이 길이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시작.

0: 1분 됐을 거야.
1: 어? 정말?
2: 아, 60초는 금방이지. 소시지 익은 냄새가 난다고.
0: 냄새가 난다, 핀!
2: 됐죠?
0: 말도 안 돼. 아직 20초나 남았어?
3: 이것이 바로 시간이 길어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길게 늘어난 시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눈빛은 뭐지요? 이번엔 반대로 시간이 짧아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짧게 짧게 줄어든 시간.
2: 잠깐! 내 소시지!
4: 이건 뭐냐, 빈?
3: 똑같은 1분 안에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같아 보여도 다른 곳이 네 군데 있답니다. 다 함께 찾아보세요. 같은 1분이지만 이렇게 짜라짜라짜짜 짧아져라 시간아. 시작!
0: 저기, 저기! 야! 아닌가?
1: 잠깐만 말해!
5: 와! 10초쯤 지났나?
3: 30초 경과.
0: 뭐라고요? 저기, 집중해! 어? 찾았다! 두 개 남았다!
2: 이렇게 된 이상!
0: 어? 하나 남았!
3: 시간 종료!
6: 대박!
0: 순식간에 1분이 지나가 버렸어.
2: 로블리가 시계를 만진 거 아니야?
0: 아니야, 내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
3: 이것이 바로 시간 마법. 시간이 달라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시간 마법으로 길게 짧게 변하는 시간. 기다렸답니다, 그 눈빛을.

0: 힘을 이제 알겠죠. 이것이 바로 시간마법. 길게 길게 늘어나고 짧게 짧게 줄어드는 놀라운 시간의 마법에 흠뻑 빠져들어보세요. 30분 뒤에 돌아올 때요. 그동안 마음껏 시간을 조종해보세요.
1: 네!
2: 뭐부터 해볼까?
1: 이게 내가 먼저라고!
2: 안 돼!
3: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
0: 잘하고 있네요. 30분 후가 기대되는걸요.
4: 가위바위보!
2: 야호! 1등이다! 난 5분을 엄청 늘려서 오래 인형놀이 할 거야.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1: 채 꼴찌야. 그래도 참고 참아서 꼭 시간을 달아봐. 빠르게 할 거야.
3: 그래서 뭐 할 거냐, 핀?
1: 나는... 아, 까먹었잖아.
3: 미안하다, 핀.
1: 돌아가면서 5분씩 나 빼고 7이니까 35분만 참으면 된다. 로블리가 30분 뒤에 오면 난 못하잖아.
2: 무슨 짓이야, 콘타? 네 순서가 아니잖아.
1: 금방 쓰고 주면 되잖아. 마구마구 돌려서 밥 먹으러 갈 거야.
3: 이리 줘.
1: 나 지금도 배고프다고.
3: 너희들 내 인형놀이를 망치지 마. 야!
5: 시간 부풀이.
1: 걔, 네가 빼앗아서 그랬잖아.
2: 네가 먼저 했잖아.
1: 너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어.
3: 그만, 그만.
6: 오늘만 벌써 세 번째.
2: 망했어, 망했다고.
6: 넌 싸우려고 만나니.
7: 싸우지 말고 생각을 해야지.
3: 로블리가 알면 큰일이야.
6: 로블리가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해.
8: 이건 어때? 됐다. 짜잔.
2: 이렇게 된 이상 마법으로 해결한다.
3: 유치원 놀이 중에는 마법 금지잖아.
2: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3: 알겠어.
2: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니 도니 변신. 어때? 물건을 붙이는 마법이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 있어?
1: 그런 게 있긴.
2: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9: 도서관에서 다른 마법서를 찾아봐야.
10: 회복의 마법!
2: 회복의 마법?
9: 회복의 마법은?
2: 마법 병력 10년이 된 자만 쓸 수 있다고?
9: 이제 다 끝났어.
2: 그럼 10년을 10분으로 줄이자, 핀! 야, 시간 구슬은 깨졌다고! 그럼 회복의 마법으로 되돌리자, 핀!
10: 그거 배우려면 10년 걸린다니까!
2: 10년에 10분으로 줘!
1: 시간 구슬은 깨졌다니까!
2: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11: 아이들이 잘 놀고 있거든요.
12: 그럼요.
10: 30분이 벌써 지났다고?
0: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 보냈나요? 응? 그런데 주니토니, 왜 마법사 복장이지요?
9: 아이, 그게...
0: 왜들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마치 시간 구슬을 깨기라도 한 것처럼. 진짜 됐어요? 그렇지. 마법 유치원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멜리나 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사실 이 구슬은 아무것도 아닌 구슬. 우리 생각에 따라 같은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주기 위한 장난감이었어요. 음식을 기다릴 땐 정말 길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걸 할 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지요?
4: 네!
0: 시간은 늘 똑같이 흐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마치 마법처럼 신기하지 않나요?

0: 그래서 소중하고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써야 해요. 알겠지요?
1: 네!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놀자!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Hide and seek! Hide and seek! Yeah, yeah, yeah, yeah, oh yeah!
2: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게 될까?
0: 5, T!
1: T!
2: T였구나!
3: T. 친구들, 이건 big T!
2: 이건 small, 작은 T!
3: T!
2: T!
3: T!
2: T!
1: 둘 다 T!
2: 아! 그렇다면 이 T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럼 친구들, Are you ready?
4: Yes, we are!
2: Okay, 그럼 간다. Come on!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5: The hide and seek world.
6: Go, go, go!
7: Find T.
8: Oh? Oh? 여기가 T world 맞아?
5: Yeah, it is. I hear the T sound.
8: Okay, 내가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There, T.
9: Oh? 거북이다! Turtle! Turtle!
10: 아, 힘들다.
8: 어, 그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
10: 안 돼. 난 호랑이랑 달리기 경주 중이야.
4: 뭐야? 호랑이?
11: 야, 거북아! 빨리 와!
8: Tiger! Tiger!
10: 가고 있잖아!
8: 이건 말도 안 돼! 거북이가 호랑이를 어떻게 이겨?
12: Don't worry! I can help!
10: 어?
9: 내가 널 도와줄게!
11: 아니! 이게 뭐야! 나도 빠르거든!
12: I'm energy! I'm strong like Superman!
4: Go, energy, go! Go, energy, go!
11: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9: 뭐야? 트럭을 타고 오잖아.
8: Truck! Truck!
11: Yeah! 달려, 달려!
9: 안 되겠어.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power!
4: Yay!
8: Energy and turtle win!
10: 고마워, 얘들아!
11: 거기서!
1: 아, it's all thanks to me. I'm energy.
4: Super.

0: 여기서 소리가 나.
1: 응? 어? 어?
0: 뭐지?
1: 어? 어! 탁자들이다, 탁자들!
2: 어, 어, 맞아!
0: 오! This is a table. That is a table too.
2: 맞아, 맞아.
1: 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렸던 거구나.
0: 오! I think we found them all!
2: Yay!
0: Yay!
3: Okay then, it's time for some magic!
0: Go!
3: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2: Yay!
0: Oh yeah!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보자!
2: 오키토키!
0: Turtle, turtle.
2: Tiger, tiger.
3: Truck, truck.
2: Table, table.
4: Good job!
2: Yay!
0: Yeah! We did it! We did it!
3: Oh, I had so much fun!
2: Me too!
0: And now...
2: It's time to sing a song!
1: Let's go!
2: Let's sing! Come on!
0: Wait, wait, wait! Let's go!
1: Yeah. Oh, 참나, 이제 우리가 안 도와줘도 잘 맞추네요. 잘 찾아가시고.
0: 아니, 딱 보면 알아야지.
1: 아우, 칭찬 좀 해줘요. 잘했구만. 그러니까. 자, 우리 친구들한테 티 쓰는 법 알려줄까요?
5: 네, 친구들 따라 써봐요.
1: Big T는 one, two, T. Small T는 one, two, T.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ay!
2: Yay! Oh yeah, oh yeah, uh-uh. Let's play hide and seek together.
1: 맞아, 맞아, 친구들. 그렇게 해줄 거지? 굳이, 굳이 같이 할 거지?
3: 친구들,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찾았는지 기억해?
2: I know. T.
1: 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T 다음으로 시작하는 알파벳 알 것 같은데.
0: Find U.
1: 역시 U였어.
3: 맞아.
2: 친구들, 이건 big U.
3: 이건 small U.
2: U.
3: U.
2: U.
3: U.
1: 둘 다 U야. 그래서 오늘은 이 U로 시작하는 알파벳 단어들이랑 숨바꼭질 할 거야.
3: 오, 재밌겠다. 오. 과연 이 U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2: We must find it.
1: Of course. 친구들, 응원해줘.
4: You can do it.
1: Yay! Yay! 그럼 가본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star!

0: inside the hide-and-seek world.
1: Go, go, go!
2: Find you.
3: 어? 여긴 궁전이잖아.
0: 와, Joy, 친구들을 위해서 소리를 보여줘.
4: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0: They are you.
5: 우와, 피아가 멋있다니까 진짜로 믿어요.
6: 그러니까 우린 그냥 계속 멋있다고만 말하면 돼.
7: 뭐야?
5: 너희들 누구야?
8: I'm Energy. This is Joy.
0: And I'm Melody.
6: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왜 있냐고.
4: 우린 숨어버린 알파벳들을 찾으러 왔어요.
7: 엥?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너희들 조금 있다가 임금님이 나오면 무조건 옷이 멋있다고 해야 돼. 알겠지?
9: 네?
5: 우리 삼촌이 디자이너인데 이번에 새로운 옷을 만드셨거든.
3: 삼촌? 아하! 엉코! 어? 어? 어? 엉코! 엉코!
4: He is your uncle?
5: 그래! 내 삼촌이야!
6: 암튼 너희들 무조건 멋있다고 해야 돼. 무조건!
10: 임금님 납시오!
0: 어?
6: 멋있다고 해, 얼른!
3: 뭐가 멋있어요? 속옷만 입고 있잖아요! Underwear!
4: Underwear, underwear.
11: 이게 무슨 소리야? 속옷이라니!
6: 아, 그게... 배야, 이 아이들이 착하지 않아서 옷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5: 아유, 맞습니다. 이 옷은 마음이 아주 착해야 보일 수 있는 옷입니다.
11: 그래, 그럼 저 아이들을 잡아야겠구나.
6: 그럼요, 당장 잡아야 됩니다.
11: 저들을 잡아가둬라.
4: 에너지, jump up.
3: 오케이, 슈퍼 듀퍼 슈퍼 듀퍼 점.
0: 어? Up! Weedle! Weedle! Up!
4: Up! Up! Let's go to the super duper world!
12: 응? Where is Lady Melody?
13: 그러게요, 애들이 곧 올 텐데.
14: 멜로디.
12: 아니, 어? 왜 우산을 들고 와요?
13: 밖에 비 와요, 밖에.
12: 어?
13: 오,
12: 어?
13: 지금 비가 온다고요? 하필 지금요?
12: 제 말이요? 이러면 안 되잖아.
13: They're coming.
15: 그러니까.
16: Ooh, bad designer.
15: 어?
16: 응? 왜?
15: 잠깐만.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You sound.
4: All right. I can hear the you sound.
3: Let's find it.

0: Is anybody there? Come out, come out. 어?
1: 어?
0: 여기 우산이 있잖아.
1: 오.
0: 아, 맞다, 맞다. 어, 이거 맞아, 맞아. 어, 어, 어. Umbrella. Umbrella.
1: 근데 얘들아, 아까도 저기에 우산이 있었나?

0: 글쎄, 있었나?
1: 근데 anyway, 있어서 다행이다.
2: 맞아,
0: 맞아.
2: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있지. 오케이.
0: 오케이, 고!
2: 슈퍼 듀퍼 매직 카드!
0: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 보자.
3: 오키도키.
0: Uncle.
1: 아. Underwear.
2: 아.
1: Umbrella.
4: Good job!
3: Yay!
0: We did it!
2: I'm so happy!
1: Me too! 행복할 땐 뭘 해야 되지?
3: Sing a song!
1: That's right! It's time to sing a song!
0: Sing it, Melody!
5: 아, Lady Melody. 오늘은 경고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정말 너무 친하게 도와주셨어요.
6: 내 말이요?
1: 밖에 진짜 비가 왔어요, 비가.
5: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액자 밖으로 떨어뜨리는 건 안 되죠. 경고.
1: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한테 유 쓰는 법 알려드릴까요?
5: 자, 친구들 잘 보고 따라 써봐요.
1: Big U는 크게. One U.
5: 작은 U는 One, Two U.

0: 토토리 맛이 어떠신가 이 시골지들아?
1: 이 놈들 본때를 보여주지. 작전명 흠뻑흠뻑 실시.
0: 시골지들 어디서 만나? 키드, 저기 봐, 쿠키가 떨어져 있어. 오, 시골주들이 체가기 전에 가져오자.
1: 좋아, 지금이다.
0: 이게 뭐야?
2: 아, 내 머리.
0: 시큼한 냄새 배기잖아.
1: 피클 냄새.

0: 인정하지.
1: 식량 주머니 내놔. 어디 숨겼느냐 이 도둑지들.
0: 용병단대 특공대 4. 이번 건 인정하지.
1: 식량 주머니 내놔. 어디 숨겼느냐 이 도둑지들.
0: 우리가 이 정도로 그걸 알려줄 것 같으냐?
1: 저놈이.
0: 하나 남은 한정 판매 소시지 우리 손에 있다.
2: 있다.
0: 해결을 하자. 너희가 이기면 이 한정판 소시지와 식량 주머니 모두 너희에게 넘기겠다.
1: 속닥속닥. 좋아, 승낙하지.

캡틴, 너와 내가 1대1 승부를 보자. 먼저 참는 쪽이 승자다.

0: 좋은 대결이었다. 당신은 소시지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해. 가자 얘들아.
1: 제군들, 우리도 아지트로 복귀한다. 야 뭐야?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장인 코비 이야기.
1: 여기는 호비 임금님이 다스리는 뽀롱뽀롱 왕국이에요.
2: 임금님, 일어나세요. 안 되겠다. 온 세상이 환해지고 해는 두 방금.
3: 그만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2: 이제 모두 일할 시간이에요.
4: 임금님이 더 자고 싶어 하잖아.
2: 뭐? 좋은 임금님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임금님, 더 주무세요. 안 된다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3: 그만.
2: 비켜.
4: 해리가 맨날 일찍 깨우는 거 싫으시죠? 감옥에 가두는 건 어때요?
3: 감옥?
2: 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몰라도 돼?
4: 왕이라면 늦잠도 잘 수 있어야죠.
3: 그래, 알았어.
2: 뭘 알았다는 거예요?
4: 넌 뭐 하는 짓이야?
2: 당장 끌고 가.
4: 이제 다시 주무세요.
3: 그럴까?
4: 착한 어린이는 늦잠 자지 않아요.
5: 맛있게 드세요.
3: 맛있는 게 없잖아. 초콜릿도 없고 쿠키도 없고.
5: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죠.
4: 임금님이 단게 먹고 싶으시다잖아.
5: 그래도 안 돼.

0: 매일매일 초코쿠키 먹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1: 좋아.
2: 뽀로로,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0: 루피를 가두고 쿠키를 가져와라, 잔뜩.
2: 이거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한.
3: 조용해.
1: 맛있다.
0: 그렇죠?
4: 임금님, 공부 시작해볼까요?
1: 하기 싫은데.
4: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임금님이죠.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1: 3!
4: 네? 어제 배운 거잖아요.
0: 모를 수도 있지.
4: 뭐? 뽀로로 나?
0: 임금님, 에디도 가두면 공부 안 해도 돼요.
1: 그럼 그러자.
4: 뭐? 날 가둬? 뭐야?
0: 데려가.
4: 이거다. 공부 좀 하라고요.
0: 저랑 놀이터 가서 놀아요.
1: 좋아.
4: 이거 놀아니까.
3: 들어가.
0: 에디, 너도 잡혀왔어.
4: 이게 다 뽀로로 때문이야. 임금님한테 나쁜 말만 하고.
0: 맞아.
2: 임금님은 잘 있을까?
5: 보비 임금님은 뽀로로와 매일매일 놀기만 했어요.
1: 더 높이. 한 번 더 탈래.
0: 네네. 저 초콜릿도 드세요.
1: 맛있다. 뽀로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0: 놀이터에 갈까요?
1: 다른 건 없어?
0: 아하, 그럼 무도회는 어때요?
1: 무도회?
0: 예! 춤하면 또 임금님이시잖아요.
1: 좋아.
5: 무도회 날이 됐어요.

0: 형님, 너는 뭐야?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저희도 같이 춤춰도 될까요?
1: 같이 춰요.
2: 어쩌지?
0: 임금님, 내쫓으세요. 저런 애들은 우리랑 안 어울려요.
2: 그래, 내쫓아.
0: 다들 들었지? 그럼 마저 출까요?
2: 좋아.

0: 삼총사야.
1: 크랑크랑.
2: 요정 삼총사?
1: 아까 우릴 내쫓았지?
3: 크랑크랑.
0: 너무해.
2: 그게...
1: 벌을 줘야겠어.
3: 크랑.
2: 무슨 벌?
1: 뿌렁뿌렁뿌르렁 변해라!
4: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2: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게 뭐야?
1: 괴물!
2: 뽀로로, 나야, 임금님이라고!
1: 뭐? 거짓말!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5: 네!
2: 열어줘! 얘들아,
1: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2: 날 괴물로 보겠지?
6: 누구지? 모르겠어.
1: 잘 지냈어?
7: 와! 뽀로로!
1: 뽀로로라니, 임금님이라고 해야지.
6: 와?
1: 고비가 없어졌으니 이젠 내가 임금님이야.
3: 누구 맘대로?
1: 고비 임금님은 어디 있어? 나도 몰라. 그럼 잘들 있어. 어? 그건 뭐야?
8: 죄인들 점심입니다.
1: 너무 많잖아. 내가 먹을 거야.

0: 얘들아.
1: 어? 왜? 빵이 모자라?
0: 사실 내가 임금님이야.
2: 와!
0: 정말이야, 믿어줘.
3: 그럴 리가.
4: 아, 너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0: 3.
4: 어? 임금님, 진짜 임금님이 맞아.
3: 정말?
4: 어, 틀림없어.
3: 임금님.
0: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3: 그랬구나.
4: 어이구, 우리 말 좀 잘 듣지.
0: 내 잘못 맞아. 대신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3: 우와!
4: 어떡해요?
0: 그건 잘 모르겠는데.
3: 아, 방법이 있어. 어,
4: 뭔데?
3: 들어봐. 살려주세요!
5: 무슨 일이야? 괴물이 어디 있는데?
4: 저기.
5: 어? 어디?
0: 여기 있지.
4: 잡아라.
6: 임금님.
4: 어?
6: 괴물과 죄인들이 도망쳤습니다.
4: 뭐라고? 어디 있는 거야? 저쪽이에요. 어? 길이 막혔어 너.
3: 이러다 잡히겠어.
0: 얘들아,
3: 어?
0: 너희들은 도망가. 내가 따돌릴게.
4: 임금님!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0: 오로로! 메로, 어? 나 잡아봐라.
4: 저 괴물이 당장 잡아! 거기 안 서! 어디 도망가려고?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느냐?
0: 몰라.
4: 너 어서 말해.
0: 모른다니까.
4: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
2: 잠깐.
4: 임금님을 놔줘.
3: 맞아.
4: 뭐? 임금님?
0: 어, 너희들.
4: 이 괴물이 임금님이라고?
3: 진짜야.
4: 어서 풀어줘.
0: 도망가라고 했잖아.
4: 임금님만 두고 갈 순 없죠.
2: 맞아요.
0: 다들 고마워. 어?
3: 안녕.
4: 뭐야? 나 이제 좋은 임금님이 됐구나.
0: 정말?
4: 응. 이제 마법을 풀어줄게. 뿌렁뿌렁 뿌러렁 돌아와라. 얍.
0: 어? 우와.
4: 진짜 임금님이잖아.
2: 우와, 임금님.
4: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임금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임금님 풀어주세요.
7: 뽀로로, 이제부터 착하게 지내요.
8: 루키가 괴물에게 잡혀갔어요.
7: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0: 어?
9: 들키겠어. 지나갔다.
0: 찾았다.
9: 드셨네.
0: 이제 루피만 찾으면 되겠다. 어?
9: 이게 무슨 소리지?
0: 그러게.
10: 으아!
0: 도망가!

0: 찾았다. 맛있겠다.
1: 친구들은 통통이 집으로 도망쳤어요.
2: 아, 살았다.
3: 이제 못 쫓아오겠지.
4: 그럼, 그럼.
3: 어,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루피? 어? 어? 어? 어? 어? 루피?
4: 어? 어디 갔지?
5: 루피는 못 봤는데.
3: 그럼 루피가 아직
4: 숙백이라는 말이잖아.
3: 루피!
4: 빨리 돌아가자!
0: 맛있는 점심, 냠냠냠!
3: 이거다!
0: 싫어, 잡아먹을 거야. 내 발!

0: 안 돼! 내 점심! 왜?
1: 어느 쪽이지? 그래!
0: 잠깐만.
1: 왜?
0: 가시 좀 뽑아줘.
1: 흥, 도와주면 잡아먹을 거잖아.
0: 안 그럴게.
1: 약속해.
0: 약속할게.
1: 그리고 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0: 알았어.
1: 좋아.
0: 빨리.
1: 어디? 여기도?
0: 까홈까. 우와, 빠졌다. 고마워.
2: 친구들이 루피를 찾아 숲으로 돌아왔어요.
3: 루피!
4: 이건 루피 거야.
5: 설마 괴물한테 잡혀갔나?
4: 어떡해. 빨리 구하러 가자.
5: 크랑크랑. 어떡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4: 그렇네.
6: 어쩌지.
7: 어? 베티, 그것 좀 보여줄래?
4: 여기.
7: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살아나라. 얍. 루피가 있는 곳으로 가자.
4: 신기하다.
1: 그럼 따라가 보자.
0: 배고프다.
1: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0: 맞아.
1: 알았어. 왜 그래?
0: 저 배고파서 못 참겠어.
1: 뭐? 무슨 소리야?
0: 거기서! 배고픈 걸 어떡해! 내 점심!

0: 큰일 날 뻔했네.
1: 뭐야? 저 정신 봐. 나 좀 도와줘.
0: 수영도 못해?
1: 못해. 제발 도와줘.
0: 또 잡아먹으려고 했다면서?
1: 아니야.
0: 잡아.
1: 고마워.
0: 약속 지켜야 돼.
1: 당연하지, 점심아.
0: 점심 아니거든. 내 이름은 루피야.
1: 미안해, 루피.
0: 그렇게 배고파?
1: 응.
0: 따라와.
1: 알았어.

0: 여기도 없잖아. 진짜 루피를 찾을 수 있어?
1: 아무데나 온 거 아니야.
0: 같이 가. 뭐 하는 거야?
1: 너 일부러 그랬지?
0: 부탁할게. 루피한테 데려다 줘.
2: 어서 가보자.
3: 루피는 괴물에게 숲에서 음식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0: 그렇지. 저거야. 봐, 숲에도 먹을 거 많지?
4: 루피 최고.
3: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0: 힘들어. 여기 맞아. 여긴 뭐야? 다시 돌아왔잖아.
5: 그러게.
0: 너도.
6: 잠깐만.
0: 너 어디 가? 이쯤인 것 같은데.
4: 괜찮아?
0: 루피! 루피를 놔줘! 맞아! 잡아먹지 마!
4: 안 먹어. 루피는 내 친구야.
0: 맞아. 친구?
6: 아, 그랬구나.
0: 다행이다. 맞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4: 미안해.
0: 배고파.
1: 그래.
4: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0: 어?
2: 정말 맛있다.
0: 맞아.
4: 루피가 가르쳐준 거야.
0: 진짜? 루피 대단하다.
3: 맞아요. 루피는 정말 대단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4: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5: 잠깐만.
3: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5: 답답해.
4: 안 돼.
3: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3: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4: 여기 재밌겠는데?
3: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5: 토끼야, 추워?
3: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리고 불빛이 깜빡거려요. 설마 고장 난 건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요. 우리 당황하지 말고 우선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먼저 알아볼까요?
1: 첫 번째, 문이 닫힐 때 뛰어들어가기.
2: 너무 아파.
3: 달리기 멈춰.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지.
1: 아무리 급해도 꼭 버튼을 이용하세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 문을 힘들기. 문이 열릴 때 문 틈에 옷이나 손가락이 끼어 다칠 수도 있어요.
4: 어떡해.
1: 세 번째,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기. 엘리베이터에서 뛰면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멈춰!
1: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장난치지 말고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주세요.
6: 네, 알겠습니다.
7: 이제부터 더 조심하면서 타야겠다.
0: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알았으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보러 가볼까요?
8: 안녕, 나는 엘리베이터 요정 엘리야. 오늘 곰초이한테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고 쿵쿵 뛰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섰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린 곰초이는 바로 여기!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는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9: 어떻게 된 거야?
8: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추거나,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될 수도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0: 잠깐! 그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 승강로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1: 그럼 어떡해?
0: 여기! 비상호출 버튼을

0: 불러.
1: 네, 갈비입니다.
2: 엘리베이터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1: 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탈출 시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2: 네. 고마워, 엘리.
0: 잘했어, 수아야. 자, 우리 친구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상구출 버튼이 어딨나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약속!
3: 친구들, 우리 모두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고장났을 때 대처법도 배웠으니 잊지 말고 다음번엔 꼭 안전하게 타기로 해요.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강일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아는 분들은요. 제가 국어교사이기보다 EBS에서 우리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23년 그리고 EBS에서 올해로 벌써 20년째 국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어를 잘 알겠어요. 얼마나 국어 공부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또 학교 밖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학교 안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 학생들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또 내 목표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잔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 얘기를 하면요. 좀 약간 무섭게 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이 뭐예요? 진짜 몰라요. 자기 주도 학습, 자, 스스로 자. 기는요, 자기 기. 주는 주인 주. 도는요, 이끌 도.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뭐를요?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을요. 자, 이 여섯 개의 한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계획은 세워요. 공부 계획 없이 그냥 오늘은 뭐 할까?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기분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생님, 저 그런데 플래너는 쓰는데요? 갖고 와봐. 하면요. 플래너에 뭐 있는지.

자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록돼 있어요. 결과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강을 몇분 들었네. 오늘 내가 지문을 몇개 풀었네. 그래서 그몇분 공부했는지를 색칠하고 있더라고. 계획이란 것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지. 그 계획은요,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계획표가 없으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아침에 1학년 학생이 선생님 저 계획표 세웠는데요. 갖고 와, 갖고. 딱 보면서 이게 계획표야? 이건 계획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보통 우리는요, 요일별로 어느 정도 스케줄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학원을 다녀요. 저는 월수금 2시간씩 다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일별로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요일별로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3시간 40분을 내가 공부할 수 있다. 화요일은 예를 들어서 5시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계산을 분 단위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날 무슨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수학이 너무 약해. 그래서 수학은 매일매일 해줘야 돼. 수학은 월화수목금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내가 격일로 월수금. 그다음에 국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거든. 그럼 화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그날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선임 학교에서 이제는 그 주제별로 탐구 보고서 쓰거든요. 어떤 날은 일주일 내내 주제 탐구 보고서 일주일 내내 선생님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 주제 탐구 보고서에 일주일을 다 쏟는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안 돼요. 그래서 중요도를 여러분이 따져서 그날 공부할 과목을 일단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계획은 시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부 분량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공부한다면 국어는 내가 어느 분량을 공부할지. 예를 들자면 개념의 나비효과 2강, 화자 씨의 모든 것, 기출 지문 한 세트. 이렇게 쓰고, 밑에는 영어 단어 30개, 영어 지문 3개, 이런 식으로 분량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량을 공부할 때몇 분이 걸릴 것 같은지 옆에다가 몇 분, 혹은 몇 시간 몇 분을 쓰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진짜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시간과 정말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만 세우라고 해요. 왜냐면 안 맞아요. 내가 예측한 거와. 그래서 계획표를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세우고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의 역량을 알게 돼요. 나는 이 정도 분량을 공부하려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공부해야 돼. 라는 어떤 분량이 있을 때, 아, 이건 내가 며칠 동안 몇 시간 몇 분을 들여서 공부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있잖아. 못 지킨 것을 반드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계획을 다 지켰어요. 다 X표, X표. 그 쾌감을 느꼈어. 그랬을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은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되고, 웹툰을 봐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달인이 되는 거, 그게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짜 많아, 얘들아. 강의 의존자. 그쵸? 학원 의존자. 학원을 못 끊어요. 왜? 학원을 끊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일, 월화목금토일. 이렇게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6교시, 7교시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가고 집 오면 너무 피곤해. 보상으로 휴대폰 조금 봐. 하루 다 가죠. 내 공부할 시간 없죠.
강의와 학원과 수업으로만

공부를 채우면요. 여러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먹힙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의존만 하는 그런 공부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 보니까 영어 학원을 월수금 2시간씩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똑같은 학원 다니는 거죠. 하루에 2시간? 너무 괜찮아. 학원에서 2시간 공부하고 오는 거. 그러면 2시간을 공부했으면 다녀와서 뭐 해야 되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의 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울 학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익힐 습. 그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학원 주도 학. 학원 주도 학, 학, 학. 이러니까 성적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른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 선생님이 너희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못해주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내가 못해줘.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읽는 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너희 대신에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읽겠니?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 공부 시간, 내 순공 시간 확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정말 9등급제에서는 8등급에서 7등급으로 6등급, 5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5등급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밖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보다 성장 발전하는 거. 그러려면 의존만 하는 수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공부는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선생님, 제가 학원 수업이나 인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행, 양치기.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5학년도 만났고 초등 5학년도 만났고 중학교 2학년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도 만났어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공부 기웃기웃거리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거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이 풀어내기만 하는 거. 문제 풀고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열정적으로 읽고 이거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이 지문과 이 문제를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처럼 똑같이 화면에다가 두고 혹은 화이트 보드를 놓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어든 수학 문제든 영어든. 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야, 공부하는 척하지 마. 이거예요. 선생님이 자습 지도를 하면은 이 녀석들이 공부하는 척을 하고 앉아 있어요.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려고 공부하는 척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그 많은 선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는 척, 나도 알아듣는 척, 나도 이만큼 선행 진도 뺀 척. 진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찐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국어에서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국어도 어휘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고등학생이고 꽤 성적도 좋은 학생이지만 어휘력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작년이었어. 작년?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족감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선생님 첫째한테 너 아들 너 자족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족감? 감으로 끝나니까 느낌인 것 같은데 자는 스스로 잔데 족은 발족자인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있잖아.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분 뭐지? 만족. 그랬더니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기분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쓸 줄은 몰라.

0: 라도 돼요. 선생님도 한자 많이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처음 보는 어휘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른다면 그냥 어떤 처음 보는 어휘를 봤을 때 왜 스펠링 되게 긴 영어 단어를 보는 기분? 유추가 안 되는 거야.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자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쓰지 못해도 된다. 라는 거 그거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읽기, 독서의 경험 너무 중요해요. 저희 수행평가 해야죠. 내신 준비해야죠. 수능 체저도 준비해야죠. 저희 할 거 너무 많아요. 알아. 나 고등학교에서 20년 있었어. 근데 진짜 시간 없다고? 장난해? 휴대폰 갖고 올래? 열어봐. 열어보면요. 여러분 릴스 보는 시간, 그거 SNS 하는 시간, 그 너튜브 보는 시간 장난 아니에요. 최소 4시간, 6시간 됩니다. 그 시간 줄여. 그 시간 아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독서하자, 글 읽자, 딱 20분. 하루에 20분만 앉아서 읽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국어 교과서만 얘기한 게 아니야.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읽기 너무 중요해. 읽기는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전두엽 발달이 25살에서 27살까지. 선생님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여기 계시면 다 끝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쇼츠를 볼 때는요, 우리 뇌 발달을 오히려 막아요. 근데 그 20분을, 그 몇 시간을 여러분이 읽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전전두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읽는 과정 속에서 뇌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17살 고1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무 부럽다. 17살 너희들의 엄마 뱃속에서 뿅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17년을 한 번 더 살아도 내 나이가 되려면 10몇 년을 더 해야 돼. 얼마나 멋지니? 내가 지금 교사 그만두고 뭔가 다른 꿈,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 나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걸? 근데 너희는 너무 멋진 나이다. 너무 반짝이는 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꿈에, 목표에 꼭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꼭 해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1: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2: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5: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큐브 본부 침투 작전!
1: 잘 있어,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아. 어? 아, 무슨... 너무 어지러워! 아야, 내 엉덩이. 여기가 어디지? 이런 내 스타코어. 와이, 오지 마! 저리 가, 꼬마야! 이건 내 거야! 채, 별것도 아닌 걸 울긴! 어? 내가 안 그랬어! 얘가 혼자 우는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로! 우와, 안 돼! 우와, 내 스타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어? 아니, 여긴 바닷속이잖아? 휴! 이제 공룡 같은 건 없겠지. 우와!
2: 골든보이가 우릴 배신하고 스타코어를 갖고 달아났어.
3: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4: 그럼 호기랑 아리, 새별이는 아직도 골든보이를 쫓고 있어?
2: 바로 쫓아가긴 했는데 그게...
5: 큰일 났어!
2: 다들 괜찮아? 골든보이는 어떻게 됐어?
5: 골든보이가 스타코어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4: 뭐?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5: 응!
4: 알았어. 우지야, 지금 골든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6: 확인해볼게. 이상하네. 어디에도 안 보여. 위치가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어.
7: 뭐? 순간이동이라도 한 거야?
2: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거든.
6: 다른 차원을 살펴볼게. 잠깐, 다이노월드? 아니야, 깊은 바닷속?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나 봐.
4: 그럼 골든보이를 어떻게 쫓아가?
6: 다음 장소를 예측할 수가 없어.
4: 아하,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바로 큐브본부.
5: 맞아,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야.
4: 그래, 골든보이가 돌아오기 전에 큐브본부에 잠입해서 스타코어를 되찾아오자.
3: 거긴 내가 잘 알지. 전에 잡혀간 적이 있잖아.
6: 오, 조심할 게 있다면 알려줘.
3: 복도를 지나가면 관제실이 나오는데 골든 AI가 항상 작동 중이야. 들키는 순간 자동 방어 시스템이 켜질 거고.
4: 그럼 진입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 좋았어. 호기, 아리, 도니, 샛별아, 출동 준비!
7: 출동!

0: 얘들아, 다들 준비됐지? 이번 작전 꼭 성공해야 해.
1: 알았어.
2: 도니만 믿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 상자. 골든 AI의 감지를 피하려면 관제실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해.
3: 서둘러 도니.
2: 잠깐만 기다려. 우회 통로를 거의 다 찾았어. 됐다!
0: 잘했어, 도니!
2: 조심해야 해.
3: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
0: 근처에 관제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거야. 김밥 속에 쌓여있느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면. 뭐 방금 뭐였지?
0: 조심해, 도니.
2: 어떻게 된 거지?

0: 여기가 관제실인가?
1: 식별 불가. 당신들은 누구죠?
0: 우린 골든보이의 친구야.
1: 골든보이 주인님에겐 친구가 없을 텐데요.
0: 우린
1: 슈퍼윙스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제압 완료.
2: 그렇게는 안 되지.

0: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1: 고마워, 토니. 골든보이가 돌아올 거야. 일단 숨어서 기습할 준비를 하자.
2: 저게 뭐지?
3: 와우. 휴. 해냈어. 여긴 우주잖아? 집에 온 건가? 하! 큐브 본부도 가까운 곳에 있네. 다행이다. 나랑 집에 가자, 스타코어. 아, 진짜 피곤하군. 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골든 AI, 안 열고 뭐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골든 AI!
1: 골든보이를 잡아!
3: 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풀어!
1: 우리한테 돌려줄 게 있을 텐데!
3: 뭐? 이거 풀어! 당장 풀어달라고! 골든 AI, 구경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해봐!
4: 골든 AI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3: 뭐? 내 골든 AI 전원을 끈 거야? 안 돼!
1: 넌 우릴 속였어, 골든보이! 난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어! 널 믿었다고!
3: 웃기시네. 난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어.
5: 좌표 설정 완료! 목적지는 아주 먼 우주!
3: 응? 먼 우주?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5: 포기! 빨리 여기서 나가!
1: 어서 가자, 얘들아! 잘 있어, 골든보이!
3: 안 돼! 스타코어는 두고 가! 그건 내 거라고!
1: 이제 골든보이도 한동안은 말썽을 못 피우겠네. 월드우즈 본부! 우리가 스타코어를 되찾았어! 지금 바로 본부로 돌아갈게!
6: 정말 잘했어, 얘들아! 조심히 돌아와!
1: 드디어 스타코어가 장착됐어!
6: 좋았어! 솔라, 밖에 대기 중이지?
7: 난 준비 완료야!
8: 셋, 둘, 하나! 슈퍼 미스볼 에너지!

0: 쏠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주본부 복구 작업 20%, 40%, 60%.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1: 드디어 우주본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2: 모두의 힘을 모아라!
3: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야.
4: 침입자 확인. 방어 시스템 파동.
3: 뭐야? 지금 장난해? 슈퍼민스가 내 스타코어를 훔쳐갔다고.
5: 어? 주인님? 여기서 뭐 하세요?
3: 방향 돌려.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당장.
4: 네, 주인님. 골든 큐브 비행 모드 시작.

0: 모기 때처럼 성가시게구네. 그래도 이건 못 당할걸. 역시 내 계획대로야.
1: 됐어! 월드 우주 본부 재가동 준비 완료!
2: 월드 우주 로봇 변신!

0: 코어?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는데?
1: 와, 슈퍼윙스!
0: 골든로봇 펀치 발사!
2: 월드 우주 방패 작동!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스터 액션!
1: 와이드 우주 로봇 상태 공격 액션!
0: 야,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게 스타코어의 힘인가? 그래도 날 막을 순 없다고! 골든 로봇 분리 모드! 지금이 기회야. 골든 로봇 해성 펀치 발사.
2: 와! 어쩌지? 월드 우주 로봇이 안 움직여.
0: 이제 그만 스타코어를 돌려주시지.
3: 좋아, 이제 다들 내 주변으로 모여. 공간 리더 액션!

0: 정말 귀찮게 구네.
1: 이봐, 골드보이! 나 여기 있지롱! 구조용 루프!
2: 홀로 올가미! 액션!
0: 어? 뭐? 당장 이거 풀어! 어? 뭐야? 벌써? 어떡해?
1: 골든보이, 이제 다 끝났어!
0: 에? 하하! 웃기시네! 드립, 펀치, 액션!

0: 녀석들! 저리 비켜! 하!
1: 그럴 순 없지! 하!
2: 그만 포기해! 하!
0: 하! 야!
3: 포기! 섀도우!

0: 당장 멈춰! 안 그럼 모두가 위험해져!
1: 싫어! 난 너는 내 거야!

0: 하늘이 누나, 우주영 다친 데는 없어?
1: 우린 괜찮아.
0: 어? 이게 뭐지? 스타코어?
2: 응? 저게 뭐지?
3: 어?
0: 우와! 안 돼! 월드 우주 본부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잖아!
2: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0: 어?
4: 슈퍼

0: 모두 고마워. 덕분에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겼어.
1: 좋아. 그럼 우리의 다음 임무는? 잠깐. 임무가 뭐였지?
2: 전 세계에 흩어진 스타코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야.
3: 좋았어.
4: 어서 가자.
2: 모두 출동 준비.
5: 슈퍼윙스 다 같이 출동.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화

0: 장갑, 플라스틱 자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 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 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

0: 더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1: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 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2: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여기 있었네. 내리요. 바라니요.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옹박사의 탈출. 벌 받을 시간이야.
1: 벌 같은 소리 하나? 닐리리야. 아자자. 어? 뭐냐? 그만둬.
0: 끝내버리라고.
1: 아이고.

0: 내려!
1: 내려! 내리디야!
0: 주먹! 힘내야! 힘내야! 힘내야!
1: 아라리오!
0: 가야!
1: 내려!
0: 내려!
1: 야! 야! 일단 후퇴! 야! 아라리오!
0: 두목! 두목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2: 괜찮아.
1: 이젠
0: 이제 끝났어.
3: 내 꿈이
4: 헛된 꿈이었어.
3: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5: 이런
1: 모두 공격! 아라리오! 걸레리오!
0: 걸레리오!
1: 뭐냐? 빨리 들어와!
0: 걸레리오!
1: 어?
0: 됐다!
1: 그럼 바이바이! 에? 왜 이래? 도움이 안 돼. 여긴 금방 폭발할 거야. 모두 안녕.

0: 출발해.
1: 어?
2: 자자자자자자자.
0: 저걸 타. 내려.
3: 꼴 내려.
2: 아라리오.
3: 마법 반응이 있으니 아직 근처에 있어.
2: 저기! 저 차야!
0: 나도 봤어.
3: 조심해! 쫓아가자!

0: 버그나
1: 다녀오셨어요?
2: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1: 그게 청소 좀 했어요.
0: 시키지도 않은 청소까지? 착하기도 하지.
1: 착하긴요. 전 포근이 데리고 나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2: 저녁 먹어야 하니까 금방 돌아와.
1: 네.

0: 잡아봐라. 녀석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
1: 그럴 리가. 카메라 켜봐.
2: 개들 봤네.
1: 벌레니요? 온다. 아라리오. 아라리오.
0: 밀어붙여라.
1: 비행 모드 전환.

0: 하라리요! 얼레리요! 같이 가!
1: 뭐야? 무겁다고!
0: 아, 힘 좀 내봐!
1: 하라리요!
0: 처음부터 이렇게 변신하면 되잖아!
1: 시끄러워!
2: 끈질기군.
0: 완벽해! 얼레리요!
2: 놓치지 마!
0: 열레리요!

0: 보자.
1: 알레리아!
2: 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3: 혹시 몰라 미리 마법진을 쳐놓았거든. 넌 여기 못 들어오지.
4: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가자.
3: 손을 잡아라. 잘 있어요. 릴리리야.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나도 공놀이를 하고 싶어.
1: 자, 모두들 인사 나누렴. 앞으로 목재소에서 일하게 된 친구란다.
2: 안녕, 난 틴틴이야. 만나서 반가워.
3: 안녕, 난 맥스야.
4: 난 브루노고, 여긴 포크야.
5: 난 덤프, 만나서 반가워.
2: 저, 그럼 빌더씨, 어떤 일부터 하면 되죠?
1: 일은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렴.
2: 정말요?
1: 물론이지.
6: 야호, 신난다!
1: 그럼 난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구조대가 퐁당다리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다녀오마.
7: 네, 네, 다녀오세요.
4: 틴틴, 우리 뭐 하고 놀까?
2: 글쎄, 너희들은 이럴 때 뭘 하면서 노는데?
3: 우린 주로 공놀이를 해.
4: 응, 말이 나온 김에 다 같이 공놀이나 할까?
6: 좋아!
2: 공놀이? 그럼 너희들 먼저 하고 있을래? 난 목재소를 좀 구경하고 싶어서 말이야.
4: 알았어, 네? 빨리 구경하고 와.
2: 그래.
8: 안녕하세요, 빌더씨.
1: 늦어서 미안하다.
8: 별 말씀을요.
1: 자, 그럼 설계도를 보면서 보수할 곳을 확인해 볼까.
9: 응? 무슨 일이세요, 빌더씨?
1: 설계도를 두고 온 것 같구나. 틴틴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10: 틴틴이라면 목재소에서 일하기로 한

0: 친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래, 맞아. 지금 막 인사를 나누고 오는 길이란다.
2: 그랬군요.
3: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2: 저도요.
1: 그래, 그래. 그나저나 얼른 다시 가서 설계도를 가져와야겠구나.
4: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 여기 있다.
5: 그럼 내공 받아. 어?
4: 아, 다들 공놀이 중이었구나. 어? 저 친구가 틴틴인가 본데? 안녕? 네가 틴틴이지?
6: 누구?
4: 난 브룸스타운 구조대 헨리야. 좀 전에 빌더씨한테 네 얘기 들었거든. 만나서 반가워.
6: 아, 나도 만나서 반가워, 헨리.
5: 안녕, 헨리.
4: 안녕, 얘들아.
7: 여긴 어쩐 일이야?
4: 설계도를 가지러 잠깐 들렀어.
3: 그렇구나. 틴틴, 목재소 구경 다 했으면 이제 우리랑 공놀이하자.
6: 아, 얘들아, 미안한데 난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될까?
8: 왜? 같이 하자.
6: 아, 좀 곤란한데.
4: 틴틴, 공놀이를 할 수 없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
6: 그게 예전에 공놀이를 하다가 안경이 망가진 적이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하지 않는 것뿐이야.
8: 그렇구나.
0: 정말? 틴틴을 만났다고?
3: 아까 헨리가 목재소에 잠시 들렀었거든.
0: 그래? 틴틴은 어떤 친구야?
4: 틴틴은 커다란 통나무도 번쩍 들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집게손을 가졌고 멋진 안경도 쓰고 있어.
0: 아, 나도 빨리 만나보고 싶다.
4: 그런데 얘들아, 아까 틴틴을 만났을 때 틴틴에 대해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
9: 무슨 얘긴데?
4: 내가 목재소에 도착했을 때 말이야.
9: 그런 일이 있었구나.
0: 듣고 보니 틴틴도 공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안경 때문에 공놀이를 할 수 없다니 정말 속상하겠다.
4: 우리가 틴틴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9: 글쎄.
0: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6: 뭐? 안경을 벗고 공놀이를 하자고? 그건 곤란해.
8: 왜?
6: 난 안경이 없으면 모든 게 뽀얗게 보이거든. 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희들이 어디쯤에 있는지도 모를 거야.
7: 정말? 그럼 다른 놀이를 하고 놀까?
6: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난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
5: 같이 하고 싶은데.
3: 그럼 우리가 공을 살살 굴려주는 건 어때?
5: 그래, 안경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서 굴리게.
6: 그러면 너희들이 재미없지 않을까?
7: 그건 해봐야 알지.
5: 틴틴, 같이 하자.
6: 좋아, 그럼 해볼게.
8: 야호! 신난다!
7: 틴틴, 받아! 살살 굴려간다!
6: 포크, 받아!
5: 포크, 여기! 이번엔 조금 세게 던진다!
6: 잡았다! 덤프, 받아!
7: 틴틴, 잘 던지는데?
3: 자, 그럼 다시 간다!
5: 내가 받을게!
8: 틴틴, 괜찮아!
6: 내 안경, 어딨지?
10: 틴틴, 조심해! 뒤에 벌집이 있어!
6: 벌집? 어디?
5: 틴틴, 어서 도망쳐!
6: 틴틴, 살려!
0: 얘들아, 다들 모여봐. 무슨 일이야, 진? 나 틴틴을 도울 방법을 찾았어.
11: 정말?
4: 어떤 방법인데?
0: 그건 말이지. 얘들아, 무슨 일이야?
7: 진, 큰일 났어. 틴틴이 벌떼에 쫓기고 있어.
11: 뭐라고?
0: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
3: 그게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는데 그 바람에 화가 난 벌떼가 틴틴을 공격했어.
5: 지금 틴틴은 벌떼를 피해 목재소 뒤 숲으로 도망치고 있고. 빨리 틴틴을 좀 도와주세요.

0: 화이팅!
1: 예! 튼튼 달려! 야! 앞이 잘 안 보여! 누가 좀 도와줘요!
2: 튼튼! 어딨어?
1: 튼튼 달려!
2: 튼튼!
1: 도와줘!
2: 어딨어?
3: 틴틴! 어, 벨리?
4: 얘들아, 틴틴을 찾았어. 위치를 전송할게.
3: 알았어. 세상에, 틴틴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
2: 응, 볼 때는 계속 틴틴을 쫓고 있고. 그런데 난 나무에 가로막혀서 접근이 어려운 상태야.
3: 걱정 마, 헨리.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 모두 서두르자. 응! 응. 로이, 엠버랑 내가 틴틴을 구할 테니까 넌 벌떼를 맡아줘. 알았어.
1: 살려줘!
3: 틴틴! 멈춰! 그쪽은 절벽이야!
2: 로이, 어서!
5: 지금 가!
1: 누구야?
2: 나 헨리야.
1: 헨리, 벌은 갔어?
2: 응, 이제 무사하니까 안심해.
5: 얘들아, 이제 틴틴을 올려줘.
2: 알았어.
6: 미안해 틴틴, 우리가 공놀이를 하자고 조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7: 너희 잘못 아니야. 사실 나도 너희들하고 공놀이를 하고 싶었거든.
8: 하지만 안경이 이렇게 망가져버렸는 걸.
7: 완전히 깨져버렸네. 역시 앞으로 공놀이를 하지 않는 게 좋겠어.
8: 그나저나 틴틴, 안경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어떡해?
7: 나도 그게 걱정이야.
3: 틴틴, 이 문제는 진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분명히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야.
7: 정말?
2: 자, 됐다. 어때, 틴틴? 잘 보여?
7: 응, 잘 보여.
9: 우와, 다행이다.
2: 틴틴, 그건 평범한 안경이 아니야.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안전한 안경이거든. 이제 마음 놓고 공놀이도 할 수 있을 거야.
7: 정말?
2: 그럼.
9: 잘했어,
7: 진, 이렇게 멋진 안경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2: 천만에. 나야말로 너에게 도움이 돼서 정말 기뻐.
3: 틴틴을 도울 방법이라는 게 그 안경을 말하는 거였구나.
2: 맞아.
7: 얘들아, 나 지금 당장 공놀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해줄래?
9: 물론이지.
10: 당장 공놀이 하러 가자. 야!
11: 즐거운 시간 보내.
3: 로즈와 마리.

0: 집에 가고 싶어요.
1: 아휴, 우린 지금 막 도착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니?
2: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1: 리프티, 여긴 어쩐 일이니?
2: 진에게 가져다 줄 짐이 있어서 기차역 창고에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이 꼬마 친구들은 누구예요?
1: 쌍둥이 손녀 로즈랑 마리아.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지내기로 했단다.
2: 우와, 정말요? 안녕 로즈, 안녕 마리. 난 리프티라고 해.
1: 이런, 얘들이 인사할 기분이 아닌 것 같구나.
2: 그런 것 같네요. 자, 부탁한 짐이야.
3: 고마워 리프티.
2: 천만에. 그런데 얘들아, 나 기차역에서 데이지 할머니의 쌍둥이 손녀들을 만났지 뭐야.
4: 정말?
2: 응, 로즈랑 마리라는 애들인데 엄청 귀여워.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을에서 지낼 거래. 근데 로즈랑 마리는 이곳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벌써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할머니를 조르더라고.
4: 그래?
2: 응, 게다가 내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는 거 있지.
5: 그랬구나.
3: 아마 여긴 처음 와본 곳이라 모든 게 낯설어서 그런 걸 거야.
6: 맞아.
2: 난 로즈, 마리랑 얼른 친해지고 싶은데.
3: 그럼 리프티가 로즈와 마리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주는 건 어때?
2: 마을 구경?
3: 그래, 마을 구경을 하다 보면 로즈와 마리도 이곳이 익숙해질 테고, 또 함께 다니다 보면 너랑도 금방 친해질 거야.
7: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2: 응, 헨리, 넌 정말 천재야.
3: 별 말씀을.
0: 할머니, 여기 싫어요. 우리 집에 갈래요. 갈래요.
1: 그래, 그래. 너희들 마음은 알지만 당장은 어렵단다.
2: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1: 응? 리프티, 어서 오렴.
2: 안녕, 로즈마리. 에이, 오늘도 기분이 안 좋구나. 아, 잠깐만. 짜잔!
0: 우와, 왕관이다!
2: 자, 이건 로즈 거. 이건 마리 거.
1: 어머, 정말 멋진 왕관이구나.
0: 고맙습니다.
2: 저, 할머니, 제가 오늘 로즈랑 마리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줘도 될까요?
1: 정말? 로즈, 마리, 마을 구경 해볼래?
2: 같이 가자. 엄청 재밌을 거야.
0: 네.
1: 그럼 부탁 좀 해도 될까?
2: 그럼요. 얘들아, 저것 봐. 바람이 저 날개를 움직이면 전기가 만들어진대. 신기하지?
0: 네.
2: 저긴 우리 마을 우체국이야. 마을 친구들에게 오는 편지나 소포들이 모이는 곳이지. 짜잔! 여긴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광장이야. 멋지지?
0: 오빠, 마을 구경 재미없어요.
2: 아, 그래. 얘들아! 안녕, 리프티! 안녕, 헨리! 우와, 너희가 로즈 마리구나. 만나서 반가워.
0: 안녕하세요.
2: 리프티랑 마을 구경은 재밌게 하고 있어? 그게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아직 재미가 없나 봐.
3: 그렇구나. 아, 너희들 싱싱 썰매장은 가봤어?
2: 맞다! 싱싱 썰매장이 있었지!
0: 싱싱 썰매장이요?
2: 우리 마을에 잔디로 된 썰매장이 있거든. 가볼래?
0: 갈래요! 썰매장 갈래요!
2: 좋았어! 당장 가보자!
0: 야호!
2: 고마워, 헨리. 천만에. 재밌게 놀다 와. 자, 다녀왔어, 진.
3: 어서 와. 친구들은? 아직 마을을 돌아보는 중이야.
2: 그렇구나. 아, 나 오는 길에 로즈와 마리를 만났어.
3: 그래? 마을 구경은 다들 재미있게 하고 있어?
2: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싱싱 썰매장을 소개해줬더니 다들 신이 나서 갔지 뭐야.
3: 헨리, 싱싱 썰매장은 오늘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잖아.
2: 맞다, 그랬지.
3: 벌써 도착했으면 잔뜩 실망하고 있을 거라고. 빨리 가서 상황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2: 알았어, 당장 다녀올게.
3: 다녀와, 헨리.

0: 썰매장이 공사 중인가 봐. 미안해 얘들아, 오늘 썰매 타긴 어려울 것 같아.
1: 썰매 타고 싶은데.
2: 나도. 어? 그럼 저기 있는 썰매장에서 타면 안 돼요?
0: 어? 어. 독수리 온다? 저긴 썰매장이 아니야.
2: 그래도 타고 싶은데.
0: 어쩌지.
1: 썰매 타고 싶다.
0: 좋아! 썰매 타러 가자!
3: 정말요? 야호! 신난다!
0: 얘들아, 날 보면서 잘 따라와야 해.
3: 네.
0: 자, 간다.
3: 내려간다.
0: 얘들아, 재밌니?
3: 네.
0: 리프티, 로즈, 마리, 아가씨.

0: 있을 텐데.
1: 도와줘요!
0: 어? 어디서 나누셨지?
1: 도와줘요!
0: 세상에! 로즈랑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잖아!
1: 로즈! 마리! 얘들아!
0: 도와줄게.
1: 로즈, 마리.
2: 무슨 일이야, 헨리?
3: 얘들아, 로즈와 마리가 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0: 뭐라고? 지금 내가 강 너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강을 건너기가 어려워.
3: 여긴 안전기지 근처야. 빨리 와줘.
2: 알았어. 모두 서두르자.

리프티, 걱정 말고 기다려. 우리가 곧 로즈마리를 구해줄게. 루이, 엠버, 서둘러서 구조 준비를 하자. 오!

0: 로즈, 마리, 많이 놀랐지? 우린 너희들을 구하러 온 구조대원이야.
1: 이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2: 좀 와, 금방 건널 수 있을 거야.
1: 로이, 에어브릿지를 펼쳐줘.
3: 좋아, 간다.
1: 자,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 볼까?
4: 무서워요.
0: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2: 우리를 믿고 천천히 가면 돼.
4: 싫어요, 무서워요.
5: 로즈, 마리가 겁을 많이 먹은 모양인데?
2: 로즈, 마리, 나간다. 길을 비켜라.
6: 로즈, 마리, 할 수 있어. 내가 노래 불러줄 테니까 힘내.
2: 로즈, 마리, 나간다.
0: 우리 리프티의 노래를 들으며 용감하게 가볼까?
4: 네, 해볼게요. 마리,
2: 로즈, 마리, 나간다.
1: 우와, 아주 잘하고 있어.
6: 멋지고 용감한 꼬마 자동차 로즈와
0: 잘하고 있어, 로즈, 마리.
5: 천천히
1: 다 왔다.

0: 잘했어 얘들아.
1: 로즈 많이 정말 잘했어 얘들아.
2: 둘 다 많이 놀랐고 무서웠지?
1: 네. 정말 미안해 얘들아. 썰매장이 공사 중인 걸 내가 기억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3: 아니야 헨리, 이건 모두 로즈와 마리를 독수리 언덕으로 데려간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얘들아.
4: 아니에요, 저희가 졸랐잖아요.
5: 맞아요, 저희가 독수리 언덕에서 타자고 졸은 거예요.
6: 그랬구나.
2: 하지만 얘들아, 썰매 같은 놀이기구는 꼭 정해진 장소에서 타야 해.
6: 맞아,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 다음부턴 안전한 장소에서 타겠다고 약속해 줄래?
4: 네, 약속할게요.
7: 그래도 너희들 오늘 참 용감했어. 저 깊은 강을 씩씩하게 건너왔잖아.
5: 리프티 오빠가 노래를 불러줘서 무섭지 않았어요.
6: 그랬구나.
5: 근데요 오빠, 내일도 오빠랑 마을 구경할 수 있어요?
1: 너희들 마을 구경은 재미없다고 하지 않았어?
5: 하지만 오빠랑 더 놀고 싶은걸요.
1: 정말?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다 비주얼로 뽑혔다고 했는데.
1: 아, 진짜?
2: 딱 티 나죠?
0: 얼굴 지금 괜찮아요?
1: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0: 대전이다. 대전, 대전, 대전, 대전.
1: 내일이 오면.
0: 어, 가을비와 함께 또 우리가 대전으로 이렇게.
1: 해야지.
0: 아, 그러니까.
1: 아니, 근데 왜 우리 둘만 있어, 지금?
0: 그러니 김나윤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어디 갔냐고.
1: 나 몇 시까지 대전역 도착?
0: 코디, 주황색.
1: 아, 나는 일단 이렇게 안에 오렌지. 그다음에 여기가 오렌지.
0: 아, 누나 그 머리핀 너무 귀엽다.
1: 귀엽지?
2: 나는 여기 브로치 한번 만져볼래, 누나?
1: 이건 그냥 꽃인데? 수술 있고.
0: 꽃 수술 아니야.
2: 우리 엄마 뜨개 제일 잘하잖아.
1: 아.
0: 이거를 한 3시간 만에 떠가지고 날 줬어. 아, 해가지고.
1: 근데 제가 아무리 색깔을 구분 못한다고 있어요? 해도
0: 엄마,
1: 너무 주황색이 없는 것 같은데.
0: 나 주황색이 그래서 사실 하나 준비가 더 돼 있어.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옷이네? 나를 위해서.
0: 여러분 저 진짜 부모 잘 만나서.
1: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0: 저는 이 사실 브로치 하나 부탁을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1: 아 좋은데 그럼 이거를 내가
0: 알았어 알았어
1: 내가 누나, 좀 가져도 되겠네.
0: 누나가 입는 거는 아주 좋아할 것 같아.
3: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으로 같이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뭐
0: 아니 얘기 우리랑 얘기도 안 하고 누구세요? 아니 뭐 우리랑 얘기도 안 하고 뭐해 뭐해.
3: 그러면 제가 가던 길 갈까요?
1: 아니 잠깐만요. 잘생기셨어요?
3: 아, 예. 아마 한 뭐 밥보검? 뭐 밥보검? 아, 비슷하다고
0: 밥 먹어요? 밥 먹어요?
3: 예.
1: 아, 밥 먹어. 아,
3: 저희 우리 엄마 지금 약간 예, 일단 자기 소개할게요. 뭐 카메라 어디서 봐야 되나요? 제가 처음이라서. 아, 이쪽인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볼링 선수 활동하고 있지만 올해는 볼링 국가 대표 선수 활동하고 있고 이제 이름은 박재웅입니다.
1: 네. 오, 오, 안녕하세요.

0: 멤버가 네. 왔다.
1: 아니 볼링 국가대표요?
2: 네.
0: 와.
2: 아, 저도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0: 어? 네. 어. 익숙한. 네. 아 이거는 아주 아니야? 익숙한
2: 인공마음 아니에요? 이게 버리면 안 돼요. 되게 아, 비싼 거라서.
0: 아 이거 비싸, 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어, 그럼요.
1: 그러면은 아, 우리 멤버의 조건이 충족이 되네요.
2: 아, 그럼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1: 나는 아 갔어. 오케이. 아,
2: 저 이제
1: 아, 갔어. 네.
0: 나윤이한테 혹시 연락 받았나요?
2: 예, 색깔은 꼭 오렌지여야 된다.
1: 와 이게 눈으로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멤버가 맞아.
0: 어디
1: 지금 주황색을 아, 휘감고 왔어.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몇 년생이세요?
2: 아 제가 96년생.
1: 아 96?
2: 네.
1: 아 이거 참 지금 옆에 누나가 한 10살은 많아요. 잘하세요.
2: 아 몇 살?
1: 옆에.
0: 아니요. 아 저는 28살.
2: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1: 10살. 네.
2: 아 그럼요. 그럼요.
0: 아,
2: 네. 아 전화 왔어요?
0: 응. 하이. 어 나윤아.
4: 아, 안녕하세요.
1: 김나야. 야 너 우리 대전 오래.

0: 근데 너 어딨어? 이거 어디...
1: 아, 근데 내가 왜 주황색 입고 뭐라고 했게? 요새 뭐가 핫해?
0: 요새?
2: 성심당.
0: 김나윤.
1: 아, 나는 원래 핫하고. 우리 야구가 유명하잖아.
3: 아, 하나,
0: 이글스!
3: 야구.
0: 독수리!
1: 그래. 내가 또 시구 먼저 했잖아. 내가 그때 시구 하러 갔을 때, 막 같이 뛰는 것만큼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 그래서 우리 세비고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직관을 좀 하고 싶었는데, 나 오늘 PT에서 대회야.
2: 오늘 못 오는 거야?
1: 미안하지만 그렇게 됐어.
2: 알았어. 그럼 우리 잘 놀다가 갈게, 나연아.
1: 사진도 보내줘.
2: 알겠어.
3: 화이팅입니다.
2: 안녕, 화이팅! 화이팅!
0: 마침 제가 또 야구 꽤 챙겨보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경기입니다. 누가 이
2: 근데
0: 정규 시즌 우승하냐를 거의 정하는.
2: 나는 어떻게 봐?
0: 근데 야구를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진짜 많이 봐. 야구는 스트라이크, 볼. 지금 투수 누가 잡았습니다. 지금 공몇 개째 던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음성 해설로 캐스터가 바로 이게 진행이 돼서
3: 그러면
0: 시각장애인들 보기 진짜 좋아.
2: 나눈 보였을 때도 야구장에서 치킨만 먹었어.
0: 그러면은 이게 장애 문제가 아닌 거야.
2: 아니, 그런
0: 이게
2: 것
0: 지금
2: 같아.
0: 장애랑 상관이 없어.
2: 내가 여기 대전까지 왔으니까
0: 맞아.
2: 야구의 매력을
0: 갑자기
2: 느끼고 가고
0: 설렌다.
2: 싶어. 설렌다. 눈은 안 보여도 내가 체험은 하고 가리라. 기대도 너무 됐고, 그리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 군중 속에 이 엄청난 소음, 환호, 응원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건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0: 지금 너무 많이 와.
1: 근데 우리가 왔는데 우리만 온 게 아니라.
2: 아, 앞에 보면 사람 지금 아침인데 이른 시간에.
1: 아니 지금
2: 사람 너무 많아.
1: 대전 야구 도시니까 엄청나네.
2: 그렇죠.
1: 진짜 많이 오셨다. 빵 연구소가 보이는데?
3: 아, 빵이요?
1: 아니 진짜로 누나 장난이 아니야.
2: 아, 그래서 대전 뭐 빵은 유명하니까.
3: 아, 여기 좋아.
1: 재밌을 것 같아. 나도 들어가 보자.
2: 네.
3: 독수리 빵이 있나?
1: 독수리 빵, 야구공 빵, 글러브 빵.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냄새 나지?
3: 오, 빵 냄새 나다. 빵
1: 완전 빵. 누나 이거 봐. 이리 와봐.
3: 신기한 거 있어?
1: 여기 완전 빵들이 대박.
2: 네, 이거 만지면 안 되고. 야구공처럼 생겼다.
1: 예, 우리 누나 손으로 다 만져봐야 돼.
3: 안 돼, 아니야.
1: 야, 우리 누나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야, 우리 누나 돈 많아.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야, 이 뭐야, 이렇게.
1: 그 뭐냐? 뭐?
3: 이 야구 실바.
1: 야구, 뭐?
3: 그 야구 실 야구공. 야구공 모양이잖아.
1: 어, 진짜 야구공 같아.
3: 어, 야구공.
4: 세
1: 어, 이거 뜰 수 있어. 대박.
2: 요거, 정해. 아메리칸 스타일이 맞아.
1: 이거 뭐 같아?
3: 이거 야구 방망이요.
1: 방망이가, 맞아. 빵집에 방망이가 왜 있어? 다시 좀 잘 만져봐.
3: 이거 빼빼로?
1: 좀
3: 이거 뭔데?
1: 좀 줘봐.
2: 뭘까요? 아 진짜 야구를 모르구나.
1: 이거 맥주 잔이야 누나.
3: 아 진짜?
1: 이름이 비어 배틀에. 아 너무 재밌다.
3: 아 근데 방망이는 맞췄네 내가 그럼.
5: 막내 막내 막내.
3: 우리 초면에 그냥 말 놔버렸네.
1: 어?
2: 네?
1: 아 모르는 것 같아.
3: 아 그래?
1: 그냥 묻어가자마자
2: 뭐라고 했어요?
3: 아니 초면에. 네. 말을 놔버렸어. 아니 아, 우리가 아, 너에게.
1: 웅이 씨 죄송해요.
2: 아, 제가 어차피 마음이니까.
1: 웅 씨.
2: 네, 편하네요.
1: 형 씨.
2: 네? 웅 씨예요?
1: 아 근데 진짜 너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게 너보다 10살 많은데.
3: 웅이 해. 야 내가 10살 많아. 10살이야.
2: 아침에 분명히 뭐 28살.
3: 아니 28살 이후로 숫자 세는 법을 내가 까먹었다고 했지.
1: 아, 까먹었는데 내가 누나 나이 정확히 기억하고
3: 아,
1: 있어.
3: 조용히 누나 하고, 아니 조용히 하고.
6: 내가 바로 홍인이에서 갈아탔잖아요? 안내 보행도 안정감이 딱 있고 아 느낌이 좀 달랐어요. 재웅이는
1: 그냥 만나자마자 저희는 운명 공동체예요. 저는 이제 옆에서 통번역기 해야 되고 걘 또 내 지팡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7: 우리 아름다운 여행을 위하여
2: 대전
3: 화이팅!
1: 아, 이거
3: 상큼한 오렌지 맛.

0: 한 100% 중에서 한 70%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고. 아, 좀 알아들어라. 이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형 누나들이 천천히 말해주고 또박또박 얘기해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1: 근데 솔직히 야구도 잘 모르는데 눈도 안 보이니까
2: 그래 와서 치킨만 먹었고 또
3: 아 근데 누나 옆에도 시각장애인이신 것 같아. 심지어 좋아서 옷 입고 왔어.
1: 진짜로?
3: 어.
1: 시각장애인 분이시라고? 아, 저 안녕하세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혹시 시각장애인이실까요?
4: 어, 네, 맞아요.
1: 아, 진짜요?
2: 아, 아,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경기를 보러 오는데
4: 아, 네, 네.
1: 평소에도 좀 경기를 보시나요?
4: 어, 네, 네. 저도 한 자주 이렇게도 보러 댕기고
1: 네.
4: 휴가로도 이렇게 야구장으로 이렇게 갈 정도로도
2: 아, 진짜요?
4: 네.
1: 아, 그럼 저 시력이세요?
4: 어, 네, 맞아요.
1: 아, 그래요? 어떻게 야구를 봐요? 저 사실 걱정돼요.
4: 보통은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런 야구장에서 그런 거 수신기를 이렇게 많이 빌려줘요.
2: 아.
4: 네,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저는 망원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선수들 이렇게 또 많이 보고
1: 아.
4: 아니면 또 그게 없으면 또 카메라로 또 이렇게
1: 확대해서?
4: 네, 확대해서 이렇게 보고
1: 그렇게 그러거든요. 볼 수도 있어요?
4: 네네, 맞아요.
1: 아.
5: 같이 시각장애 야구단 하고
2: 아, 야구단?
1: 야구단이에요?
5: 예, 맞아요.
1: 아.
2: 진짜 궁금해요. 이게 공이 어디로 떨어질 줄 알고
1: 어떻게
2: 캐차로 뛰는 거예요?
5: 아. 시각장애 야구단은 이제 빗베이스 볼이라고 핀을 뽑으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투수가 센 레디 피치 하면서 던져주면 타자가 타격을 하고 주루를 또 합니다.
2: 아, 그러면 멀리서부터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나는 쪽으로 그냥 냅다 네. 뛰는 거네요?
6: 타자 피기차 셋! 레디 피치! 셋! 레디 피치!
5: 소리가 두 개가 나요. 공에서는 삐삐삐 소리가 나고 베이스에서는 삐 하고 하는데 한 30m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2: 아, 진짜요?
1: 그래서 너무 세이프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네.
5: 수비는 잡아서 들어올리면 아웃이에요. 송구가 없습니다.
1: 그 팀에서도 에이스 분이신 거죠?
4: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고 한
5: 세번째 에이스예요.
1: 맞아. 완전 에이스로
5: 말 못하는 것 같은데.
4: 네.
5: 이 기영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부산까지 직관 가서도 롯데도 응원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1: 아, 너무 반가웠고 사실 시각장애인을 야구장에서 만날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은 야구도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좀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0: 많은 거
1: 둘이 끝이 안 보여.
2: 뒤에 보면 진짜 개 술 서 있어.
0: 아니 우리 와. 어떻게 들어가?
3: 이제는 B가 이제 좀 그친 거 같긴 한데.
1: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줄부터 서야 되려나?
0: 서보자.
1: 자 지금 김나연 놀러 왔어. 아, 빨리 들어갈 때가 있다고.
0: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어, 진짜로?
1: 잠깐만, 빵 연구소 어디 옆에 있대는데?
0: 어, 아까 빵 먹었던데.
1: 아, 여기가 3-2인데 여기 어디네. 가자. 여기다 여기다.
0: 어 맞아?
1: 왔다. 여기인 거 같아. 야 여기 써 있네.
3: 아래 있다 저기.
1: 사회적 배려 필요한 관람객 전용 엘리베이터 출입구.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 저희 티켓 보여드리면 될까요?
4: 아, 네 티켓 확인하고 입장하시면.
1: 어, 예, 아, 준비했죠?
0: 우와, 네. 와,
3: 진짜 웃겨다.
4: 입장하시면 되는데, 혹시 동행기를 하시겠어요?
1: 동행이요?
0: 괜찮아요.
1: 그럼 누가 부축을 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4: 네, 그 좌석 안내까지.
1: 완전 공항이네, 에스코트가. 아, 진짜요? 저희 오늘 안타깝게도 저 혼자 했으면 했는데 둘이 있어야지.
0: 어떻게든 가볼게요, 셋이.
1: 아, 감사합니다. 별게 다 있구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이제 가시죠. 네.
0: 아, 혼자 네. 와올 수도
1: 들어가자.
0: 있겠다.
1: 들어가자. 대박이다.
0: 줄 보고 진짜 너무 당황했는데.
1: 그러니까.
0: 안 기다려도 돼서 너무 좋고.
1: 진짜 대박이다.
3: 와, 옛날에 진짜 상상할 수가 없었어. 이런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었고.
1: 이게 신축구장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히 챙겨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 아, 출발할 때.
0: 이곳 자체를 생각을 했구나.
1: 그러니까. 오.
3: 자 이제 들어가자.
1: 렛츠 고!
0: 우! 신난다!
1: 오예 출발! 오! 출발!

0: 우리가 왔거든?
1: 뭐야, 여기거든? 여기 어딘데?
0: 그러니까 딱 얘기한 대로 왔는데.
2: 여기 맞아요?
0: 여기 맞아, 진짜 맞아.
2: 아닌 것 같은데. 형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아,
0: 뭐가 있으니까 일로 오라고.
2: 여기 어디 있는 거야?
0: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이 하도 크니까 나도 이게 형, 왔는데.
3: 매일은
0: 만나요? 어?
3: 이게 뭐라고? 마스코드. 오, 나 실제로 가까이 본 거 처음이야.
0: 위니 안녕하세요. 영광이에요.
2: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위니.
1: 가까이서 봐도 돼요? 네. 어머, 손이구나. 눈은 어딨어요?
2: 아프네요.
1: 눈이 뭔데? 너무 귀여워.
0: 근데 오늘 저희 여기 올 줄 알고 지금 오신 거. 아, 진짜? 저희 오늘 구경시켜주신다고요? 아, 진짜요?
4: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위니입니다. 오늘은 긴장 많이 했지만 이제 방송을 앞으로 뭐 잘 부탁하면서.
1: 아, 진짜 맞아?
4: 구경할까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0: 아, 생각해보니까 야구가 수호랑 친화적인 스포츠네.
1: 아, 그렇네.
0: 감독님들이 계속 수호하잖아.
2: 맞아요.
0: 핸드사인 하잖아. 아, 진짜로?
1: 근데
0: 너무 좋아요. 우리 어디 가면 돼요?
4: 어디 가요? 이쪽 가요.
0: 아, 진짜?
1: 따라와.
0: 아, 진짜 대박이네. 가자.
1: 가자. 가자.
0: 가자.
1: 가자. 네.
0: 가자.
1: 야, 이게 뭐야?
0: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위니가 구경을 시켜줘? 어디 가는 건데요?
4: 어디 가는데요?
0: 뭐 보는 건데요?
4: 어디 가요?
1: 몰라.
0: 네.
4: 저 앞에 계단이.
0: 계단.
4: 네, 하나.
0: 하나. 둘. 오, 오케이.
4: 시위 탄대요, 시위.
0: 와, 여기 선수 전용 출입구. 와! 누나, 가까이서 봐봐. 이거 누구야?
4: 이게 바로.
0: 한화의 리빙 레전드. 류현진. 옆에는 최고의 신성 문동주 선수도 있네. 아.
4: 노시에 잘 나가는 문동주.
1: 아, 동주님.
0: 그 옆에도 주장님도 있고. 아, 노시한 선수도 있네. 4번 타자.
1: 이야.
4: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네.
0: 아. 와. 위니 뭐 말하려는 걸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는 은퇴하신. 아, 여기 영국 일본이구나. 맞아요, 위니? 아, 맞아요. 맞네.
4: 에이전드. 에이전드에서 에이전드.
0: 이게 옛날에 하나 우승시켜줬던 그 송진우 선수나 이런 분들 쫙 계시고, 최근에 김태균 선수까지 이렇게 정민천 선수, 송진우 선수 이렇게 다 계시네.
1: 그럼 여긴 현재 레전드, 여기는 이전 레전드.
0: 그러네.
2: 아, 우시한 분들이 있네.
0: 위니, 근데 저희 이런 데 와도 돼요? 아, 저기, 아, 그래요? 위니, 근데 위니도 선수가 아닌데 선수 전용 출입구로 우리 들어가도 돼요? 알았어.
4: 네네. 위니, 위니. 같이 가요.
0: 네. 아. 99년도가 한화 마지막 이 한국 시리즈 우승의 해란 말이야. 거기서 코리안 시리즈 챔피언 99년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수들이 지금 쫙 현판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위니 제 생각에 올해 여기 공간 하나 또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네.
1: 여기.
0: 지금 올해 하나. 여기 지금 하나 그대로 지금 자리 좀 비우셔야 돼요. 이제. 네.
1: 재밌다.
0: 여기요? 여기 뭐 있어요, 위니?
1: 뭐 볼 게 있어요?
4: 와, 여기 실제로 텀버.
0: 여기 약간 명예 전당 같은 이런. 아,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왕궁 있어. 누나 와서 봐봐.
1: 만질 수 없는 거구나.
0: 여기 누나.
4: 맞아요. 네, 어차피 유리예요, 유리.
0: 지금 보니까 글이 써 있어. 하나 이글스 창단 40주년 기념으로 왕궁을. 저기 그 하나 창단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오고 있다. 아, 그러네.
1: 명예 전당 같은 거구나.
0: 1루 1루 땅볼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1루 송구.

0: 덕분에 오늘 구경 잘한다. 세상에 야구장 처음 와가지고 그냥.
1: 혹시 류현진 선수님 아니다. 몸이 다르다.
2: 맞아.
3: 여기 싸우지 않아요.
0: 우리 누나 봐줘요.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 누나.
3: 우리 누나 봐줘요.
1: 난 시간상 인이야.
0: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
3: 안 돼.
0: 아, 진짜 잘 보이네. 아,
3: 미쳤다.
0: 아, 여기가 뭐야? 보니까 투수 타자 연습하는 데다. 맞아요, 이게? 아, 그러네.
3: 여기서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네. 오,
3: 내가 정말 TV에서 봤던 거를 내가 실제 본다는 게.
0: 그러니까.
3: 너무 좋아.
4: 역시 가봐야 알더라고요. 뭔가 그냥 심장이 뜨거워진 느낌? 아직 시합도 아닌데.
5: 엄청 개방감이 뛰어나고 다 보인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야구장만의 분위기를 느낄만 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옆에서 같이 느껴본 것 같아요. 와!
3: 자, 먼저 입장. 아, 두둥.
0: 미리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죠?
1: 어머머머.
3: 여기가 의자 있고, 의자 여기 있고, 옆에 휠체어 표시나 있거든.
1: 아, 이렇게 파킹하는 거구나.
3: 하얀색인데.

0: 경기 보기 전인데 다 본 것 같아.
1: 아, 나 근데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2: 운동장이 사실 거의 안 보였는데 공간의 그 기운이나 이런 거는 진짜 느껴지거든요. 되게 뭔가 새 거 같은 느낌이랑 그다음에 넓은 느낌. 뭔가 되게 컸어요.
3: 안녕하세요.
1: 어머, 깜짝아.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사람 진짜 유명하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되게 유명하냐. 별명이 아유미로 부르기도
0: 아유미?
8: 하고 언제 데뷔가 24년도에 농구 치어들이 활동하다가 네, 여기로 야구 넘어왔어요.
1: 저기
8: 저는 치어들이 너무 관심 있습니다.
1: 아니 야구는 하나도 모르는데 네, 치어들만 네. 알아요. 아 그런 거를 너무 표현을 잘 시원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2: 남자다잉? 역시 남자답질 수가 없구나.
9: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예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8: 자, 이름은 네, 직접 자기소개 해주세요.
10: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이글스 치어리더 지아영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영. 우와. 아영님,
1: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8: 네, 아싸, 아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10: 아, 네, 그럼요. 네, 그럼요.
8: 아, 안 돼요?
10: 아, 안 된대.
8: 아, 안 된대요. 아,
10: 안
8: 된대요.
10: 안 된대요.
0: 저는 여자지만 아, 설레네요.
8: 아, 저는 가까이 보는 거 처음이에요. 네. 아,
10: 반갑습니다.
8: 감사합니다.
11: 저도. 네네.
8: 아예 형.
1: 아니, 다 하게.
8: 위너도 챙겨줘야 되는데요. 너무 점점 소외가 돼가지고.
1: 아니, 난 위니야. 난 위니야.
8: 남이가.
1: 네.
10: 제가 여기 온 김에 저희 하나 이글스에서 유명한 응원가를 제가 혹시 조금 알려드려도 될까요?
1: 대박. 완전 배울래요.
8: 아, 너무 좋아.
1: 진짜.
0: 진짜 신호신이거든요.
10: 진짜요?
1: 아, 네네. 네. 우리도 군단 응원.
8: 진정.
10: 저희가 8회 때
1: 맞습니다.
10: 저희 공격 타이밍 때 육상 응원이라고
1: 맞아요.
10: 처음에 노래가 나와요. 띠 소리가 나와요. 어이가 나오거든요.
1: 네.
0: 어이, 어이.
1: 아이.
10: 아이.
1: 저희 누나 손을 잡고 알려주실래요?
0: 아, 저희 시각장애인이라서
10: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하고 이쪽으로 짠.
0: 아, 어이. 아, 네. 어이.
10: 어이.
0: 아이.
10: 어이. 단장님께서 호루라기를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바로 최. 깡!
0: 아, 배를 틀려!
10: 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네. 아, 오늘 8회는 무조건 봐야겠다, 오늘.
10: 이거 듣고. 아이!
1: 아이!
10: 아이!
1: 아이!
10: 아이!
0: 아이!
10: 아이!
0: 아이!
10: 아이!
0: 아이!
10: 계속 하시면 돼요.
0: 아이!
10: 뒷짐 지고
0: 3, 4, 5, 6
10: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반갑습니다.
0: 어이만 잘하면 돼 이거.
1: 어이가 조금 엇박이긴 한데
10: 하나만 더 제가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될까요? 하나 이글스의 좀 가장 좀 유명한 오. 제가 생각하기에
1: 좋아요.
10: 응원가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있어요.
1: 이거 알아야 돼. 우승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좀 하위권 성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속이 돼 있어서 팬분들이 슬슬 해탈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기지 않아도 돼. 우리는 멀찍이만 해다오. 열심히만 해주세요. 그 하나라서 행복하다는 그 표현 역시도 그 보살 팬분들에게 딱 맞는 어떻게 보면 가사예요.
10: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기든 지든 나는 하나라서 행복하다라고 저희가 응원가를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 근데 하나는 그 태도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언제나 정말 승부 자체를 즐기는 그 프로페셔널?
10: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10: 먼저 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0: 손을.
10: 처음에 치고.
0: 치고.
10: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10: 이렇게 날리면 돼요.
0: 하나, 둘, 셋.
10: 네. 나는. 하고 반대편도
1: 아니에요? 아, 네.
10: 행복합니다.
1: 세 번.
8: 세 번.
10: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세 번 반복하면
0: 왔습니다. 와, 이걸 아시는군요. 와,
10: 왔습니다. 밑에서 그냥 끌어올려서
0: 끌어.

0: 곱하기 다 두 번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절 옆으로 봐주시면 돼요.
1: 근데 이게 치어리더 분이랑 윈이랑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찍히네. 이거 이렇게.
0: 네, 저희 노래 틀어드릴게요. 네. 네.

0: 다르게 나윤이 연락이 또 왔는데.
1: 어? 또 지령이 왔어?
2: 왔어요?
0: 여기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는데 지금? 감독님? 구단준지? 네.
2: 와.
1: 아, 지금은 좀 그렇지 않냐?
3: 진짜라면.
0: 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경기 시작인데 이제는 진짜 빨리 이제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4: 감독님 만났어. 빨리 가야 돼요.
1: 아, 빨리 가야 돼요?
0: 네네네.
1: 아, 일단 가보자.
0: 아, 가보자.
2: 아, 빨리 갑시다.
0: 근데 여기 가도
2: 진짜 가도 네? 되나요?
0: 아, 열려 있으니까 가볼까?
1: 아, 일단 가고 가보자. 가고.
0: 아니 이게
1: 잠깐만
0: 가도 돼? 아, 이게 뭐 진짜 일단 열린 대로 그냥 들어오긴 했는데 누나 여기가 지금 잔디 느껴져?
2: 야구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심리 연습.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헐.
0: 안녕하세요.
2: 야 진짜로 내가 실제로 먹는 거예요? 야 이 꿈인가?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요즘은 가뿐하게 올라가는 여유 있는 몸짓. 끈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빨래 건조대 매달리기. 오우, 와우, 진짜 대단하다. 매달리기에 이어 이번엔 복싱 훈련.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날아가는 공을 공중에서 바로 터치해버리는 신들린 순발력까지. 와우, 공놀이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1: 안녕, 나 체육 천재 맞다니까.
0: 파이팅 넘치는 만큼 승부욕도 상상 그 이상이라는데요.
1: 야, 야, 어디서 삽질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당장 멈춰. 뭔가 수상한 게 있는데. 야, 야, 너 뭐야? 야, 야, 자, 이게 왜 이렇게 좁냐? 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0: 바닥에서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엔 대체 뭘까요? 네, 저거 사료예요, 사료. 아니, 대체 왜? 사료랑 왜 싸우고 있는 건데? 아니, 왜 대치 상황인 건데? 혼자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겠는데요?
1: 야, 야, 덤벼, 덤벼, 덤벼!
0: 아, 계속 진지해.
1: 야, 이놈 센 놈이네, 이거.
0: 오, 이번엔 릴렉스하게 음악 감상 중? 네, 아니라네요. 별이야, 그거 네 거야, 네 장난감. 너 말고는 아무도 안 건드려.
1: 좋았어, 이번엔 대열을 닦아볼까? 응. 가만히 있어.
0: 별이야, 왜 그러고 있니? 자동 백스텝하게 만드는 살벌한 기운. 최종 보스를 단숨에 굴복시킨 이 구역 최강자.
1: 간만에 몸 좀 풀었더니 기분이 좋다.
0: 놀 땐 화끈하게 열혈 액션을 보여준 혼자 놀기 고수 별이었습니다.
2: 어우, 이새끼. 아우, 이쁘니. 아우.
0: 다음 주인공은 보스턴 테리어 덤벨입니다. 환상의 드리블 실력을 자랑하는 덤벨. 인간계에 손흥민이 있다면 강아지계에는 덤벨이 있다. 공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다는 덤벨.
3: 할 수 있어, 덤벨.
0: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공을 포기할 순 없다.
3: 옳지, 옳지, 옳지.
4: 저기 친구야, 공 얼른 빼고 이제 같이 좀 놀자.
3: 도와줄 거야, 친구가. 친구가 도와준대.
0: 신나는 공놀이가 끝나면 시원한 물놀이 타임. 간간이 덤벨이 목도 좀 축이고요. 잔디 마당에 물도 좀 주고요. 일석이조죠.
5: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6: 뒤를 돌았다.
0: 이 집 물 먹기 쉽지 않네.
7: 여보세요.
4: 좋아라. 좋아.
3: 옳지, 옳지, 옳지.
0: 그런데 정작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무섭다.
8: 선배. 선배. 선배.
9: 괜찮아.
0: 수영이 무서워서 쪼르르 도망가기 바빴던 덤벨이.
9: 이거 안 돼.
0: 그랬던 덤베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0: 그것만 있으면 그 무엇도 무섭지 않다고요.
1: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내 뒷꿈. 잘한다.
0: 넓은 풀장을 가로지르는 멋있는 드리블 수영. 그냥 수영하기도 바쁜데 공까지 물면서 헤엄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걸 해내네.
1: 아이고 잘하네.
0: 기특하다 덤벨이. 오, 이 친구도 체육 천재네.
2: 어떻게 그렇게 올라와 덤벨?
0: 물속에서는 드리블 속도감이 살짝 아쉬우니까 물 밖에서 잠깐 스피드 즐겨주시고요. 다시 여유있게 물속으로 입수. 덤벨로나 멋있어. 나도 입수. 아령이도 덤벨이도 온 가족이 물놀이로 하나가 됐네요. 공놀이 고수에서 이젠 물놀이 고수로 덤벨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무무. 이 친구도 잘 노는 친구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잘 놀아주는 고양이라는데요.
3: 아우 귀찮아. 집사야 이제 그만 놀고 가라. 자자자 됐지.
0: 귀차니즈 끝판왕 무무. 자꾸 놀아달라는 집사의 요청에 싫은 기색이 역력한데요.
3: 아 뭐야? 아 왜 또 줘? 에이. 아 이제 없다. 없어.
0: 집사가 잠시 대화하는 틈에.
4: 요거 반 절반까지는.
3: 좋아. 지금이 기회야.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4: 뭐.
0: 소용없죠.
3: 아이, 귀찮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0: 하지만 가끔은 집사가 심심할까봐 이렇게 열심히 놀아줄 때도 있는데요.
4: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3: 집사야, 1절만 해, 어? 아, 나 쎄쎄쎄 왜 이렇게 좋아하냐.
0: 그래도 할 건 다 해주네요. 아, 간식 기다렸구나. 최선을 다해 집사와 놀아준 우리 무무. 오늘도 수고했어.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5: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6: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7: 어쩌라고.
6: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7: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6: 야!
5: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7: 덕분에 살았다, 야.
6: 밥 한 번 사.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히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교실에 앉아 열심히 수업을 들으며 필기를 하는 학생에게 남태평양의 낙원이라 불리는 피지 탐사란 마치 꿈과도 같은 이야기겠지만 이번에 우리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탐사 대원에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1: 스노클을 쓰고 맑고 푸른 바다로 뛰어들고 싶어요.
0: 이번 시간엔 우승자를 발표하고 함께 피지로 떠나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피지는 33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전통 문화가 뿌리 깊고 야생이 번성하며 해변마다 햇살이 가득한 낙원이죠. 특히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보초 시스템이 피지 전체를 감싸고 무수한 해양생물의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온 상승으로 인해 세계 전역의 산호가 위태로운 상황. 산호초를 되살리는 일은 이곳 섬의 많은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임무가 됐죠. 피지에서 산호초 복원 활동에 힘을 보태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을 거라는 게 우리 제작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를 열기로 했죠. 이번에 선발되는 행운의 주인공은 이곳 피지에서 혁신적인 산호초 보존 및 복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보람찬 경험이 되겠죠?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 끝.
2: 전 세라예요.
0: 곧 학생들에게서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각자의 사연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봤는데요.
1: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서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트일 것 같아요.
3: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도 좋고 과학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것도 좋고 과학 자체가 좋아요.
4: 피지에 가면 산호초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5: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0: 최종 후보는 6으로 압축됐습니다.
6: 탐사 활동 자체가 창의성을 북돋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나 연구실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새로이 보고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4: 피지로의 여행은 저를 더 나은 탐험가로 만들어줄 거예요. 산호초를 직접 볼 수 있고 산호초와 인간과의 관계, 산호초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까지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요.
3: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저는 보존 생물학자이자 과학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4: 이번에 피지로 갈 수 있다면 더 많은 걸 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 탐사대원이 되면 생태계를 돌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5: 전체를 보는 시각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와 각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7: 만약 이번에 좀 더 전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물론이고 이 분야의 미래와 어쩌면 지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0: 방금 보셨다시피 모든 지원자가 나름의 동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했는데요.
8: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르니 잠깐만 기다려요. 모두 기말고사를 치르진 않으니까요.
0: 때는 학기 말. 우리의 주인공은 마지막 생물학 강의를 듣고 있었죠. 학생들은 우리가 청소년 탐사대원 최종 후보 촬영을 온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8: 자, 지금부터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테니까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0: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지금 콜로라도에 촬영을 와 있는데 진짜 엄청 춥네요. 이제 한두 주만 있으면 피지로 가서 지구 탐사 이야기를 촬영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축하해요. 매디슨 피터슨. 이번에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약 2주 후에 우리 지구 탐사 이야기 팀과 함께 피지로 출발하게 될 거예요.
3: 깜짝 놀랐고 막 떨려요. 이렇게 멋진 기회를 얻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피지에 가다니 정말 좋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뽑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좋아요.
0: 메디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윌밍턴 캠퍼스에서 학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미디어를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알리는 거죠.
8: 메디슨은 생각이 깊고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4: 그래, 메디슨.
9: 무슨 일이니?
4: 저 선발됐어요.
9: 선발됐어? 피지에 가는 거야?
4: 네, 엄마.
9: 우리 딸 장하다.
4: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저의 영웅이고 영감의 원천이에요.
9: 아, 고맙다. 우리 딸 사랑한다.
4: 저도 사랑해요.
0: 곧이어 메디슨이 열대의 낙원 피지에서 돌고래를 만나고
4: 정말 놀라워요.
0: 잠수도 하고
4: 제가 피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0: 그리고 산호초 복원 작업에 힘을 보탭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린 청소년 탐사대원 최종 후보를 6으로 가려낸 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윌밍턴 캠퍼스로 가서 우승자를 만났는데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디슨 피터슨, 이번에 청소년 탐사대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4: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좋아요.
0: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에서 약 13,000km를 날아가면 피지의 마마누카 군도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학교 강의실에서 우승자 발표를 듣고 정확히 열흘 후 메디슨은 다른 세상을 만났죠. 지구를 절반쯤 돌아 열대의 낙원이라 불리는 섬나라 피지까지 날아온 건데요. 피지에 와본 적 있어요?
4: 난생 처음이에요.
0: 그럼 남태평양은 와봤나요?
4: 남태평양도 처음이에요.
0: 아, 그럼 메디슨한텐 새로운 세상이겠네요.
4: 네.
0: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다가 네. 전공을 바꿨다죠? 이유는요?
4: 저는 기본적으로 바다를 사랑해요. 바다에 푹 빠졌고 바다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사람들한테 연구 논문을 내미는 것보단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을 테니까요.
0: 멋져요. 이번 여행에 목표가 있나요?
4: 제 목표는 과학을 쉽게 풀어내서 이야기를 만든 다음 그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피지의 아름다운 생태계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0: 여기에 머무는 동안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등 메디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많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자, 할 일이 많으니까 갈까요?
4: 좋아요.
0: 우린 메디슨이 이곳 환경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첫날은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피지가 정말 아름답죠?
4: 네, 절경이에요.
0: 푸른 바다가 영롱한 피지의 마마누카는 약 20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죠. 우리가 향하는 곳은 이따금씩 교류를 따라 긴부리 돌고래 무리가 나타나서 놀다 가곤 하는 곳인데요. 약 1시간쯤 지나자 기다림이 응답을 얻었습니다. 왔다!
4: 세상에.
0: 돌고래예요.
4: 우! 저기도 있어요.
0: 그러네요.
4: 우와.
0: 마압소사.
4: 어떡해.
0: 정말 사랑스러워요. 제주도 부려요.
4: 멋져요.
0: 전에도 본 적 있나요?
4: 멀리서요. 이렇게 가까이
0: 이렇게
4: 말고요.
0: 이렇게 코앞에서 보니까 네. 더 멋지죠?
4: 정말 근사해요. 진짜 많네요.
0: 네, 좋죠. 긴부리 돌고래 무리가 모이면 수천까지 불어나기도 해요.
4: 엄청나네요.
0: 긴부리 돌고래는 미국에서 보기 쉬운 큰 돌고래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죠. 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는 걸 좋아해요. 20, 30마리는 되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와요.
4: 정말 굉장해요.
0: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방향을 돌리자 돌고래 무리는 우리 배가 남긴 파도를 서퍼처럼 즐겼습니다. 돌고래 무리가 노는 걸 보는 건 정말이지 특별한 경험이었죠. 피지에서의 첫 탐사인데 느낌이 어때요?
4: 모든 게 정말 대단해요. 물이 너무 맑아서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이고 사방에 멋진 섬이 흩어져 있어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아름다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0: 빨리 잠수하고 싶어요.
4: 네.
0: 물속에 들여다보이니까 어서 들어가고 싶네요.
4: 네, 물속을 보고 싶어요. 네.
0: 곧이어 매디슨과 함께 바다로 잠수합니다.
7: 남태평양의 산호를 보는 건 처음인데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0: 그리고 특별한 반죽을 만들어서 산호를 심는 법도 배워봅니다.
5: 우리 목표는 산호를 많이 심어서 축구장 크기의 산호밭을 조성하는 겁니다.
0: 이곳은 피지입니다. 바로 뒤에!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 선발된 대학교 2학년생 매디슨 피터스는 며칠간 이어질 탐사를 위해 이 섬나라로 날아왔죠. 김부리 돌고래와의 만남은 즐거웠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꿀 차례. 본격적으로 산호초 복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매디슨에게 건강한 산호초를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10: 하나, 둘!
0: 산호초는 해저의 약 1%를 덮고 있을 뿐이지만 그곳에 깃들어 사는 해양생물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피지의 산호초는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7: 필립 아저씨하고 잠수를 하는 것만도 얼떨떨한데 심지어 피지의 바다라니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0: 커다란 말미잘이 물살을 따라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먼저 보였죠. 다양한 크기의 물고기와 조류를 뜯어먹는 바다 거북도 만났습니다. 모래바닥에 판 구멍이나 산호초 틈새를 은신처로 삼는 아주 작은 파이어 고비도 신기했죠. 이는 매디슨이 산호초 생태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7: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피지의 산호초를 둘러보는 건 멋진 경험이었어요. 남태평양의 산호는 이번에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0: 제법 괜찮은 잠수였죠?
7: 환상적이었어요.
0: 백기흉상어, 흑기흉상어, 대왕조개.
7: 바다 거북도 봤잖아요.
0: 매디슨이 운이 좋은지 상어를 많이 봤어요. 잊지 못할 피지 바다에서의 탐사를 마친 뒤 우린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판이 있네요. 도넛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다 뭐죠?
5: 이건 산호를 복원하기 위해서 만든 판입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복원 사업 중 하나죠. 우리의 목표는 이런 식으로 산호를 심어서 축구장 크기의 산호밭을 조성하는 겁니다.
0: 여기선 특별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 관광을 목적으로 섬을 찾는 손님들의 환경 보존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반죽은 며칠 전 이곳을 방문한 어린이 손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산호를 심는 일종의 화분으로 쓸 예정이죠.
7: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한 이유가 있나요?
5: 이 판을 바닷속에 넣고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그냥 놔둘 건데요. 각각의 산호 사이에 넉넉하게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가재를 마음껏 뻗지 못해요.
0: 매디슨 생각은 어때요? 휴가를 즐기려 리조트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환경 보존 운동의 조합이요. 놀러 왔다가 활동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7: 멋지다고 생각해요. 보통 산호초를 보존하기 위해 산호를 심는 건 연구실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어디나 있는 흔한 회반죽이거든요. 특히 전문학자들이 아닌 일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게 좋아요. 누구나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산호초 보호에 동참할 수

0: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1: 곧이어 메디슨과 산호를 심어봅니다. 이건 해양동물이 깃들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종이라서 더 중요해요. 다시 피지입니다. 피지의 섬을 둘러싼 산호천은 해양 생물에게 필수적인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보존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린 메디슨과 함께 혁신적인 산호 복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한 메디슨에게 주어진 부상은 피지 탐사. 여기서 복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한 우리는 콜리가 준비한 회 반죽에 산호를 심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새로 만든 반죽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도넛 모양 반죽의 중앙을 채우는 것. 이 작업이 끝나야 작은 산호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0: 산호는 심어본 적이 없지만 굴 양식 일은 해봤는데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일반 시민들이 도와주곤 해요. 굴 양식이건 침식을 막기 위한 산호초 보존 작업이건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의 소중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면요.
1: 멋져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개입하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0: 물론이에요.
1: 콜리가 네. 메디슨에게 첫 산호를 심어달라고 부탁했죠. 오늘 준비한 반죽과 산호는 모두 40개. 이게 꼭 막대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겉면에 작은 돌기가 오톨도톨한 게 폴립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아크로포라 산호 조각에 수백 개의 아기 산호가 붙어있는 셈이죠.
2: 네, 맞아요.
1: 네.
0: 멋져요.
1: 이 산호종은 물 밖에 노출돼도 몇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종이죠. 가지를 뻗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사슴뿔을 닮아서 종종 사슴뿔 산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산호의 가지가 무성해야 물고기며 다른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가 생기고 포식자를 피할 은신처도 생겨요. 산호초를 조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산호라고 할 수 있죠. 이 산호는 바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조각을 모아온 것입니다. 강한 파도가 몰아치거나 폭풍이 불 때 부러져 떨어져 나온 살아있는 가지들이죠. 산호 조각은 살아있어요.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바다에선 산호를 부러뜨려서도 만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장갑을 낀 이유가 손에 기름 때문인데요. 그게 폴립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산호 위를 걷기도 하는데 산호를 망치는 짓입니다. 산호가 있는 곳에선 무조건 조심해야 해요. 자, 하얀 도넛에 산호를 다 심었는데요. 다음은 뭐죠?
2: 이제 산호를 심은 반죽이 잘 마를 때까지 잠시 기다릴 겁니다. 그 다음 판을 통째로 가지고 가서 배에 싣고 근처 바다로 나갈 거예요.
1: 그럼 이쯤에서 잠깐 쉬기로 하고 이따가 선착장에서 만납시다.
2: 네.
1: 산호 조각이 완전히 자리를 잡자 우린 해변에서 약 100m 거리의 바다로 나갔습니다.

보존팀의 다른 멤버들도 같이 산호가 놓인 판을 배에서 수심 6m 지점까지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산호는 앞으로 여기서 몇 달을 보내게 될 예정이죠. 여기서 산호를 심기 시작한 건 2015년.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있다는데요. 산호가 웬만큼 성장하면 판에서 반죽재로 떼어낸 다음 산호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에 심어주게 됩니다. 여기선 대왕족의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죠. 피지에선 대왕조개를 먹기 때문에 남획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존팀의 목표는 대왕조개를 넉넉하게 키워내서 다시 산호초에서 번성하게 만드는 것. 이는 메디슨에게도 우리에게도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세심한 보존 작업은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0: 하고 완전히 분리된 수중 생태계에 속해요.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인간의 영향을 너무나도 크게 받고 있어요.
1: 드디어 피지에서의 탐사를 마무리합니다.

0: 매디슨 피터슨에게 지난 몇 주는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건 매디슨이 청소년 탐사대원에 지원하면서 시작됐죠.
1: 만약 이번에 좀 더 전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물론이고 이 분야의 미래와 어쩌면 지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0: 마침내 우승을 거머쥔 매디슨은 지구를 절반쯤 돌아 일생일대의 모험에 뛰어들었죠.
1: 여기서의 경험을 소화하는 데 몇 주, 아니 어쩌면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0: 어린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소통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매디슨의 경우 우리가 여기서 촬영을 준비하고 인터뷰할 때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많은 걸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강연을 구성할 때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여기서 필립 아저씨와 쿨리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한층 더 깊이 느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은 느낌이라 기분이 좋고 자극도 되는 것 같아요.
0: 이야기는 훌륭한 교육의 방식이죠. 매디슨도 이번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공유할 거고 그렇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요. 이번에 배운 게 있다면요?
1: 우리 지구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요.
0: 맞아요.
1: 고마웠어요, 피지. 덕분에 여기서 신기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가요. 솔직히 떠나기 싫어요. 진짜 멋진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딱 꼬집어서 어떻다고 말할 순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1: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꼭 우주에 가보고 싶었어요.
0: 우주 비행사와 우주 과학자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우주 탐사 이야기.
2: 뉴라이즌 호의 임무는 최초로 태양계 가장자리까지 도달하는 거였죠.
3: 우리 지구 역시도 똑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에겐 얇은 대기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0: 그동안 우주 탐사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고 탐구해왔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명왕성으로 비행한 탐사선부터 화성 탐사 로봇, 지구 바깥을 목격한 우주 비행사의 경험담까지 모두 흥미진진했죠. 이번 시간에는 우주 탐사와 관련된 분야에 헌신해온 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 앨런 빈.
3: 저는 실제로 달 표면을 밟아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린 달 착륙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썼지만 계속 실패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해내고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0: 앨런 빈과 달까지 동행한 동료는 우주사령관 피트 콘래드. 아내 낸시는 모든 걸 기억하죠.
4: 남편은 멋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투지가 대단했죠. 잘 읽지도 못하고 철자법도 모른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했는데요. 당시엔 난독증이란 개념조차 없던 때라 모두 바보라 생각했죠.
0: 세 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치곤 힘겨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피트의 모친이 다른 학교를 찾아내서 아들을 다시 출발선에 세웠죠.
4: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남다른 점을 알아보고 남편을 받아줬어요. 결국 남편은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땄죠. 그리고 항공학 엔지니어가 됐어요. 이후 항공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조종사로 일했고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비행사를 모집할 때 테스트 끝에 2차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남편은 인내심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가 기질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모든 일에 항상 긍정적이었죠. 누구나 남편과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0: 이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우주비행사가 멀리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는데요. 이는 대단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3: 그때 제일 처음으로 느꼈던 게 우주가 얼마나 적대적인 공간인가 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그 순간을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우주선 창문 저 밖은 진공 상태고 우주 방사선이 꿰뚫고 지나가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죠. 우리 지구도 그런 우주 공간에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인 푸른 행성의 경우는 아주 얇은 대기층이 겉면을 한겹 감싸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도

0: 지구에선 절대로 볼 수 없는 것 중 하나일 겁니다.
1: 누구나 우주 공간으로 나가 멀리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그러고 나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직접 우주로 나갈 순 없어도 대신 큐브셋이라는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 지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자리한 플래닛의 목표는 우리 지구 전역을 구석구석 모니터하는 것.
2: 우리는 초소형 위성을 제작해서 쏘아 올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위성은 아주 작아서 식빵 크기 정도죠. 지금까지 100개쯤 쏘아 올렸고 올해 약 200개를 더 내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목표는 매일 지구 전역의 이미지를 촬영해서 아주 작은 변화까지 남김없이 포착하는 거죠.
1: 큐브셋을 지구 저궤도로 올려보내기 위해선 다른 임무를 띠고 발진하는 일반 우주 로켓에 따로 자리를 얻어야 하는데요. 구 버진 갤럭틱, 현 버진 오빗에선 보잉 747을 활용해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시험 중이죠.
3: 현재 우주산업계에는 소형 위성 같은 걸 맡아줄 뭔가가 꼭 필요해요. 우주로 직접 나가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는 우주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애쓰고 있죠.
1: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소형 인공위성을 실은 소형 우주 로켓을 보잉 747기 날개 밑에 매단 다음 3만 5천 피트 상공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3: 거기서 소형 우주 로켓을 내보내면 잠깐 추락하다가 다시 발진하면서 궤도를 향해 비행하죠.
1: 궤도에 다다른 로켓은 소형 위성을 내보냅니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좀 더 많은 이들이 지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될 겁니다.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곧이어 우주 왕복선 시대를 연 새로운 세대의 우주 비행사를 만나봅니다.
4: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정말 이제 경이로웠어요. 우주와 지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1: 자, 그럼 우주 탐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그간 꽤 많은 우주 비행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부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로 총 인원은 355명에 달합니다. 첫 우주 왕복선이 우주로 발진한 건 1981년의 일입니다. 이후 30년에 걸쳐 여러 대의 우주 왕복선이 지구 저궤도를 오가며 인공위성을 배치하기도 하고 국제 우주정거장 조립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주 왕복선은 135차례 발사됐으며 이 시기에 최초로 여성 우주 비행사가 등장했죠. 애나 리 피셔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애나는 최초로 우주에 간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훈련 기간 중 크리스틴이라는 딸을 출산했죠. 그리고 크리스틴이 18개월이 되던 해에 드디어 첫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4: 출발하는 날 아침 딸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딸이 혀짧은 소리로 사다라고 하더군요. 사랑한다는 뜻이었죠. 일단 우주로 날아오르면 저 아래로 지구가 보이는데 마치 더는 내가 속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눈에도 보이고 잘 아는 곳이고 관제센터도 있고 사람도 많은 거 아는데 그런데도 내 세상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
1: 버나드 해리슨은 흑인으로선 최초로 우주를 유영했죠. 그는 우주 왕복선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0: 모든 게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던 게 생각납니다. 장갑을 벗어서 던졌더니 저쪽으로 한없이 둥둥 떠가더라고요. 신기해서 다른 쪽도 벗어 던졌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즐겼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저도 서둘러서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너무 급하게 풀었는지 토스트기 속에 토스트처럼 몸이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긴 우주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앞쪽 칸에 부딪혀서 그 칸을 발로 차고 방향을 바꾸고 정신이 없었죠. 아무튼 그러다가 우리 동료들을 봤는데 제가 초보라 이리저리 떠다니니까 절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더라고요.
1: 메이 제미스는 흑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4: 전 과학 전문 대원으로 활약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만든 자리였죠.

0: 과학 전문 대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우주에 올 수 없는 여러 지구의 과학자들을 대신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실험과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던 기억이 나요. 나일강 삼각주가 저 아래에 스쳐갔죠.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 이집트에 갔어요. 지상에서 나일강을 바라보자니 우주와 지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껴지고 그저 모든 게 경이로웠습니다.
1: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이룬 주요 업적 중 하나가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우주 비행사들이 거주 중인 곳이죠.
2: 진짜 재밌는 게 우주정거장에는 책상이 없어요. 앉을 필요가 없거든요. 컴퓨터를 쓰고 싶으면 발가락을 난간에 거는 것만으로도 몸이 고정돼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죠. 맙소사, 내가 6개월 동안이나 걷질 않았구나. 걷는 게 어떤 거더라? 기분이 정말 묘해요.
3: 한 번은 우주 유영을 나갔는데 40분 동안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4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주 정거장 맨 앞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로 가면 우주 정거장이 시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지구의 모습만 볼 수 있거든요. 때마침 밤이었는데 뭐랄까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주인공이 뱃머리에 서서 팔을 벌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요. 그 장면하고 비슷한데 저는 우주 정거장 가장자리에 매달려 바다가 아닌 지구를 보고 있다는 점이 달랐죠.
1: 곧이어 태양계의 머나먼 끝자락으로 탐사선을 보낸 과학자들의 이야기.
4: 우리가 명왕성에서 발견한 건 하트 모양의 거대한 질소 얼음 빙원이었습니다.
1: 자, 우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터뷰한 과학자 중엔 우리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 계획된 탐사선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도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무수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힘을 합쳐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탐사선을 보낸 바 있죠. 여기엔 외행성으로 새로이 분류되기 전에 명왕성도 포함됩니다.
4: 뉴 호라이즌 프로젝트는 최초로 태양계 외곽 탐사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린 미지의 영역인 카이퍼 벨트가 궁금했어요. 명왕성까지 도달하는 데만 9년 반이 걸렸죠. 그런데 뉴 호라이즌호가 보내온 이미지를 분석하니 명왕성에 거대한 하트 모양의 질소 얼음 빙원이 보였어요. 게다가 지구에서 물로 된 얼음 빙하가 움직이듯 명왕성의 그 거대한 질소 얼음 빙원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1: 2006년 스테레오 A호와 스테레오 B호라 불리는 탐사선 둘이 태양 궤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우주 기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태양의 3차원 이미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2: 우주 기상이란 태양에 의해 만들어지는 우주의 상태, 환경을 말합니다.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은 끊임없이 태양풍을 뿜어내고 또 코로나 물질을 방출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만 우주기상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화성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결과 대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초대형 폭풍이 발생하면 화성까지 도달해서 대기의 일부를 휩쓸어 가버려요. 정말이지 경이로운 현상이죠.
1: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몇몇 위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있을까요? 이는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기도 하죠.
5: 어떤 행성이 생명이 살기 좋고 살기 좋지 않은지 그 조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현재로선 아는 게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전부 지구에 있고 우리가 아는 생물의 종류도 지구의 것뿐이거든요. 갖고 있는 표본이 딱 하나뿐인데 그 속에서 필요한 조건을 분석해내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추정은 가능해요. 이를테면 물은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체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죠.
4: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미생물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죠. 지구 역사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존재했던 생명체라곤 미세 유기체뿐이었거든요.
1: 다른 천체에서 미세 유기체를 발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가 될 텐데요. 크리스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 행성의 가장 혹독한 지역에서 미생물을 찾아내는 것.
4: 제가 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즉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건조한 곳인 남극의 고산지대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사건은 동료 중 하나가 아타카마 사막 중에서도 가장 건조한 곳에서 찾아낸 소금 결정 속에 생명체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였죠. 그때 우리는 아타카마 사막을 걷고 있었고 생명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러다 동료가 표면 아래서 반구형의 소금더미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소금을 온실처럼 활용해 자라는 미생물이 있었던 거죠. 혹독한 환경 속에는 그만큼 강한 생명력이 존재하고 강한 생명력은 생존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래야 어떻게 생명이 살아남는지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1: 곧이어 화성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봅니다.
6: 3단계는 화성 궤도 진입과 착륙입니다. 유인 우주선 발사 시점은 2030년대쯤.
1: 자, 여기서 흥미진진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다시 달부터 도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공 우주 엔지니어이자 케이스포 마스의 저자 로버트 주브린 박사를 만났는데요. 주브린 박사에 따르면 우리의 목표가 다른 행성에 거주하는 것일 경우 화성이야말로 확실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3: 왜 달 대신 화성으로 가야 하느냐고요?
1: 네.
3: 좋아요. 자, 먼저 화성이 달보다 훨씬 더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거주지로 훨씬 나은 이유를 알려드리죠. 간단합니다. 화성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양의 물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화성에는 탄소가 있어요. 화성 대기 중 9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탄소는 생명 활동과 문명의 기본이 되는 요소라 볼 수 있는데 화성에는 아주 많은 양이 존재하지만 달엔 전혀 없습니다.
1: 마셜 우주비행센터에서는 화성까지 기나긴 여정을 우주비행사가 어떻게 버텨야 할지를 연구 중이죠. 산소 재활용도 그중 하나입니다.
7: 우리는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공기 중에 쌓여서 결국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속에 산소를 뽑아내서 재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하는 일이 산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1: 일단 화성에 착륙한 뒤에도 산소 공급원은 필요합니다. 이는 화성의 자원을 활용해 뽑아낼 수 있다는데요.
7: 화성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매우 풍부해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뽑아내면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화성의 자원으로 직접 필요한 걸 조달할 수 있다면 우주선에 많이 실어 보낼 필요가 없겠죠.
1: 그 외에도 화성까지 가는 길엔 무수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여정 내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도 큰 문제죠. 그런데 전 미 항공우주국 부관리자 데이반 유머니 언제쯤 인간이 화성에 갈 수 있을지 대강의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6: 화성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대단히 전략적인 계획인데요. 어쩌면 우리 사고방식에 혁명을 일으킬지 몰라요. 1단계는 우주 정거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술을 시험하는 단계죠. 아마 2024년까지는 계속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을 할 거예요. 2단계는 일종의 증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프로그램이 우주 발전 시스템에 집중돼 있죠. 더욱 강력해진 세턴5를 개발 중입니다. 우주 로켓 꼭대기엔 오리온 캡슐이 장착되는데 우주 비행사가 여기에 타게 됩니다. 이걸 더 먼 우주, 즉 지구와 달 사이로 올리는 거죠. 어쩌면 그 너머까지도요. 그러니까 2020년대까지는 더 먼 우주 공간으로 진출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주로 시험하게 될 겁니다. 3단계는 본격적으로 화성에 진입하는 단계죠.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는 시점은 2030년대쯤. 대부분의 우주 프로젝트는 수십

0: 10년씩 걸리죠. 명왕성도 30년의 계획 끝에 겨우 성공했잖아요. 우주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려면 꾸준해야 해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모든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작업이에요. 그들이 진짜 화성에 갈 인류죠.
1: 곧이어 신세대 우주 비행사들을 만나봅니다.
2: 어렸을 때 누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물었는데 곧바로 갈 수 있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1: 미 항공우주국은 몇 년에 한 번씩 우주 비행사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제 화성 탐사가 성큼 다가와 있으니 어쩌면 다음 훈련대원이 역사적인 여정에 나서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주 비행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일이긴 하지만요.
3: 우주 비행사 과정에서 어떤 임무를 선발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갖추면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우주 비행사가 직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건 부업에 더 가깝죠. 따라서 뭔가 대단히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게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 분야의 애정을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두 번째는 체력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주 비행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할 수 있느냐죠. 신뢰를 보여줘야 해요.
1: 크리스티나 해머코크는 미 항공우주국 21기 우주비행사 코스에 합격한 8명 중 하나였죠.
2: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우주비행사가 되자마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다음에 크면 우주비행사가 될 거라고 하더니 정말로 축하한다고 연락을 해오셨죠.
1: 크리스티나는 우주왕복선을 보며 자란 세대로 먼 우주로의 진출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2: 늘 우주왕복선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과학에 관한 연구를 하는 제 모습을 꿈꿔왔는데요. 화성에 가는 건 역시 저의 꿈 중 하나죠. 어렸을 때 누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물었는데 곧바로 갈 수 있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1: 화성에 인간을 보내려면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는 이미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죠.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그 과정이 위대한 도전의 역사로 남겠죠.
3: 우주비행사가 탄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안전하게 보내기까지는 아마 2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성에 갈 친구들은 현재 아이들 세대예요. 청소년이나 그보다 아래 꼬마들이요. 그 친구들이 화성 탐사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세요. 말도 안 되고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꿈이면 좀 어때요? 그런 꿈이 더 나아요. 그런 꿈이 좋은 꿈이죠.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7: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8: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9: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10: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9: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8: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1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2: 자전거.
1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0: 춤을 췄던 거?
1: 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2: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2: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있으세요?
1: 네, 하나, 둘.
2: 맞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 그냥 우리는 지독하게 좋은 루키다.
3: 삼보라고 하는 친구고요.

0: 하나 둘 셋
1: 파이팅. 나르기스는 우선 좀 재즈와 포크를 주로 다루고 있는 팀이고요.
2: 일단은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1: 그냥 계속 실감 안 난다 하고 걸으면서 실감 안 난다 하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실감 안 난다.
2: 유재하 경연 대회에서 처음 이제 대상을 받고 우리 둘이서 이게 되네. 약간 뭔가를 해봐도 되겠다. 그 곡은 이제 저희를 태어나게 해준 곡이기도 한데 기타와 피아노로서 이제 들려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밴드셋으로 오늘 편곡을 해서 좀 새로운 버전으로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 나르디스가 이러한 다이나믹을 낼 수 있는 밴드였구나.
3: 아,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4: 만났으니까.
3: 그래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무려 대상 받으셨죠? 약간 승부욕 있으세요, 두 분? 어, 좋습니다.
4: 이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희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아요, 오늘. 로컬 밴드로서의 자부심도 있고요. 저희랑 같은 장르를 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네.
3: 기타 보컬이 아닌 그냥 단독 보컬인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4: 팀명은 B0입니다. 지하 0층이죠?
2: 맞습니다.
4: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3: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오직 음악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4: 저도요.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0입니다.

0: 먼저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1: 이제 적어왔는데
0: 같아요.
1: 괜찮나요?
2: 이거 이 질문이니까.
3: 아, 질문. 아.
1: 저희는 명란 계란찜 같은 따뜻한 정과 담백함이 담긴 고소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2: 보이시나요?
0: 거기 네.
2: 영양도 좋고, 네.
1: 담백함.
2: 담백하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네. 레슨을 하던 그 어떤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소싯적에 밴드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틀즈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틀즈의 뜻을 모르시고, 그냥 비틀즈는 비튼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도 비트는데,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 우리도 몸부림을 좀 쳐보자.
4: 이름이 좀 재밌잖아요. 네. 어떤 뜻일까요?
1: 네명 모두 소극적이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좀 몸부림치고 싶어서.
4: 아, 소극적인데 몸부림은 좀 치고 싶은.
1: 네, 몸부림 좀 쳐보려고요. 그 영어로 읽으면 또 이제 맘이 돼가지고,
4: 네.
1: 맘부림주 하면은 좀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몸부림 좀 투박하잖아요.
4: 그 이름이 되게 고민 많이 되잖아요.
1: 네.
4: 그 이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불리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 막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해요. 근데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몸부림주도 어떻게 불리느냐는 마음대로 부르라고 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4: 맘부림주입니다.

0: 진짜 나는 어떤 나일까?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할까?
1: 나의 어떤 재료들이 고갈되어 가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그 다음엔 어디로 갈수 있을까?

0: 과정을 좀 즐겁게 만드니까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하는 어떤 다시 나아갈 힘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제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도 많이 담긴 것 같고
1: 무대에서 제일 자유롭고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음악도 하고 있고 또 싱어송라이터로 또 노래하고 있는 송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인 시기를 앞두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좀 다른 세상을 본 건데요. 다른 음악 세계에 대한 고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사를 쓰고 편곡을 하고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에 깊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곡을 쓰면서 좀 몰입했죠. 한 2,

나의 전성기는 어디에 있을까? 이미 지나간 걸까? 그렇다면 좀 슬플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저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걸까? 퍼레이드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쓴 곡이기도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소희입니다. 소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꽉꽉 채워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한곡한곡 후회 없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신나는 곡 해볼 건데요. 이 부서진 것들 노래할 때는 제 흥을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저는 항상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불렀다 보니까 반경에 제약이 늘 있었고, 저는 제약이 있는 상태로 그 안에서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걸 내려놓고 무대에 서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몸을 더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곡을 여러 색깔로 만들다 보니, 아, 내가 내 목소리가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꽤 많이 행복하죠. 네. 무대에서 제 모습이 제일 강한 저의 자아라고 생각하고, 제일 자유롭고, 제일 힘이 많이 되죠. 노래할 때 거의 유일한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구름곶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곶이라는 게 바다 쪽으로 돌출된, 어떻게 보면 절벽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곶이 곶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뛰어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롭게 뭔가 유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구름곶이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다 나의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유영하듯 곡을 만든 게 나더드림이죠.

저의 국악적인 목소리랑 어떤 장르를 결합했을 때 가장 안전할까를 생각했을 때에 작곡 초기에 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초기에 가장 처음 썼던 곡인 것 같아요. 인포데믹스라는 곡인데요. 어떤 정보가 무수히 책임 없이 흘러다니는 이런 현상에 아주 진물을 느끼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가사를 담았고 그런 기운을 락이라는 장르로 푼 곡입니다. 인포데믹스를 마지막 곡으로 저는 인사드리고 또 다음 공감대 뭐더 멋진 모습으로 재밌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0: Like you said. 데미안 라이스의 The Flower's Daughter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아 나는 기타를 잡는 가수가 돼야겠다. 그 3분으로 딱 생각을 정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20, 30대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일을 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람이다.
1: 제 기억에 한 300개 넘게 썼던 것 같아요, 한 노래에.

0: 잘하고 싶다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까 저를 막 깎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1: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뭔가 막 음악을 대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뭔가 속상하고 아 약간 슬럼프인가 막 이렇게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벼르고 있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장비들을 다 가져가서 제주도에서 한번 곡을 좀 작업을 해봐야겠다
0: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살 받고 제가 좋아하는 캐치볼 하고 삶의 즐거움을 좀 다시 찾으니까 좀 음악을 음악으로 그냥 볼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느낌?
1: 점점 약간 까먹었던 것 같거든요 음악의 즐거움을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이번 앨범 만들면서 느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곡 라디오인데요. 해볼까요? 예행 연습 좀?

네,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잠깐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네. 좀 저희 뛰어놀면 좋잖아요, 그죠?

또 없으면 늘 심심한 저의 제일 좋은 친구 같아요. 네. 오늘 무대를 준비한 기타는 총 4대고요. 작업실에는 10대 넘게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통기타가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와와가 약간 저한테는 좀 애착이 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기타 두 대에 가는 노래인데 저는 약간 그렇게 어쿠스틱 셋으로

가는 걸 약간 복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이 주먹 하나로 약간 승부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거라고 저는 늘 표현을 하는데, 복싱을 할 때 또 제가 느끼는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공감 준비하면서 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 공연을 또 양분 삼아서 저는 또 라이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림 선생님을 얼마 전에 만나고었어요. 그 하림 쌤이 저한테 해주신 말 중에 너무 멋진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아, 좀 생각을 뭔가 띵 한 대 맞은 것 같은.
1: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는 흐른다라는 표현이 붙는다고. 눈물이 흐른다. 아니면은 뭐 시간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약간 그 현재를 잘 못 보고 계속해서 노래가 잘 나와야 될 텐데 하는 미래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노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과거에 있다거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그냥 흐르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게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Get a glass of water, Matt.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매일 함께 산에 오르며 동화 같은 우정을 쌓아온 반려견과 스님이 있습니다.
1: 해초야, 가자.
0: 아, 젊은 날에 오셨군요.
2: 그저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야생동물을 만나면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해초. 스님의 호위부사랍니다.
2: 뱀이라든지 또 다른 동물이 오면 제압하고, 허브 신장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지켜주는 하나의 신장이기도 하고.
0: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짝꿍이죠.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함께 즐기는 짝꿍도 있습니다. 아우 예뻐라. 너도 엄마 껌딱지니? 너무 귀엽게 생겼다.
3: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 근데 하는 짓이 사이코패스요. 아유 감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어.
0: 아이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놀라게 하는 예민 폭발견 팽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극과 극. 해초와 팽이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있는 펜션 단지인데요. 어, 여긴가 본데요.
4: 우와, 면방이.
0: 다들 수은하고 얌전하네. 어, 넌 낯선 제작진이 불편한 거야?
5: 당장 나가라고 했지. 허락도 없이 어딜 들어와.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4: 얘 왜 이렇게 짖어요?
3: 얘 문제야, 우리 집에.
0: 어우,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요.
4: 왜 그러는 거예요?
3: 이렇게 안을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막 이러고 있어야 돼.
4: 손. 머리 싫어.
3: 손. 손. 이쪽 손. 어. 나 몰라. 어, 여기. 3살 때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요. 그 알라살 직전에 구조해갖고 오는데 이래요, 지금. 7년 동안. 목욕을 못 시키고 전혀 안 되니까 뭐 미용도 안 되고 집에서는. 요 배 좀 봐봐, 배요, 요 지금 상태가.
4: 그래가지고.
3: 이래, 이런데도 아무것도 못해. 근데 병원 가서.
4: 미안해.
3: 아, 갑자기, 아우, 왜 이래. 왜? 내가 꼬리 쪽으로 손 갔다고.
4: 예민 보수다, 너.
3: 어, 예민 보수야.
4: 11마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다 여기 살게 된 거예요?
3: 보디라는 친구는 지금 나이가 11살인데, 남편분이 술만 먹으면 집어 던지고, 그래갖고 막 맨날 피똥사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떠돌이게. 떠돌이게 유기견인지 떠돌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강아지 그냥 봐주다가 너무 추운 날 또 구조하게 됐어요.
0: 방치된 아이들과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으셨대요. 그때 산책을 마치고 온 아빠 보호자. 덩치 큰 친구가 마음에 안 드니?
6: 안락사 하루 전날 보호소에서 구조하네요. 캐나다로 입양을 가려면 소형견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여기 작은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막 계속 짖어대니까 얘가 순식간에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분리시킨 거예요.
0: 원래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을 구조해 입양 보내길 반복하다 보니까 12마리로 늘어났답니다.
6: 그 지금 유기견들 보면 눈에 딱 띄면은 그냥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게 병이야, 내가 볼 때는.
3: 뭘 병이에요? 제가 만족하고 그 아이들 구조해서 그렇게 키우다가 또 입양도 보내고 제가 계속 키우진 않아요.
6: 처음에는 좀 내가 좀 반대했죠. 왜냐면 뭐 한두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다 일일이 그걸 다 구조하고 다니냐.
4: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겠는데요?
3: 했죠. 뭐랑 하니까. 끌다 나간다 그랬지, 여기서. 나가서 그럼 내가 혼자서 살겠다. 왜 못 나가게 하더라고. 나 원룸만 얻어 가겠다.
4: 그래도 아내분을 사랑해서 따로 보낼 수는 없었던 거지.
6: 여자를 어떻게 이기냐고.
0: 완전 사랑꾼이신 거 맞죠? 두 분은 애견 동반 펜션을 운영 중인데요. 손님 응대, 빨래와 청소 같은 펜션 관리는 남편이 알아서 척척. 24시간이 부족하시대요. 그리고 아이들 미용이나 산책 같은 기본 관리는 엄마 보호자가 도맡고 있답니다.
6: 형이 산책 가자. 산책 가자.
0: 어, 산책 시간인가요?
6: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0: 산책은 페이크. 8개월 만에 팽이 미용하는 날이래요.
3: 나 가만히 있게. 손척, 손척. 이게 왜 안 돼? 아우! 된 거야?
6: 아유, 간신이셨다.
4: 메카라를 하고도 막 울려고 해.
6: 아, 그럼.
3: 지금 봤잖아.
6: 입마개 하면은 입이 피트성이 된다니까.
4: 왜 피트성이 돼요?
6: 막 잇몸이 그 혓바닥을 다 깨밀어서.
3: 지가. 그리고 이제 막 부닥치기가 다 피트성이야. 그 입마개 못 해요. 이상형들 입마개 어떻게 해.
6: 이거 네칼라 끼면 힘들어 줄 건데. 이것도 막 손, 뒤에서 이렇게. 기다려. 찔리네. 아유. 찔리네.
4: 찔리네?
3: 오줌이 다 계속 묻어.

0: 산 한번 가야 돼.
1: 입질과 부상 위험 때문에 병원에서 마취 후 미용을 받았던 팽이.
2: 가서 안 죽여 너.
1: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러다 다칠 것 같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팽이. 털을 제대로 깎기도 힘든데요. 아유, 팽이야, 너도 힘들지? 어릴 때 앞다리가 두 번이나 골절된 팽이. 아직 철심을 제거하지 못했대요.
2: 잘못하면 또 부러질까봐, 심하게 할 수도 없고. 8개월 전에도 병원 가서 전신마취 해가지고 털을 싹 다 밀은 거지, 다. 점점 마취해서 깨어나는 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느려지는 거야. 그전에는 거기서 다 깨갖고 왔는데, 이제 점점 그래서 겁이 나갖고 이제 못 시키겠는 거야.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 정신적으로.
2: 순간적으로 갑자기 돌변하기도 하고 막. 내가 옆에 살짝 걸어만 가도 나한테 덤벼서 물라 그러고.
1: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팽이 기분도 풀어줄 겸 산책을 나온 가족들.
3: 팽이야, 산책 나니까 너무 좋지. 바다 보니까 너무 좋지. 아유, 물 봐. 아유.
1: 산책할 땐 예민 모드 해제. 아유,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근데 이 아이는 왜 이러죠? 산책이 싫은가 본데요? 아유, 럭키야, 왜? 걷기 싫은 거야?
2: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걷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 울타리 안에 놀이터에서는 잘 걸어 다니니까 목줄만 해놓으면 이게 안 걷네. 일로 와, 럭키.
1: 접착제로 붙인 듯 모래사장과 한 몸이 된 럭키. 너 아빠한테 안기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집에선 어떨까요?
3: 럭키, 일로 와. 럭키야, 일로 와. 아, 이쁘지? 자꾸 도망가. 오지도 않고.
4: 처음부터 그랬어요?
2: 처음엔 좀 덜 했는데 산책 한번 시키려고 하네스 채우고 가려니까 끌고 안 가려니까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3: 그 뒤로. 이렇게 사람을 또 경계하더라고요.
1: 럭키와 형제들은 동네 어르신이 키우던 아이들인데요. 비좁은 닭장 안이 세상의 전부였답니다.
5: 제가 옆에 사는데 와서.
1: 열악한 환경을 본 지금의 보호자가 어르신을 설득해서 아픈 아이들부터 구조했는데요. 제일 아픈 손가락이 바로 럭키랍니다.
3: 이봐, 럭키. 어머, 이제 똥 질질 싸. 나 미치겠다.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어디. 잡았어.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갈게. 이렇게 천천히. 가자. 그렇지, 가자.
1: 견사 밖 세상이 무서운 걸까요? 펜션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거리가 좁혀지질 않네요.
3: 가자. 럭키, 가자. 산책 가자. 안 돼. 싫어. 세워갖고 좀 밀어줘봐. 밀어줘봐. 좀 밀어. 밀어줘. 걷게. 가자. 밀어줘. 그렇지. 가자. 밀어줘.
2: 아니, 주저앉잖아.
3: 아니, 좀 더 해봐.
2: 안 돼.
3: 가자. 그렇지.
2: 이게 그런 거냐,
3: 이거? 거. 걸어. 아이고, 잘한다.
2: 가.
1: 더 넓은 세상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어 구조한 아이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2: 그러게. 럭키.
1: 어휴, 떠는 것 좀 봐. 럭키야, 야. 그렇게 무서워?
3: 럭키. 아유, 더 주지 않네.
2: 럭키, 일로 와. 럭키.
6: 안 간다니까요.
7: 안 돼. 하지 마. 이거 제발 하지 마.
8: 아, 이게 목줄을 어렸을 때 안 차본 애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적응하는 시간이 어렸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길어집니다. 그걸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인내심이 없어요, 우리가. 럭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산책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무서워할 거예요. 지금 오히려 보호자들이 점점 멀어지는 과정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1: 럭키. 간식을 주면 움직일까요?
2: 럭키.
1: 럭키야, 먹어봐, 어?
2: 럭키, 간식.
3: 간식도 안 먹네.
2: 간식도 안 먹어. 일단, 간식.
4: 원래 간식은 잘 먹어요?
2: 먹어. 처음에는 환장하고 먹었잖아.
1: 엄마, 아빠 맘 좀 알아주라.

0: 엄마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다가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안 줘. 마음 안 주면 괜찮은데 산책을 해야지 살지.
1: 근데 그때 왜 이렇게 강제로 좀 강압적으로 하셨어?
2: 나 그러면 갈줄 알지. 전에도 그렇게 해서 간 애들이 있거든. 안 가다가도 내가 몇번 끌으니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해서 갔는데 얘는 안 됐어.
3: 아예 안 끝까지야.
2: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1: 그게 아마 럭키한테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을
2: 그 트라우마인 것 같아. 그 미치겠어. 속상해 죽겠는 거.
4: 어떻게 해야 럭키의 마음이 열릴까요? 럭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한편 마당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여긴 뭐죠?
3: 여기가 견사예요. 강아지 집하고 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에어컨도 달아놓고 히터도 달아놓고 여기 전기장판도 깔아놓고.
4: 와, 냉난방에 소파까지 완벽한데요.
1: 누구 제안이었어요?
2: 제가 져달라 해서.
3: 그러니까 짓는 거, 어차피 짓는 거 그냥 아주 좀
2: 그래서
3: 크게.
2: 아니 지금도 아쉬운 게그 당시에는 애들이 한 세네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요만하게 진 거야. 근데 애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좀 뒤져봐요. 그래갖고 좀 아쉬워. 이렇게 애들이 늘어날지 몰랐지.
5: 놀다가 지치면 여기서 쉬어요.
4: 분주했던 하루가 지나고 날이 어두워질 때쯤이면
2: 자, 가자!
4: 실내로 입장하는 아이들. 저녁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매일 고기를 준비하신대요.
2: 쟤네 먹는 거마다 배부르고 안 먹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게 되고 자식을 다 키워놨으니까 또 이제 늦둥이 키우는 거지 뭐.
4: 노령견 아이들 고기는 더 잘게 썰고요.
6: 알았어.
4: 다른 아이들은 습식도 섞어주신대요.
2: 이제 기다려, 앉아. 앉아. 야.
4: 배고플까봐 마음이 급해진
2: 아니, 아니.
4: 엄마.
2: 이렇게 또 기다려. 어머, 큰일 났다. 노란 거. 아, 얘 잠깐, 얘 바뀌었어. 아유, 나 누구 앉은 거야? 응. 이거 봐, 안 돼, 어디 갔어? 아유, 잡아줘. 여보, 아유, 쟤왜안 들어와?
4: 바로 달려온 남편.
1: 혼자 주면 뭐가 문제예요?
2: 누가 먹었는지 모르잖아. 한 사람이 다 먹었잖아, 지금. 고기가 싹 먹고 빠졌는데 누가 먹었냐, 그걸.
7: 이렇게.
2: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4: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 아이들. 맛있게 먹어.
2: 어디야?
3: 어디 일로 와?
1: 못 보던 얼굴이 등장했네요.
2: 얘는요. 우리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해갖고 거실에서 그냥 함께 지내요.
3: 이게 차 타고 같이 가는데 무슨 검은 비닐몽다니가 도로에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강아지인 거. 일단 내려서 버스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차에다 싣고서 이제 와가지고 병원부터 갔지. 검진하니까는 자궁 축농증이 이제 완전히 말기가 돼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가지고 하루라도 늦게 왔으면 터져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2: 번식장.
3: 번식장에서 키웠던 애기기도 같기도
2: 어, 얘
3: 하고.
2: 얘 배보면은
3: 애 새끼도
2: 새끼가 몇 마리 낳았다고
3: 한
2: 하더라고.
3: 두번 정도 난것 같아요.
2: 아니야, 먹어야 돼.
4: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 구조 당시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부부의 보살핌 덕에 다 회복했답니다.
3: 이렇게
2: 자, 넓게 깔고. 자, 소파에 자고 여기서 자고 그래요.
4: 세상에, 고양이 식구도 있었네요. 어이, 귀여워. 각자 좋아하는 자리를 차지한 아이들.
5: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4: 얘들아, 모두 좋은 꿈 꾸렴. 다음 날 아침.
2: 큰일 났다.
4: 팽이의 묵은 때를 벗기기로 했는데요.
3: 뿌려, 뿌려, 뿌려, 뿌려, 뿌려. 그래.
2: 여기까지만 할게. 엄마 손으로. 아, 깜짝이야.
4: 역시 쉽지 않네요.
2: 이런 걸 입양을 해야 처음에.
3: 아이, 알았어.
2: 알았어, 알았어.
4: 어휴, 튀어나갈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겠는데요.
2: 자기야, 뒤로 돌려와봐. 그래요.
3: 자. 아, 시원하다. 여기 흙이야, 흙, 뒤에.
2: 왜? 여기 있어?
3: 몰라. 반신욕에 딱 반신욕. 응? 반신욕에 딱.

0: 괜찮으신 거죠? 털 말리는 건 괜찮을까요? 어, 팽이야, 너 왜 이렇게 얌전해?
1: 팽이야, 여기저기 한번 털 좀 제 밀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유.
0: 목욕할 때도 좀만 참아주지.
2: 훈련소도 한번 교정 한번 시키려고 갔었는데 그때 조금 교정이 되는 듯 하다가 좀 며칠 지나니까 또 안 되더라고.
1: 여러 가지 책을 사갖고 엄청 집에서 봤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쟤를 한번 그렇게 훈련을 시켜보려고. 아, 안 되더라고. 못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0: 마취 없이는 관리가 힘든 팽이. 마취 후 회복도 점점 힘든 상황인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목줄 산책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럭키.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설사 도와주실 거죠? 한 지붕 두 문제견. 팽이와 럭키의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4: 아유, 네. 아유, 노래 드리구나.
5: 팽이가 안 보이네요.
3: 네, 방에 있어요. 지금.
4: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3: 네.
5: 네.
6: 전 그냥 여기 있을래요.
4: 아는 아이를 키우게 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1: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4: 네.
1: 또 제가 구조한 애들도 있고, 저기 보호소에서.
4: 다 유기견? 유기네, 다 유기견?
1: 네.
0: 설쌤, 팽이 여기 있어요. 얼른 와보세요.
5: 겁도 많고, 오케이.
4: 네, 지금 팽이랑 럭키가 문제인 거죠?
1: 네.
4: 럭키는 딱 봐도 소심해.
1: 쟤는 제가 목줄을 한번 해고 나서부터 나한테 곁을 안 줘. 전혀 안 그랬는데.
4: 팽이도 마찬가지고 럭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억지로 하면 망해요.
1: 그거 봐.
4: 이게 뭔가 하나 한번 억지로 하면 얘는 이유를 모르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미용도 그렇고 이런 맞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근데 이름이 왜 팽이에요?
1: 돌아 저놈이 그때 지 꼬리도 막 물그렸어.
4: 아마 이럴 거예요. 꼬리 보고 아 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그럴 거예요.
1: 에이, 맞아요.
4: 진단명으로는 지금 부분 발작이랑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CSPS라는 게 있어요. 감각처리 민감증. 개의 감각처리 민감증이에요. 얘는 우리가 닿는 이런 이 정도의 감각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자극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맞아요.
4: 미용하거나 이럴 때 못 참겠는 거예요.
1: 맞아요.
4: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교육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검진에서는 어때요? 뭐 피검사나 이런 거에서
2: 괜찮아요.
4: 그러면 먼저 해볼 게 마취까지 가지 말고 원래 항불안제를 먹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감각을 좀 낮춰주고 안전한 약으로 그런 감각을 조금 둔감화 시켜주고 약간은 진정을 시키고 불안을 낮춰줘서 그 상태에서 제가 영상 봤더니 두 분이 조금 연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0: 팽이야, 불안해? 괜찮을 거야. 불안을 낮추는 약을 준비한 설세.
4: 꺼주고 얘는 가로 놓을 거예요.
1: 네.
4: 좀 버무려주세요. 이게 너무 이 약이 좀 써요. 그래서 이걸 버무려서.
0: 입맛이 까다롭다는 팽이. 과연 약이 섞인 사료를 먹을까요? 팽이야, 왜 그래?
4: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남들 주긴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숨기는 행동.
2: 남은 주기 싫군?
4: 네, 근데 지금 먹고 싶은 컨디션이 아니야. 얘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0: 30분 넘게 지켜봤지만 계속 사료를 숨기는 팽이. 어떡하죠?
4: 우선은 럭키는 지금 줄을 너무 싫어하죠?
2: 네.
4: 줄 하면 안 걷는 거죠?
2: 아, 제가 주저앉아버린다.
4: 주저앉아버린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제가 반응 한 번만 우선 볼 거거든요. 가장 짧은 줄로 먼저 한번 할 거예요. 가장 짧고 가벼운 줄로. 이거 걸어서 목에다가 걸어서 이거 그냥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1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에 내려놓고 걸어다니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익숙해지고 나서 우리가 줄을 손에다 들기 시작해야 돼요.
2: 럭키야.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긴장했어요.
2: 럭키 일로 와. 일로 와.
4: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거 연습.
3: 앉아. 앉아.
5: 칭찬해 주시고. 아유.

0: 이뻐.
1: 안 먹어도 괜찮아요. 칭찬해 주시고.
2: 그렇지.
0: 길러.
2: 그렇지. 긴장해도 이게 연습이야. 이게 그렇지. 좋아.
0: 네.
1: 옳지. 얘가 지금 처음부터 짧은 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얘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처음에 산책 줄 연습을 할 때 절대 짧은 줄로 연습을 하면 안 되고 긴 줄로 약간 자유를 주면서 해야 돼요. 딱 제가 잡은 대로 잡으세요. 여기 하고 그냥 이렇게 걸치기만 하세요. 아버님 또 가보세요.
0: 럭키.
1: 당겨지는 느낌 지금은 최대한 안 나게 할 거예요.
0: 럭키. 럭키.
2: 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그렇죠.
1: 조금 긴장 푸셔도 돼요. 너무 로봇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약간 로봇 같아요.
0: 긴장은 얘가 해야지. 장신이. 일로
1: 잘 하면서 따라가세요.
0: 럭키. 아이뻐. 아이.
1: 자, 이제 또 하나를 해볼 건데 뭐 할 거냐면 이제 약간 당겨지는 느낌도 같이 줘볼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세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만 잡아당기면서 간식 주는 거예요. 럭키. 럭키.
0: 럭키.
1: 럭키. 럭키.
3: 이게 된다고요?
1: 그냥 그러니까 당겨지는 느낌만 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버님이 뒷걸음질 치면서 앞에서 잡아당기는 연습. 그렇지. 반대로.
0: 아유, 아유.
1: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이뻐라.
0: 럭키.
1: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0: 럭키.
1: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0: 럭키.
1: 천천히. 당겨지지 않게. 그렇죠. 발 맞춰서.
0: 럭키. 럭키. 여기 있다.
1: 간식 주고.
3: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1: 그렇지. 네. 천천히. 아직 당기지 마세요. 세게. 그 줄이 느슨해 있어야 돼, 항상. 줄이 항상 느슨하게. 옳지, 옳지, 옳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겨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4: 그러네.
1: 배움이 전혀 없어요. 아기 때 많이 했던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당겨짐에 대해서 배워요. 느껴요.
4: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얘는 닭장 안에만 있던 애잖아요.
4: 맞아.
1: 그렇지. 좋아요.
4: 맨날 하려네.
1: 맨날 조금씩이라도. 안 되면 줄이라도 연결해놓고 너 혼자 놀으라고. 예전에는 왜 안 됐을 것 같으세요?
4: 우리가 이제 방금 무조건 잡아당기기로 했어.
1: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줄을 접하는 아이들은 줄이 달려있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당기는 거에는 너무 싫어해요. 저라도 싫어하겠어요. 1단계가 줄 달고 돌아다니기예요. 그리고 2단계가 줄을 길게 하고 내가 줄이 당겨지지 않게 잡고 따라다니기예요. 3단계가 앞에서 살짝 당겼을 때 간식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너무 빠르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 한 달. 최소 한 달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럭키가 겁많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봤던 곳에 불안한데 방금 나오자마자 냄새도 맡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즐거운 경험을 쌓아봐야 돼요.
3: 럭키야, 잘했어. 앞으로도 잘해보자. 한편 두 시간을 더 버틴 끝에 겨우 약을 먹기 시작한 팽이.
1: 팽이 미용 조금 불안 낮춰줄 수 있는 약을 먹었거든요. 오늘 되게 우선 낮게 약하게 먹었는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내 칼라부터 한번 좀 씌워볼게요.
3: 이번엔 좀 순조롭겠죠? 어우, 깜짝이야.
5: 가기 뭔가.
6: 아니, 할 수 있어. 나 갔는 자고 내가 안심을 했어. 미안.
1: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아예 자는 게 아니에요. 불안만 살짝 낮춰놓고 그래. 그 전보다 편하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3: 팽이 반응부터 봐야겠죠?
1: 자, 조금 너무 싫어 한번 빼주고요. 이거 밑으로. 아니.
6: 이걸 안 해야 돼요.
1: 그리고 살짝 이렇게만.
6: 아이, 잘하네. 우리 팽이.
1: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이거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나 죽겠는데 막 앞에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랑 딱 타이밍이 맞을수록 좋아요. 옳지. 그래서 강도를 처음엔 가장 약하게. 그렇지. 옳지. 옳지. 자, 싫어하죠? 지금 딱 두 번 가니까 싫어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도 이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애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결정돼요. 이럴 때는 다시 한 번으로 가는 거예요.
3: 한 번은 괜찮지?
1: 옳지. 지금 자기는 한 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지. 아니야, 이제 싫은 거야. 이런 거를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정신연령이 사람으로 보면 3-4살이에요. 3-4살에 지금 자기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잘 참고 싫어하는 거를 막 꼭 참고 있자 이런 거를 너무 바라면 안 돼요.

0: 미용할 때도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팬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미용은 어떻게 하죠?
1: 바로 깎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진동부터 느껴야 돼요. 이러면서 칭찬해. 봐봐요. 지금 싫어하죠, 벌써? 이거부터 좋아져야 돼요.
2: 맞아, 그걸 거부하는데.
1: 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냥 그날 한번 어떻게 하고 끝. 우리 그 뒤로 할 때마다 더 힘들어질 거다.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차근차근히 좋아지는데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약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교육도 되지만 너무 억지로 해서 얘가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 정도의 경험.
0: 한 번은 참는 팽이.
1: 옳지. 자, 지금 이런 것들 미세하게 보는 거예요. 옳지. 차분하게. 옳지. 아우씨. 딱 세 번, 두 번까지 참아. 근데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와,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는 경험을 심어줘야 돼요.
0: 진동과 소음이 있는 이발기는 어떨까요?
1: 그래도 잘 참고 있어요. 아주 잘 참고 있어요, 형들. 이렇게 차근차근 좋아져야 돼요.
3: 오, 참았어.
0: 빗질은 두 번까지만 참아준 팽이. 어, 잘 참네요.
1: 클리퍼가 낫겠는데? 빗질보다?
0: 아유, 기특해라.
1: 지금 좋아요. 지금 잘 참을 수 있어요. 어, 이번에는 닦겠어. 어, 닦겠어.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우리가 미용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반응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요.
3: 그날은?
1: 네.
3: 목욕도 날리시는데 목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해졌겠어.
1: 목욕은 근데 봤더니 우선 지금 샤워기 안 쓰시죠? 샤워기 쓰셨어요, 그동안?
3: 네.
1: 감각처리검진 있는 애들 샤워기 쓰면 안 돼요.
3: 아, 그래요?
1: 네, 그 받아서? 수압과 소리에 예민해요.
4: 아, 그럼 그냥 바가지로 떠?
1: 바가지로. 네, 저기 전 바가지가 있어서
4: 떠가지고.
1: 바가지로 머리는 가장 마지막에 두고 뒤에서 그냥 찬방찬방. 그리고 미리 비눗물 희석 많이 해서 많이 헹구지 않게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목욕 가능하거든요.
3: 아, 그래요?
1: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잘하신 건 드라이룸이에요. 말리는 게 제일 어려울 텐데
3: 잘 들어요.
1: 네, 드라이룸 쓰세요. 이런 아이들은 드라이룸 써야 돼요.
3: 거기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1: 그러니까요.
4: 거 자.
1: 우리 럭키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차근차근히 해주면 럭키 바깥에서 산책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팽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 때문에 찾아놨기는 했지만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면서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편하게 미용은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3: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덕분에 또 희망이 좀 보였어요.
1: 네.
3: 뭐 아이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다 바뀔 것 같아요. 보내는 대로 와서 애들 또 구조해서 또 케어해서 이게 또 좋은 가정으로 정말 그렇게 보내는 게 제 지금 꿈이고 삶이에요.
5: 너무 멋진 마음입니다. 어이. 진짜.
1: 관심 있는 분들 어이. 계신다면 네. 꼭 네, 세나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 가정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6: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세요.
6: 아우, 이 까만 아이는 누구예요?
7: 예, 우리 절의 깜순이에요.
6: 제가 만나러 온 백구는 아니네요.
7: 아, 해초요?
6: 해초는 지금 어디 있어요?
7: 해초는 스님하고 저기 산에 올라갔어요.
6: 아, 어느 쪽 산이에요?
7: 저기 위에 저희 산밭에 있는 산.
6: 한참 올라갑니까?
7: 예, 좀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0: 날도 더운데 이 산을 오른다고요?
6: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0: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설마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8: 오, 저 오렌지색 저 뭐지? 저게 뭐 희한한...
0: 어, 뭔가 보이는데 저게 뭐죠?
8: 텐트인가? 아닌데? 해먹인가?
6: 안녕하세요.
0: 네가 해초구나. 반가워.
6: 아, 스님 이렇게 제가 뒤통수에 인사를.
9: 아니, 반려견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10: 나는 이렇게 날아요.
9: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4: 요가, 플라잉 요가 박쥐 자세 하고 있어요.
10: 아, 박쥐요?
4: 네. 이도 요가 좀 할래? 요가 좀 해라. 야, 올라가자.
0: 와, 공중에서 요가하는 스님은 처음 보네요.
10: 오, 또.
0: 아이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 한두에 수련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스님 너무 멋있죠? 매일 보고 또 봐도 신기해요.
11: 태초는 거의 껌딱지라고 보면 됩니다. 6살인데 자기 엄마가 그 호구 얼룩 진돗개인데 자기 엄마로부터 태어나가지고 7번째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유를 싸가지고 제가 우유미개가 키웠죠.
0: 해초의 엄마인 문수가 절에 들어와 새끼들을 낳았는데요. 막내였던 해초에게 젖도 주지 않았대요.
11: 크다 보니까 오로지 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저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2: 해초야, 가자.
4: 네, 스님. 제가 안내할게요.
0: 스님이 수행을 끝내고 산을 돌아보실 때도 수행비서처럼 동행하는 해초. 어? 해초야, 왜 그래?
13: 해초가 저렇게 가장 멈추는 거는 스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11: 기다리는 겁니다. 예. 제가 가야지만 갑니다.
0: 와, 스님 속도에 딱 맞추네요.
4: 어,
0: 여기서 뭐해?
11: 해초. 으쌰. 으쌰.
4: 스님,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실까요?
13: 산 자체가 스님한테는 수련장이네요.
11: 뭐 놀이터죠, 놀이터. 해초야. 사만뿌리 뭐라.
13: 뭘 캐신 겁니까?
11: 아, 시삼이라 해가지고 시럿과 뿌리는 삼삼이에요.
13: 산삼이요?
11: 예. 새끼삼인데 이게 3년 됐어, 3년. 3년 됐는데도 요밖에 안 커요. 자연 속에서 크다 보니까 생태계에서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큰 삼이에요. 해초야. 자, 먹어.
0: 어, 어휴, 쓸 텐데.
13: 예, 해초가 삼을 먹어요?
11: 예. 널 따라다니면서 일하면서 옆에서 주스 먹다 먹게 잘 먹어요.
0: 너도 귀한 걸 알아보는 거니? 스님이 산에 뿌린 씨앗이 곳곳에 자라나면서 산 전체가 산양삼 밭이 된 건데요.
11: 올라와 있어.
0: 산양삼을 킬 때 주의할 점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11: 아직도 뿌리가 연하고 작기 때문에 손으로 파는 거예요. 앉아, 앉아. 먹을게요. 자, 해초야, 삼 먹을래? 삼 먹고 건강해야 돼.
0: 또 먹는 거야? 야, 보고 또 봐도 신기하네. 해초야, 꼭꼭 씹어 먹어.
11: 먹어. 맛있냐? 오, 맛있다.
13: 많이 먹으면 몇 분이나 먹어요?
11: 아, 주면 주는 대로 먹는데 한 30분이도 먹어요.
13: 에? 30분이요? 네. 그러면 해초는 언제부터 이렇게 삼을 먹었을까요?
11: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13: 6년 가까이 삼을 먹은 거예요?
11: 그렇죠.
13: 우와. 그래서 이렇게 토실한가요?
11: 예, 벽이 없어요. 일단은 뭐 감기, 뭐 잔잔한 병, 피부병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13: 우와. 네. 해초짱. 부럽다. 개 부럽다.
11: 한번 드시고 오세요.
13: 아, 저요?
11: 네.
13: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그냥 이게 흐물흐물 먹는데요?
11: 털을 풀고 잡으면 돼. 오. 니도 같이 하기 뭐.
0: 와, 등산한 보람이 있네요. 어, 맛이 어때요?
13: 아니, 쓴맛이 있는데요?
11: 예. 지금은 아, 이제
13: 이 쓴맛을 해초가 이렇게 즐겨한다는 거예요?
11: 예.
13: 와.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아. 쓴맛도 참고 먹겠는데.
11: 네.
13: 아, 근데 해초는 입맛도.
4: 이 정도는 기본이죠.
13: 기운이 난다. 너도 기운이 나니?
4: 설쌤, 보고 계시죠?
1: 행복하겠어. 응? 이런 산에서 이렇게 줄 풀려서 놀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아니 근데 사람도 이거 생으로 씹어서 먹으면 쓰지 않나? 애들 쓴맛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 인삼 자체는 강아지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12: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0: 중에 한 분이 이 인삼의 사포닌 성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실제로 이 사포닌을 먹었을 때 면역력도 좀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뭐 더 연구 결과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사포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흥분 각성도 좀 유발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면역력도 좋아지지만 이걸 먹었을 때 약간의 흥분 각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이나 좀 너무 흥분이 많은 개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흥분각성과 연관된 게 심혈관계 질환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기력까지 보충하고 거처로 돌아가는 길. 해초가 제작진도 챙기네요. 해초야,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러지? 스님 옆을 막아서며 돌변한 해초. 저거 뱀인가요?
2: 그런데 옆에 보니까 뱀이 왔어요. 뱀. 뱀이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흔들어 머리를 막 흔들어 반동아리가 딱 나버려. 그 뱀이 죽었죠.
3: 독사는 아니었겠죠?
2: 아, 독사 많아요.
3: 아, 그래요? 비싸네요?
2: 예. 예, 예. 까치 독사 많고 또 너구리도 한 번씩 잡아와요. 너구리 잡아와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있어요. 너구리가 깨가 얼마나 많냐 하면 죽은 척이에요. 죽은 척 해가지고 딱 나가면 먹어서 딱 나요. 물고 있다가 놓으면은 딱 바위에 얹어가지고 빨리 집에 도망가. 뭐 금방 도망가요. 가자 해초야, 가자.
1: 위기의 순간마다 스님을 지켜준 해초. 스님 너무 든든하시겠다. 신나게 놀고 뱀까지 잡았으니 지칠 만도 한데 끄떡 없는 해초.
2: 해초야, 하도 묵자.
1: 네? 아이스크림이요?
2: 하도 묵자, 하도 줄게.
1: 야호, 신난다. 빨리 주세요, 빨리. 어머어머, 이거 하루 이틀 먹어본 게 아닌데요. 해초야, 천천히 먹어야지.
2: 그럼 날씨엔 하도가 제일이다.
1: 어이, 단맛에 아주 푹 빠졌네요. 아우, 양이 너무 적어요. 더 주실 거죠?
4: 보니까 스님 드시는 거 다 그냥 해쳐 주셨네요.
2: 거의 다 내 거 빼뜨려 먹는다고 보면 돼요. 빵도 먹다 보면 지금 버득 먹고 빨리 달래요. 쳐다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1: 오후의 첫 일과는 텃밭 관리.
2: 가자, 여기 앉아 놀아.
1: 스님 옆에 있을래요. 텃밭으로 모인 사찰 친구들. 깜순이는 해초의 친누나래요.
4: 해초와 깜순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2: 아, 제가 지었어요. 해초는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해초를 지었고요. 늘 염불할 때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지었고, 얘는 옆에 있지를 않아요. 풀어놓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에서도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천방지축이에요, 암순이는.
1: 두 분이 밭농사까지 하시려니 힘이 많이 드시겠어요.
5: 저희 이제 도반 스님들이 해초 보고서 그 옹호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신장님 같다고, 하얀색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스님이 안 보이면 해초가 보면 해초 이 바라보는 방향에 스님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항상 스님을 지켜주는 거 하니까 이제 우리 화엄 신장님처럼.
1: 점심 공양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아이들 점심은 돼지 등뼈.
6: 그래, 이 맛이야.
1: 해초는 안 먹는데요?
2: 먹어, 왜 안 먹어?
1: 폭식 중인 깜순이와 달리 입맛이 없어 보이는 해초.
5: 안 먹으면 스님이 뭐 해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나? 아마 얘는 빵 먹을래, 고기 먹을래 하면 빵 먹을걸요?
2: 앉아. 이거 줄까? 이거 줄까?
1: 세상에, 진짜?
2: 자, 뭐라.
1: 고기보다 빵이 좋다고?
5: 스님들은 빵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 입맛이 좀 비슷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닮은 꼴.

0: 우리 많다. 그래서 전생에 혹시 스님의 부하는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
1: 이건 무슨 소리죠?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웬만한 건 스님이 다 만드신대요.
2: 비가 오면 피할 자리도 있어야 되고 더우면 그늘이 있어야 되고.
1: 오늘의 과제는 해초를 위한 그늘막 제작.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해초야, 그렇게 좋아?
3: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2: 아, 잘 됐습니다.
1: 스님을 따라다니는 해초 맞춤형 그늘막이네요. 해초 집까지 놓으니까 더 근사하죠?
0: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나 산이니까 그러면 얘는 해초는 계속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2: 그래, 여기서 이제 움막처럼 해가지고 이동식 움막.
1: 해초야, 스님 마음 알지? 이제 비 맞지 말자.
2: 가자 해초야, 가자.
1: 또 산에 올라가세요?
2: 야간에 비박하면서 기도하러 가요. 명상도 하고.
4: 해초도 같이요?
2: 예, 늘 같이 다녀요.
1: 산중 명상은 해초와 스님 둘만의 시간이랍니다.
5: 요즘 이제 강아지들과 캠핑이나 산에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은데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우는 SFTS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예방약을 꾸준히 먹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피제도 뿌리고 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살인 진드기의 위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좀만 더 힘내세요. 다 왔어요.
2: 아야야야.
4: 그건 뭐예요?
2: 사탕이에요.
4: 스님 드시려고요?
2: 아니요. 네? 해초 주려고.
4: 해초 사탕도 먹어요?
2: 예.
1: 에? 어떻게 먹어요?
2: 고생한 데까지.
1: 자연의 기운에 의지해 정신을 집중하는 시간. 늘 해초가 함께한대요.
2: 이제 3일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옵니다.
4: 예. 그렇게 자주 올라오세요?
2: 예예. 예.
4: 그때마다 해초가 늘 똑같이
2: 늘 똑같이 거예요? 올라옵니다.
1: 해가 저물고 나면 정신 집중이 더 잘 된대요. 스님이 새벽 4시까지 명상과 기도를 하는 동안 항상 옆을 지키는 해초. 어유, 너무너무 듬직하다야.
2: 계룡산, 뭐 지리산, 예, 태백산 할 것 없이 명산은 가가지고 비박을 많이 하죠.
4: 혹시 그때 비박하실 때 해초 없을 때와 그때는, 지금 할 때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그때는 이제 신경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외부적으로 뽀지락뽀지락 소리도 많이 나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해초가 있으니까 해초가 알아서 다 하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집중해서 명상을 오랫동안 할 수 있죠.
1: 해초야, 지금처럼 스님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2: 자유롭게 많이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늘 같이 기도하고 또 도반처럼 해가지고 친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민 폭발견 피니는 꾸준히 미용 연습 중이고요. 산책 거북견 럭키는 180도 달라졌어요. 목줄 적응 후 마당 밖으로 진출. 산책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만 지내던 오디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생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디야, 언니 오빠랑 사이좋게 잘 지내렴.

0: 안녕하세요. 대병대 김서방입니다.
1: 요 닭은 닭개자 써서 개병대. 저 개는 개병대.
0: 다 그냥 적극적이에요.
1: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웃겨 살았으면.

0: 해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0: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여름철 뇌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고 있진 않은가?
1: 한여름 날씨라 너무 더웠어요. 오른쪽 후두부 쪽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2: 깜짝 놀랐어요. 두 개씩이.

0: 나 꽤 컸어, 까리가요. 잘못되면은 갈 수도 있잖아요.
1: 대못을 박은 것 같은 큰 두통이 와가지고요. 내 동생류가 발견이 됐어요. 유서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2: 때로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때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뇌동맥류.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파열되면 급사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그런데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면서 여름철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예전에 겨울철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름에 파열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병원에 옵니다.
2: 뇌동맥류 파열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4: 혈압 있죠. 술, 담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0: 고혈압 약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비만이어서
5: 가족력이 있어갖고요. 신경을 써요, 지가 맨날.
2: 국내에서는 드물게 하이브리드 수술이 가능한 뇌동맥류 수술의 권위자 윤원기 교수. 뇌동맥류 치료의 첫걸음은 질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3: 뇌동맥류는 커지면 위험한 질환. 시한폭탄인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2: 여름철, 머릿속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뇌동맥류로부터 생명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명희와 함께 그 해답을 알아본다. 성인 100명 중 2명에서 5명꼴로 발견되는 질환. 뇌동맥류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다. 변효자 씨는 한 달 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두통을 겪었다.
6: 장례식장 가게 돼가지고 울컥하는데 머리가 갑자기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두 개 박는 갑자기 그런 통증이 와가지고 되게 놀랬거든요. 두통을 내가 잡아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뇌동맥류 두 개가 발견이 된 거죠.
2: 신경외과 윤원기 교수의 첫 진료.
7: 여기 동그라미에 살짝 보이시던데 여기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왼쪽 이렇게 있어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위치에 대칭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6: 네.
7: 그래서 이걸 3차원으로 재구성한 거 보시면 오른쪽은 이래요. 5mm 조금 안 되고.
6: 네.
7: 왼쪽 겁니다. 왼쪽은 오른쪽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동맥류가 있어요.
6: 그럼 3개인가요?
7: 3개예요.
6: 아.
2: 미세동맥류까지 뇌동맥류가 무려 3개나 발견됐다. 당황한 효자 씨에게 치료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윤 교수. 막연한 불안보다 중요한 건 병에 대한 이해다.
7: 왜 나한테 이런 거 생겨? 그럴 수 있잖아요.
6: 네.
7: 되나?
6: 아, 그래요?
7: 동지가 많아.
2: 생각보다 흔하지만 여전히 낯선 뇌동맥류. 과연 어떤 질환일까? 뇌동맥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진 부위가 지속적인 혈류의 압력으로 인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파열 전까지 증상이 없지만 동맥류의 크기가 커져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 심한 두통이나 시야 이상, 안검 하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뇌동맥류가 파열될 때다. 벼락 두통이라 불리는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 저하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3: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사라고도 표현하고 응급실에 오셔서 치료의 과정에서도 20, 30%가 사망합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2: 그렇다면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
3: 네,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갑자기 동맥류가 형성될 때 멀쩡하다는 혈관에서 동맥류가 형성될 때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찍 하고 늘어나는 그 순간 뇌혈관의 통증이니까 두통이죠. 두통인데 굉장히 심한 통증. 그리고 또 하나는 동맥류가 터질 때 생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통증이라고 환자분들이 생존

0: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뭔가 강목으로 머리를 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동맥류가 꽤 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뇌신경을 압박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한번 뇌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검 하수라고 해갖고 눈꺼풀이 이렇게 덮여버리고 이 눈동자의 움직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죠.
1: 심한 두통이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땐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동맥류를 발견한 효자 씨. 윤 교수와 충분한 상의 끝에 시술을 결심했다.
2: 수술의 목적은 동맥류 코이색전 수술을 통해서 파열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의 변화는 없으시고 하실 거예요?
3: 예.
2: 내일 당장에 뭔가 하고 싶지 않으시면 바꾸셔도 돼요. 왜냐면 본인 몸이기 때문에 본인이 권리가 있어요. 전혀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약간 미안할 수 있지.
1: 윤 교수는 늘 환자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돕는데, 시술은 파열 위험을 낮추지만 시술 자체로도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남편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는 아내. 감춰둔 속마음을 꺼내본다.
4: 저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한 부분이긴 한데, 유서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작년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걸 처리하고.
5: 근데 혹시 눈치 채셨었어요?
6: 아니요. 이제 뭐 하자는 거다 따라 해야죠. 그동안 못해줬는데.
1: 그저 사느라 바빴던 두 사람. 이제야 부부가 함께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말해본다. 오붓한 대화가 길어지는 사이.
2: 오른쪽에도
1: 치료 계획을 세우느라 뇌사진을 뚫어져라 보는 이가 있다.
2: 왼쪽 거는 이거는 2mm가 채안 됐었고요. 전 맨날 전 동맥류는 근데 이 아나동맥 분전의 동맥류는 약 5mm 정도 됐었고, 오른쪽 거는 4mm 정도 됐었어요.
1: 총 3개의 동맥류 중두 개만 치료하기로 계획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뇌동맥류는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데, 3mm 미만은 미세, 3에서 10mm는 소형, 11에서 25mm는 대형, 25mm 이상인 경우 거대 뇌동맥류로 구분한다. 뇌동맥류의 치료 여부는 크기와 위치, 형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최대 직경이 5mm 이상일 경우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3에서 5mm 이하의 작은 크기라도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빠르게 커지는 경우, 파열 위험이 높은 혈관 부위에 있는 경우, 또 신경 압박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2: 동맥류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파열 위험 수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3mm 미만의 작은 동맥류는 되도록이면 치료를 권하지 않고, 적어도 5mm 이상이거나 모양이 좀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환자에게서 동맥류가 여러 개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있는 분보다는 파열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2: 하나는 혈관이 있으면, 동맥류가 있으면 동맥류 바깥에서 개를 막아주는 거죠. 결국엔 머리를 연다는 거예요. 개두술, 동맥류를 결찰, 목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클립이라고 하는데, 클립 결찰 수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혈관 안에 들어가서 작은 관을 통해서 그관 안에 더 작은 코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 안에 풀어줘갖고 그 동맥류 안에 꽉 채워주면 동맥류 안으로 피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하는 코일 색전 수술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1: 클립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은 각각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을까?
2: ISAT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결찰술과

0: 삽입한다. 좌우에 대칭적으로 위치한 뇌동맥류와 미세 뇌동맥류까지 세 개의 뇌동맥류가 확인된 변효자 씨. 그중 크기가 5mm 이상이고 목이 넓은 좌측 동맥류부터 치료하기로 했다. 먼저 허벅지 동맥을 통해 유도도관을 삽입해 경동맥까지 접근한다. 이어서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뇌동맥류에 진입한다. 입구, 즉 목이 넓은 동맥류는 일시적으로 풍선을 부풀려 동맥류 입구를 지지한 상태에서 코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삽입해 채우는데 색전술을 마무리할 즈음 스텐트를 삽입해 펼쳐준다. 이로써 코일이 빠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혈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동맥류 내부를 코일로 채워주면 시술이 끝난다. 코일이 채워진 부위는 혈액이 차단돼 파열 위험을 낮추게 된다. 이후 방사선 조사량과 조영제 사용량을 고려해 반대편까지 치료할 계획이다. 우측 동맥류는 목이 좁은 형태로 코일 색전술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된 순간. 윤원기 교수는 가는 뇌혈관을 통해 첫 번째 미세 카테터를 삽입해 뇌동맥류 진입에 성공한다.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된 술기 없인 불가능한 시술이다. 카테터가 동맥류 벽을 자극해 파열될 위험이 있는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어서 풍선 보조술을 시행하는데 목이 넓은 동맥류는 코일이 빠질 위험이 있어 풍선으로 입구를 지지하기 위함이다. 마침내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촘촘하게 채우는 과정이 이어진다. 풍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동일한 카테터를 이용해 스텐트를 삽입한다. 코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지하면서 색전술을 마무리한다. 한쪽을 순조롭게 마쳤다. 단, 혈관 조형 장비를 보면서 진행되는 시술이다 보니 시술에 따른 방사선 조사량과 조형제 사용량까지 고려해야 한다.
1: 1.5mm짜리 할게요.
0: 다행히 빠르게 진행한 덕분에 우측 뇌동맥류 치료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오른쪽 동맥류는 입구가 넓지 않아 코일 색전술로만 치료가 가능하다. 풍선처럼 부푼 동맥류는 코일로 가득 채워졌다. 뇌동맥류 두 개가 모두 폐색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를 파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 수술은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과 방사선 조사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끝내놓고 나서 오른쪽까지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안정돼 있으시면 다음 날 주관자실에서 바로 귀가하시게 해드립니다.
0: 고향에 내려와 평화로운 노년을 기대했다. 하지만 김영규 씨에게 뇌동맥류는 소리 없이 찾아왔다.
3: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 그런데 입원이 꽈리로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입원을 했어요. 해고는 황당하지, 겁나지. 우리는 가정력이 있어갖고요. 신경을 써요, 지가 맨날 우리 식구들은. 어제 왔던 동생이랑은 동생, 그 동생이 머리 수술했잖아요. 동생 또 모순의 동생 하나 그렇게 해서 또 30 넘어서 가버렸고.
0: 뇌혈관 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등진 남동생이 떠올라 덜컥 겁부터 났다는 연규 씨.
3: 싸이는 못해 그냥 둘이가 그냥 나왔어. 겁나.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 입원실에서 와서 이제 입원실에서 사인을 해줬어요. 입원실에서. 얼마나 겁나는지.
0: 한 달 전 코일 색전술을 받고 윤 교수를 다시 만난 김영규 씨. 77 고령에도 회복이 빠르다.
2: 열은 안 나시고 집에 가시죠?
4: 열 그런 거는 없었어요.
2: 이렇게 하니까 이쁘시네.
3: 고맙습니다.
0: 이젠 환하게 웃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2: 이게 동맹이 우리 두 개 치료할 때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제가 수술 전에도 제가 작은데 되게 위험하게 생기고 그리고 혈관이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0: 혈관을 감싼 위

0: 위험한 동맥류가 두 개나 발견됐던 연규 씨. 고난도의 코일색전술로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1: 스텐트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몸 안에.
2: 머리에요?
1: 근데 제가 약을 잘 챙겨 드릴 테니까
2: 네.
1: 잘 드셔야 돼요, 이거는. 스텐트 때문에 약을 아주 잘 드셔야 돼. 풍 안 오려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맥류는 완전히 완치가 됐으니까
2: 네.
1: 동맥류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거나 또 이게 걱정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으세요.
2: 네.
0: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 이후 복용하는 약은 어떤 약이고 또 약물 복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코일 색전술로 뇌동맥류를 치료한 경우 뇌혈관에 삽입된 금속기구 주변에 혈전이 생성되는 걸 막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한다. 항혈소판제는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어 혈전을 형성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항혈소판제는 해열 소염 진통제로 익숙한 아세틸 살리실산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일 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는 혈전 발생 위험이 더 높아져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이제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환자에 따라 장기 복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항혈소판제 복용 중에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출혈, 위장관 출혈 위험에 주의가 필요하다.
3: 스텐트 지지요법을 쓰는 걸 하게 되면 혈관 안에 그런 금속 물질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혈액이 거기서 응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항혈소판제라는 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항혈소판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복합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일제요법으로 낮춰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스텐트를 죄다 정상적인 내피세포들이 다 덮어버립니다. 스텐트는 더 이상 혈액에 노출이 되지가 않는 거죠.
0: 고향에 마련한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김영규 씨.
2: 미나리, 머위, 뽕잎, 알다리, 오이김치, 김치찌개, 생선. 이건 생선은 한 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아들이 너 안 먹었으면 또 안 먹었다고 잔소리해.
0: 효자 아들의 잔소리에는 약을 챙겨야 한다는 당부도 빠지지 않는다.
4: 먹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님?
2: 아니, 힘들어요. 뭘 힘들어, 이게. 밥 먹고 먹는 놈 그런 거. 딱 넣으면 먹으면 되지 뭐.
0: 뇌동맥류 시술 후 웃음을 되찾은 연규 씨. 한 달 사이 빠른 회복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 텃밭으로 향한 연규 씨.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는 윤 교수의 말에 운동 삼아 들깨 농사를 짓고 있다. 근처에 사는 동생들과 3355 모여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진 요즘이다.
2: 우리 이장님 동생, 푸마시. 이장님이 동생, 저기 어디 있어? 저 동생도 내 동생.
0: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가족력이 있는 이 집에서 연규 씨의 뇌동맥류 시술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5: 엄청 걱정했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아갖고 엄청 좋아요.
2: 재밌잖아요. 이렇게 형제간이 만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시가 만나서 돌아다니면 네 이래고 내 이래고 해봐 재밌지.
0: 한 달 전 시술 받은 연규 씨. 모든 어머니의 바람처럼 그의 바람도 하나다.
2: 그저 아프지만 말고 병원만 안 가고 큰 대복이지. 그렇게만 하면은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제. 아.
0: 뇌동맥류가 낯선 질환이라는 건 옛말이다. 뇌동맥류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4년 사이 45%가 증가할 만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성에서 환

0: 자 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동맥류. 과연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
1: 뇌동맥류 발생의 가장 위험한 인자, 위험 인자는 흡연, 고혈압, 가족력입니다. 뇌동맥류의 발생 과정은 혈관 벽에 어떤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 가고 그것에 의해서 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건데, 혈압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상태에 노출되게 되면 내피세포 손상이 되게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염증의 대표적인 게 흡연입니다. 그런 위험 인자들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그걸 치료하지 않고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뇌동맥류 발생할 수가 있겠죠.
0: 뇌동맥류의 주요 위험 인자는 고혈압, 흡연, 가족력이다. 이들은 뇌동맥류 발생뿐 아니라 파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57살 장명철 씨는 2주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2: 혈관이 침을 꾹꾹 찌르는 것처럼 유별하게 아프더라고요. 꽈리 나와가지고 언제 터질 줄 모르겠거나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0: 그는 과연 위험 인자가 얼마나 될까?
2: 혈압 있죠. 담배는 피우죠.
3: 담배는 어느 정도?
2: 한 갑에서 한 갑 반 정도.
4: 아, 있어요. 삼촌.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죠. 그냥 환자실에서.
0: 유독 위험 인자가 많은 명철 씨. 그의 뇌혈관 상태는 어떨까? 약 6mm 크기의 뇌동맥류는 혈관을 가로지르는 길쭉한 형태로 코일 색전술이 어려워 개두술로 치료를 결정했다. 수술 전 회진을 온 윤 교수.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그의 철학이다.
1: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혈관을 감싸고 있거든요. 좀 치료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1: 네, 좀 이따 봬요. 네.
0: 윤 교수는 개두술과 혈관 내 치료 두 가지 치료법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뇌혈관 분야의 권위자다.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환자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안면 신경 감시 모니터링을 하며 진행하는 미니 개두술도 그중 하나다.
1: 제가 주로 이제 하는 미니 개두술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을 좀덜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안면 신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합니다. 특히 이 위쪽을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를 그려서 그걸 피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0: 미니 개두술은 일반 개두술보다 절개 범위를 크게 줄인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명철 씨는 중대뇌동맥이라고 하는 중요한 뇌혈관이 갈라지는 분지부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특히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를 감싸고 있어 클립 결찰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술은 통증과 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해 피부와 두개골 절개 범위를 최소한으로 절개하는 미니 개두술로 진행한다. 먼저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뼈를 절개해 절편을 드러낸다. 이후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경막을 절개하고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의 미세한 틈을 따라 방미해 동맥류와 연결된 무동맥을 먼저 확보한다. 박리 중 파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동맥을 일시적으로 결찰한 뒤 동맥류 아래쪽을 클립으로 부분 결찰한다. 이어서 창문형 클립으로 기존 클립과 정상 혈관을 피해 남아있는 동맥류 목 부위를 완전히 결찰한다. 골편을 원래 위치에 고정하고 봉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안면 신경 감시 모니터링을 하며 지도를 그릴 준비를 한다. 수술 중 신경 자극에 따른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경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윤 교수만의 특화된 술기다.
1: 여기
6: 좀 나타납니다.
1: 여기?
6: 네, 여기 좀 크게 나타납니다.
1: 여기?

0: 이마와 눈꺼풀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 지도를 그린 뒤 뇌동맥 위에 접근하면 스스로 안면 신경 마비와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소한의 절개로 병변에 접근하는 미니 캐두술은 환자의 부담은 줄이지만 집도의에겐 더 좁은 시야에서 정교한 술기가 요구된다. 수술은 현미경을 보면서 진행한다. 뇌를 감싸고 있는 섬유성 조직인 경막을 조심스럽게 절개하는데 윤 교수의 모든 신경이 집중된다. 뇌조직 사이의 자연스러운 틈을 따라 뇌동맥류가 있는 부위로 접근한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다. 숨막힐 듯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뇌 속에 꽈리처럼 부푼 뇌동맥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동맥류와 연결된 모동맥을 일시적으로 결절하기 위해 클립을 준비한다. 클립으로 모동맥을 결절하는 건 수술 중 예기치 않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단, 혈류가 차단된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격적으로 뇌동맥류를 결절할 차례. 먼저 동맥류 아래쪽을 무사히 클립으로 결절했다. 수술 중 합병증을 막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진다. 이어서 두 번째 창문형 클립을 준비하고 동맥류의 목 부위까지 완전히 결절했다. 이때 정상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혈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동맥류 내부로 혈액이 유입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윤 교수가 이렇게 보다 정교한 자신만의 술기를 끊임없이 고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환자분들이 개두술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덜 침습적인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죠. 중에 하나가 미니 테리오나 어프로치라고 하는 작게 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작게 열을 때 충분한 수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눈썹 절개로 들어간 제 엄지손톱이 1.7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니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제 스스로 고안을 해냈고.
0: 사흘 뒤 명철 씨의 병실에 일반식이 배달됐다. 미니 개두술로 진행한 덕분일까? 명철 씨는 제법 빠르게 회복한 모습이다.
2: 아, 이거 맞아요.
0: 미니 개두술로 뇌 동맥류를 폐색한 사흘 사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2: 이 수술한 자리고 아프고 그 어지럽고 그것만 빼고는 지금 많이 좋아졌죠. 덜 아프고. 그때 하고 지금 차이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냥 많이 걷고 그냥 쉬지 말고 걸으래요. 네. 네. 그야 운동 많이 해야 이 회복이 빨리 된대요.
0: 식후 곧바로 운동에 돌입하는 명철 씨. 수술 전 태어난 척 웃던 그도 동맥류의 위력을 실감한 모양이다.
3: 진짜 예상 못한 인생이죠.
2: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술 담이나 담배 아예 끊고 이제 뭐 건강 식품을 먹고 살아야죠. 이제 새 인생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야죠.
0: 한여름 찜통 더위가 기승이다. 에어컨 없이는 한시도 견디기 어려운 요즘. 실내외의 큰 온도 차이는 고혈압 환자의 급격한 혈압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때문일까? 윤원기 교수는 요즘 응급 콜을 받고 달려갈 때가 적지 않다.
4: 통이 많았다.
5: 오른쪽이 열렸는데?
0: 환자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이 아닌 외상성 뇌출혈이다. 신경외과 교수의

0: 예, 응급콜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어느샌가 인터벤션실로 달려가 시술 중인 윤 교수.
1: 10ml 주세요, 포에. 네, 저희 해파린 2000 주십시오.
0: 생사의 기로에선 뇌동맥류 파열 환자.
1: 와, 코일 놔, 코일 놔.
0: 응급수술을 통해 이루어진 코일 색전술. 파열된 지 5일이 흐른 환자의 예후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과연 뇌동맥류 파열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2: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그러나 24시간을 넘기지 말자. 24시간이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는 재파열의 위험성이 24시간 이내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또 터지면 사망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50% 이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재파열이 되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동맥류를 폐색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여름철에 뇌동맥류 파열 위험은 더 높아질까?
2: 최근에 여름에 파열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병원에 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밝혀졌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온의 급격한 차이, 예를 들면은 안에서는 되게 시원하게 있다가 갑자기 더운 데 가고 혈관이 이완된다든지, 그리고 다시 또 추운 데로 또 들어간다든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열을 할 수 있죠.
0: 뇌동맥류가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는 더 확실한 위험인자는 따로 있다.
2: 중요한 게 그 환자의 생활습관,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그 외에도 이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동맥류 파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입니다.
0: 1년 반 만에 18kg을 감량한 김채린 씨. 악몽이 찾아온 건 3년 전의 여름이었다.
3: 한여름 날씨라 너무 더웠어요. 7월 말 여름 날씨. 오른쪽 후두부 쪽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극심한 두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응급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0: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던 당시 채린 씨는 비만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3: 고지혈증도 있었을 거고 고혈압 약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비만이어서 먹는 건 매일 야식을 먹었고 치킨과 맥주를 너무 즐겼어요.
4: 야식을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렇게 드셨어요?
3: 거의 주 5일은 했던 것 같아요.
0: 바쁜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밤이면 밤마다 치맥으로 하루를 달래곤 했다. 야식이 주는 즐거움은 컸지만 그 사이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는 하나 둘 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3: 시술 받고 이후에 체중 감량을 지금 이미 한 18kg 정도 한 상태고 일단 야채랑 과일 위주로 많이 바꾸고 단백질인데 살 안 찌는 단백질 두부나 편두부 뭐 이런 두부포 이런 걸로 바꿨어요.
0: 3년 전 뇌동맥류 시술을 받고 채린 씨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오늘은 윤 교수에게 정기 진료를 받는 날이다.
2: 처음에 이 병 자체가 네. 혈관이 박리된 거잖아요. 혈관이 네. 찢어진 거란 말이죠.
3: 네.
2: 그래서 그거를 해결은 했고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텐트도 집어넣고 코일도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3: 네.
0: 채린 씨는 혈관벽 일부가 찢어진 박리성 동맥류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을 통해 뇌동맥류를 안전하게 치료했다.
2: 이 약을 네. 줄여가고 있는데
3: 네.
2: 저 봐서 이제 끊을 생각도 할 거예요.
3: 아 정말.
2: 네. 젊으시고 동맥경화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적검사에서 혈관이 계속 괜찮은 상태 확인하고 좀 경과도 너무 좋으시고 신경학적 합병증도 없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계속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3: 감사합니다.
2: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3: 감사합니다.
2: 네, 그래서 아마 혈관 질환은 아마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3: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채린 씨는 뇌동맥류 시술을 받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항혈소 판제 단약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 이런 날이 올

0: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시술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채린 씨. 그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건 처음 배운 그림이라는 취미였다.
1: 제가 우울증으로 아프고 나서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우연히 여기 화실을 지나가다가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보고 너무 마음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그림으로 치유했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0: 뒤늦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깨달았다는 채린 씨. 가장 먼저 떠오른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
1: 또 첫 작품은 제일 살면서 은혜를 입은 분한테 선물을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해바라기 선물, 처음 했던 거 선물하게 됐죠.
0: 혈전 예방과 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챙겨 먹는다는 채린 씨. 그런데 놀랍게도 줄어든 약이 있다.
1: 지금은 체중 감량도 많이 하고 혈압도 잘 조절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끊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혈전 이거랑 고지혈증까지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고지혈증 약을 다 빼주셨어요.
0: 뇌동맥류 시술 이후 비만에서 적정 체중이 되면서 훨씬 건강해졌다는 채린 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1: 줌마 댄스 하거나 오후에 헬스장 가서 뭐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해요.
2: 전에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1: 숨쉬기? 저는 걷는 것도 싫어서 집 앞에 편의점도 차를 타고 다녔어요.
0: 누군가에겐 시한폭탄이라는 뇌동맥류. 하지만 채린 씨에겐 삶의 전환점이 됐다.
1: 터닝포인트가 없었겠죠, 제 인생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원래 해왔던 대로, 먹었던 대로,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건강도 신경 쓰게 됐고 정말 다이어트도 해서 자신감도 찾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밝아졌다. 원래 이렇게 성격이 쾌활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 늦은 밤, 수술을 마친 윤 교수가 연구실로 향한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여느 신경외과 교수처럼 그 역시 초과 근무와 당직이 일상이다. 그 시간마저도 수술 준비에 몰두하는데 오래전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 마음을 잊어본 일이 없다.
3: 사람을 살리고 싶다. 웃음 경각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멋있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그거였었어요, 그때 당시. 저 환자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원망도 받고 자괴감이 굉장히 컸죠. 수술은 수술로서 잊혀지는 것 같아요. 환자로서 잊혀지고 다음 환자에게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 잘 받고 가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0: 절망을 딛고 그가 택한 건 끝없는 연습이었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는 오늘도 고난도의 수술을 연습한다.
4: 머리카락보다는 더 가는 실이 굵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번 실이고 보통 뇌혈관 문합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2: 종이컵은 왜...
4: 깊은 곳을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 조직의 손이 기구나 이런 걸 닿지 않고 좀 더 각도를 세워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혼자 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0: 숙련된 전문의가 된 지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어김없이 수술실을 지키는 윤원기 교수. 공동 개발한 3D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해 뇌동맥류 시술을 준비 중이다.
5: 동맥류의 형성이
4: 각 환자의 뇌동맥류 혈관을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3차원 공간에다 3차원의 모델을 바로 띄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치입니다. 제 손에서 지금 혈관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혈관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0: 그래서 EV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을 했던 기술입니다.
1: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그의 사명감이 2차원인 뇌혈관 영상을 3D로 구현한 첨단 기술 개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3D 홀로그래피 기술 덕분에 수술 중 실시간으로 뇌혈관 구조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됐다. 오늘도 다양한 뇌동맥류 환자들이 윤원기 교수를 찾는다.
0: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2: 예.
0: 응.
2: 어디요?
0: 응?
2: 못 끊은 데는 어디요?
0: 여기. 엎지롱.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응. 아주
2: 다
0: 좋아요.
2: 녹았어요?
0: 응?
2: 다 녹았어요?
0: 탈 없지. 예, 탈 전혀 없어요.
2: 그래서 언니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0: 뭐, 에이. 우리 외할머니가 죽어야지 맨날 그러셨는데, 94까지 사셨어. 무병장수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잘 자시고, 응?
1: 뇌동맥류 치료를 잘 마치고 따뜻한 덕담이 오가기도 하고.
0: 우리 숙제가 남아있는 게 조그만해.
2: 네.
0: 얘가 하나 있다.
2: 저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한폭탄인데 안고 있을 필요가
0: 어?
2: 있느냐.
0: 왜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은 아니지.
2: 한가하실 때 해야죠, 수술을.
0: 한가할 때는 없고요. 한가할 때는 없는데, 이거가 지금 계속 변화는 없는 거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었고,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권하진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
1: 뇌동맥류가 발견됐지만 파열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과를
0: 네,
1: 관찰하는 환자들도
0: 안녕하세요.
1: 적지 않다.
0: 동맥류가 있으면 나는 이제 터져서 죽는구나. 이렇게 겁내면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셨을 때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건 겁내지 마시라고. 이거는 치료하면 잘 되는 거니까 겁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우세요. 안심이 되는 거죠. 크기가 3mm 미만으로 되게 작으면 대개는 파열을 하지 않거든요.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정도 영상 촬영을 해서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지를 평가를 해보고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 동맥류는 안정적이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치료를 하게 되죠.
1: 주말이면 집 근처 공원에 둘러앉아 소풍을 즐긴다는 이 가족. 개구쟁이 손주들 때문에 한시도 조용할 날 없는 영자씨네 가족이다. 시끌벅적한 오늘이 선물인 것만 같다.
3: 형아들이 왜 그러는 것 같아? 몰라요?
4: 할머니 좋아요?
5: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3: 말만 잘 들으면 항상 이쁘죠. 말잘 들으면 항상 이뻐요. 진짜 뭐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다 할 정도로 그냥 자식보다 손주는 그냥 이뻐요. 이유 없이.
1: 석달 전만 해도 이 평범한 일상이 허락될지 알수 없었다. 영자 씨는 친구 덕분에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3: 친한 친구가 꺼리가 있는데 자기는 수술 안 하고 3년을 경과를 보자 그래가지고 저보고 항상 가서 좀 해보라고. 자기도 무슨 뭐 증세가 있어서 한게 아니니까 깜짝 놀랐어요. 두 개씩이나 꽤 컸어, 꺼리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면 뭔데 머리니까 이거 잘못되면은 갈 수도 있잖아요.
1: 뇌동맥류에 따라 붙는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이름. 그 무게로 인해 영자 씨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6: 엄마가 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시려고 해가지고 여전히 막 저희 다 장성한 자식들인데도 항상 역류하고 저희가 제발 그냥 편하게 사셔라 편하게 사셔도 이게 안 되시나 봐요. 습관이 좀 자기 삶을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늘 자식 손주만 바라봐온 영자씬 오늘도 엄마이자 할머니로 행복할 따름. 그 행복을 되찾아준 건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이었다.
3: 근데 굉장히 감사해요. 발견했다는 자체가. 일단은 건강검진하는 차원에서

0: 받아보라고. 많이 그래요, 제가 요즘 다니면서. 예. 전도사는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1: 누군가에겐 시한폭탄이, 누군가에겐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뇌동맥류를 진단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2: 검사는 혈관 CT라든지 혈관 MRI, MRA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받아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동맥류 파열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고혈압, 흡연,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0대 때부터 한 번씩 검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0: 그냥 귀에 열나고 마클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응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자, 뭐 과학자라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 똑똑한 과학자분들도 건망증 같은 게 있습니까? 전 있어요.
1: 어? 뭐 있으세요?
0: 그냥 가끔 뭐 어? 잠깐만.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있지. 아. 어머, 헐리우드 배우들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영상을 봤는데 어? 저 사람 어? 누구다? 맞아. 이런 거 있지. 예.
2: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얼굴은 너무 익숙한데. 예. 저는 최근에 차키를 안 갖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차키를 가지러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전화기를 가지고 온.
3: 저는 뭐 칼럼을 월간으로 쓰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칼럼을 너무 쓰기 싫으면서 억지로 썼어요. 근데 다 쓰고 메일로 보내려고 입력을 하니까 자동완성으로 제목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미 써서 보낸 걸 까먹고 하나를 더 써가지고.
0: 아, 더 사다. 잠깐만, 그건 좀 심각한데.
2: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0: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도 건망증이잖아요.
1: 맞아요.
0: 아직 젊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부모님이 어 갑자기 어느 날 좀 기억력이 떨어지신 것 같다 그러면 무섭긴 해요.
1: 걱정되죠.
0: 걱정도 되고.
3: 근데 어른...

0: 신이 아니어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치매 발병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2: 네, 그래서 치매는 의학적으로 또 생명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1: 맞아요.
2: 30년 동안, 30년 동안
1: 30년.
2: 치매를 연구하신 전문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1: 자, 좋습니다. 30년을 연구하신 한국 최고의 치매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매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묵인희라고 합니다.
0: 아, 교수님. 30년간 치매를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쩌다가 또 치매 연구에 그렇게 뛰어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1: 아, 이제 포스닥이라는 걸 저희는 해요. 네. 박사 후 연구원. 오. 그런데 그때 하는 게 이제 평생 하는 연구가 돼서 네. 어떤 거를 연구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알려져 있는 게 너무 없어서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치매 연구를 하기로 예,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좀 미래를 보신 거네요. 선견지명이라고 그러죠. 국내 현재 지금 치매 앓고 계신 환자분이 몇
1: 100만
0: 분이...
1: 명.
2: 100만 그러니까 명이나 돼요?
1: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면 예. 그중에 10%가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0: 10명 중 1명이요?
1: 그렇죠.
0: 65세 이상이요?
1: 네. 와. 그러고 그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퍼센트가 높아지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이비부머 시대로 들어섰잖아요.
0: 그렇죠.
1: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거와 비례해서 치매 환자 수도 막 엄청나게 많이
0: 더 늘어날 거다.
1: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예상하건대 미래에는 뭐 몇 명이나 더 뭐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날까요? 치매 환자가요?
1: 2050년? 어. 이렇게 하면 한 25년 후가 되겠죠?
0: 네네.
1: 그럴 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85세에서 90세.
0: 네.
1: 또 막 늘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치매 환자 수가 두세 명에 한 명.
0: 아이고,
1: 그렇게
0: 야.
1: 되니까.
3: 두세 명에 한 명이면은 우리.
4: 여기서 한 두 명.
3: 여기서 그렇죠. 한 두 명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0: 이게 사실 뭐, 이 중에서 두 명은 날 잊는다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두 명이 날 잊는다는 거 아니에요.
4: 네. 정하신 거예요, 이 두 명을.
0: 그래서 되게 초면이라 이렇게 두 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좋은 줄 알아.
4: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0: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나를 잊는다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건데 이게 이제 먼 미래도 아니고 몇십 년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치매에 대한 현재 연구라든가 치료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그 알츠하이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는 건지요.
1: 치매를 알츠하이머로 부르는 거는 네. 조금은 잘못된 건데요. 치매에 한 크게는 10가지, 많게는 10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0: 어? 치매에도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0%, 이러고 있고 그럼 왜 어렵게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환자를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자 이렇게 하신 분의 성함이 알츠하이머 박사님이십니다.
0: 아, 박사님 이름이요?
1: 네네. 치매,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는 해마가, 집중적으로 해마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대뇌 피질도 쪼그라듭니다. 해마가 이제 학습과 기억의 중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세포가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고.
0: 해마가 소실돼서
1: 네.
0: 알츠하이머가.
1: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4: 그게 제일 흔한 치매 종류 중 하나인 거고
1: 네.
4: 다른 종류의 치매들이 또 있는 거죠?
1: 네. 두 번째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이거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그 뇌졸중에 네. 의해서 치매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가 루이소체 치매로 이제 루이소체라는 것이 뇌에 막 퍼지면서 환각, 망상 등이 일어나 하고 그다음에 운동 기능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정도는
0: 때문에.
1: 예, 네.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필름이 끊어진다.
0: 아니 많죠.
1: 예,
4: 그, 자주 경험하시나.
0: 걱정 안 해.
1: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무용단처럼 나 어제 필름 끊어졌어 막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소주 한 병을 먹는다 그러면 대뇌 피질에 1cm를 칼로 깎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진짜 알코올이 안 좋습니다.
3: 며칠 전에 먹은 뭐 식사 기억 안 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럼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저희가
1: 몇 분?
3: 분이요?
1: 분 단위로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해마는 그 임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세 없어지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주식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1: 지금은 벌써 기억이 안 나야지 알자이머스.
0: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잠깐 얘기했던 게
5: 기억은 나요.
0: 기억 나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건망증인데 혹시 나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5: 그러니까 건망증이 발전해서 치매로 가는 거 아니야?
0: 그런 걱정. 젊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깜빡깜빡하잖아요.
1: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경세포도 조금씩 이제 소실이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아주 느리고요.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뭐 네.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맞아요. 그럴 경우 아, 너 조금 전에 어디 부엌에 갔다 왔잖아 이렇게 하면 아 맞아 내가 부엌에 갔다 왔지.
5: 맞아.
1: 아 이렇게 하는 건 건망증이고 치매 환자의 경우는 너 부엌에 갔다 왔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다
5: 지워졌네.
1: 사건 자체를 다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압니다.
4: 말하자면 이 건망증을 로딩하는데 기억을 로딩하는 게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저장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예. 거네요.
0: 아, 그러면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뭐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를 갑자기 EBS에서 틀어줄 가끔 네. 보다 보면 저 배우 잠깐만 아 오랜만인데 저 배우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하거든요.
5: 맞아요.
1: 아, 그건 것들은... 극히 정상이시고요. 예. 근데 기억이 나는 배우하고 안 나는 배우 차이가 왜 나는지 아세요?
5: 왜요?
1: 그거는 자기가 인상이 깊었어. 그리고 그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장면이 너무 그 네. 인상적이야. 그러면은 편도체가 감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해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근데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배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는
0: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오래간만에 떠올리려고 그러면 한참 찾아야 되고.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이제 건망증.
3: 근데 보통 이제 연애 같은 걸 하면은 다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막 여자친구랑 여행 가거나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기억하는데. 분명 연애는 분명 즐겁고.
0: 자기가 기억나 이거 이제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그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못하고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1: 그 연애할 때 기억이 안 나시는 거는 그만큼 그렇게 연락하지 않으셨다.
0: 기억이 남지 않았다 데이트가?
1: 그렇죠.
5: 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를 왔었대요. 아내가 왔었대. 그래서
0: 나는 본 적이 없어.
5: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왔겠지 그랬는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야.
0: 맞아.
1: 그거 이제 혼나셔야 돼. 네.
0: 그러니까 아내분이 훨씬 더 감성적이었네.
1: 그렇죠. 두 분 다. 그러시네요. 네.
0: 오빠 기억나면 그럼 해야지 일단. 그럼부터 하고 가야죠. 아니 교수님도 좀 건망증이 가끔 가다 깜빡하실 때 있어요?
1: 그럼요. 네. 그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건망증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네. 이거를 자기가 이제 건망증이 좀 있다는 걸 알아갖고 미리미리 예방을 합니다. 문 앞에 이제 나갈 때 가져 나갈 걸 갖다 놓는다거나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예 그러는데 치매 환자는 그런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기억에 문제가 먼저 생긴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 장기 기억.
1: 그렇죠.
0: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매가 단계별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이제.
1: 네. 예. 이제 초기에는 그 단기 기억이 좀 없어지는데 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중기가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주정엽이란 데가 망가지면서 예. 공간 기억 이제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공간 지각 능력. 집을 못 찾고. 맞아요. 배회하고. 그 다음에 환각과 망상이 생겨서 누가 자꾸 내 거를 가져갔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은 그건 중기.
0: 중기예요.
5: 중기예요.
3: 그게 중기밖에 안 돼.

0: 심각한데 그게 중기예요?
1: 예.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운동 기능도 막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신다거나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신다거나 그다음 제일 이렇게 치명적인 게 연화 작용이라고 우리가 뭐 먹으면 이렇게 여기가 움직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뭘 먹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폐로 넘어가요.
0: 아.
1: 그럼 기도로 넘어가면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2: 저희가 네. 보통은 기억을 못하는 걸 치매를 생각하지,
1: 그렇죠.
2: 운동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건 보통 노환이라고 그냥 그렇죠. 표현했잖아요.
1: 아, 그렇죠.
2: 사실은 그게 다 치매가 말기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네요. 그게.
1: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의 운동 기능을 지시하는 게 뇌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뇌의 신경세포가 죽으면 그걸 지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0: 중기가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3: 맞아요.
0: 예. 이게 저는 집을 못 찾고 막 하는 게 말기라고
3: 저도요.
0: 생각했거든요. 보시는 분들, 아, 이거 말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기라면.
1: 네, 네.
0: 초기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 일단 뭐, 단기 기억은 무조건 단기 기억이고.
1: 네. 그러니까 정확한 네. 언어를 이렇게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는 있는데요. 저희가 나이 들면 네. 잘 못하시잖아요.
0: 아, 이거 뭐다라고 정확하게
1: 예,
0: 뽑아내는
1: 예, 예.
0: 거.
1: 그 단어를 이렇게 뽑아내는 네네. 건데 그거는 이제 노화와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4: 그 치매 진단하는 걸 봤는데 네. 어떤 뭐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0: 집중력 뭐 이런 거.
4: 무슨 탑 같은 거를 세우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1: 이제 조금 이상한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가면 그런 문진을 해주십니다.
0: 네.
1: 100에서부터 7을 빼라. 아니면 내가 지금 보여준 게 뭐냐고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 안 되시는 분도 기억을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공간 지각 능력도 보느라고 시계를 그려보라 그러면 시계가 이렇게 12개의 바늘이 네네. 있는데 그걸 잘 못 그리시고.
0: 아, 진짜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교수님, 근데 이 같은 치매 환자라도 어떤 분은 급격히 증상이 나빠지고 어떤 분은 또 천천히 좀 가는 것 같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1: 그게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인지 예비능?
1: 뇌의 근육.
0: 근육, 뇌근육이요?
1: 뇌근육. 아. 그래서 인지 예비능이 있는 분은 네. 똑같이 베타밀로이드가 똑같은 양이 쌓이고 신경세포가 똑같이 죽어도
0: 네.
1: 그분들은 가지를 막 내는 거예요. 인지 예비능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갖고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하고 만나는 지점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억과 학습에 남이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0: 아...
1: 예, 그래서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그게 정말 중요한데.
0: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1: 근데 인지 예비능을 어떻게 키우냐?
0: 고스톱. 그 부모님도 고스톱 많이 치잖아요.
4: 그러니까요. 똑같은 생각했어요.
0: 부모님들 일부러도 고스톱 엄청 치시는데. 예.
1: 근데 혼자 치시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0: 안 되죠.
1: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면서 하시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인지 예비능이 좋아집니다.
0: 아.
1: 예.
2: 그 치매 예방한다고 수도코 혼자 하고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1: 아, 근데 그 뇌를 쓰는 것도 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독서, 뭐
0: 독서,
1: 글짓기,
0: 음악, 뭐.
1: 아 그리고 음악도 배우는 거,
0: 아,
1: 자기가
0: 연주요.
1: 해보는 거,
0: 취미.
1: 아 자기가 해보는 거.
0: 아.
1: 계속 뇌를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0: 써야 되는 거예요?
1: 예예. 예.
0: 그러면은 그 네. 저희가 지금 특히나 이제 저같이 약간 그 재치와 어떤 그런 그 순발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 되는 저 같은 이렇게
1: 너무
0: 진행자들은
1: 좋죠. 너무 좋죠.
0: 계속 이해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1: 그럼요, 그럼요.
0: 아, 그럼 인지 예비능이 계속.
1: 계속 늘어나는.
0: 근데 인지 예비능을 높이려면 그러면 이게 또 어릴 때가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좀 뭐 늦어버린 시기 같은 게 있나요?
1: 아,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0: 네.
1: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면 시냅스 가소성이 늘어나요. 근데 아무래도 어릴 때는 가소성이 더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 가소성이 늘어납니다.
0: 아...
1: 그래서 늦은 시기는 없고요.
0: 네.
1: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0: 인지예비. 아무튼 혼자 계시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활동도 하시면서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5: 저는 뭐 어쨌든 생물학자니까 뭐 주어 듣는 게 있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치매가 시작되고 또 본격화됐을 때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1: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해마 부위에 막 많이 쌓이게 됩니다.
0: 네, 해마 부위.
1: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쌓여서 뇌 전체로 퍼지면서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0: 네.
1: 타우라는 단백질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축소

0: 그게
1: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0: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1: 주고받고가 안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억이 예, 떨어지고.
0: 기억도 떨어지고 학습도 안 되고 그러다가 신경세포가 죽기까지 합니다. 아. 근데 초기는 더 심각한 게 멀쩡해요 우리가. 근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쌓이는데 그게 10년에서 20년. 아. 그래서 증상이 없어요. 멀쩡해요.
1: 아, 초기에는.
0: 예, 나한테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뇌에 점점
1: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0: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증상이 나와야지 병원을 찾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근데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미국 NIA라는 곳에서 아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하는 거를 하지 말고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만큼 쌓여 있냐를 가지고 진단을 하자.

0: 그래서 그때는 멀쩡한데 그냥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래.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멀쩡한데. 근데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이렇게 쌓여가고
1: 있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증상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병원을 찾아갈 것이며 대체 무슨 검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0: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뇌 영상으로 PET라는 걸 찍는 건데요. 그거는 아밀로이드하고 타우에 가서 달라붙는 조영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 영상 촬영을 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디에 얼만큼 쌓였는지 딱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정상이에요.
2: 아, 정상이에요?
0: 정상인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침착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아밀로이드 PET, 타우 PET이 나오면서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이제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쌓여 있으면 아, 당신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아,
3: 그럼 저렇게 겉보기에 정상이신 분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알츠하이머로 그렇죠. 가나요?
0: 근데 그 시간이 10년, 20년.
1: 멀쩡해 보여도 어쨌건 저렇게 치매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렇죠. 알아야겠네요, 검사를 통해서.
0: 근데 저희가 연구실을 세보면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는 퍼센트가 20%.
3: 아, 이, 어느 연령대에서요?
0: 65세 이상.
1: 아, 네. 쌓여 있는 거네, 지금.
0: 예. 네.
1: 그럼 어쨌건 최대한 빨리 찾는 게 관건이겠네요.
0: 그렇죠.
1: 관리라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0: 그렇죠. 근데 이게 150만원에서 200만원?
1: 아, 검사비가요?
0: 예, 예. 근데
1: 상당히 비싸네요.
0: 돈을 낸다고 해도 못 찍어줘요. 왜냐하면 PET이라는 기계가 상당히 비싸서
1: 아, 그렇죠.
0: 대형 병원에 뭐 많아도 5대 뭐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환자만 PET을 찍는 게 아니라 모든 질환도 다 PET을 찍어야 돼서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찍어주세요. 그럼 절대로 안 찍어주죠.
1: 많이 기다려야 되는군요.
0: 아니, 아예 받아주질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뇌 척수액.
1: 척수요? 예. 바늘 꽂아가지고요?
0: 예, 이렇게
1: 여기?
0: 두꺼운 바늘을 예. 예, 척수에다 이렇게 꽂아갖고 예. 뇌척수액을 뽑아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90%에서 95% 정확도는 나와요. 예. 근데 뽑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고요. 한 4시간에서 8시간 움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어서 뽑았는데 정말 잘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또 결과도 이상하게 나와요.
1: 아~
0: 그래서 그거는 잘 안 권합니다.
1: 아~ 예. 뽑아가지고.
4: 제가 예. 그거 해봤어요.
1: 아~ 척수에 뽑는 걸요? 네.
4: 뇌수막염이 걸린 적이 있어갖고 아~ 다 커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옆으로 눕게 한 다음에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싶은 거대한 바늘을 이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쑤셔둬요.
1: 어, 진짜? 네.
5: 아, 진짜?
4: 꼬리뼈 쪽으로 넣어서.
5: 주사?
1: 꼬리뼈?
4: 꼬리뼈 있는 쪽으로 넣어서 척추 속에서 뭘 빼요. 그리고 계속 이대로 누워있어야 돼, 저 끝나고. 근데 뭔가.
1: 마취는 했는데?
4: 네, 마취는 하죠. 근데 약간 뭐 에일리언 꼬리가 박히는 그런 느낌처럼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기억이 있고.
0: 노인들은 더 힘들죠.
1: 힘들지, 그게 맞네.
0: 예, 안 보이니까 점점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1: 척수의 검사가.
0: 예,
1: 그, 많이 힘드네요.
0: 그래서 그거가 예.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2025년 5월에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하는 방법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1: 와, 완전 간단하네.
0: 그렇죠.
3: 그래도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게 저 정도로 신호가 떡칠 될 정도로 세게 나오면 네.

0: 피 속에 뭔가 표지가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
1: 그래서
0: 생각하는데.
1: 피 속에 표지를 찾으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인데, 저희 사업단에서도 혈액에서 진단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했어요. 했는데, 미국에서 정말 정확도가 높은 그런 표지자를 발견해갖고, FDA에서 승인을 내줘서, 그건 이제 타우에 특정 단백질의 부위가 변성된 거를 재보면, 아, 이게 뇌에 얼마만큼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였다 하는 거랑 코릴레이션이 90% 이상 나와요.
2: 어쨌건 참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앞에 그두 방법은 돈도 돈이지만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자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가지고 왕관을 한번 꽂아야죠. 막 이렇게
3: 이거
2: 할 수, 부모님 고생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너무 힘들고 또 PET검사 같은 경우도 그것도 대기도 뭐 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1: 맞아요.
2: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건 간단한 방법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그게 55세 이상 그 건강검진에 좀 들어가면
2: 기본으로.
1: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2: 들어가겠죠.
0: 이 방송을 통해서 또
2: 그렇죠.
0: 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요?
2: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 미국에서는 지금 10만 원, 뭐 어떤 데서
3: 너무
1: 50만 원
3: 좋네.
1: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훨씬 쌀
2: 그렇죠.
1: 겁니다.
2: 피한 방울로 검사를 할수 있는 초기 발견도 가능한
1: 그렇죠,
2: 이게 이제 빨리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도입이 돼가지고 보험에 같이 포함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1: 네, 그렇습니다.
4: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베타 아밀로이드는 왜 나이가 들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젊어서부터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거 전구 단백질이 APP라고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 다 만들어내고, 그거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4: 순기능이요?
1: 예, 그래서 신경세포 전달을 잘하고, 뭐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뇌 안에 환경이 달라지면서 잘못 잘리기 시작해요. 잘라도 생기면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단백질 분해 기능이 있어갖고, 뇌에 안 쌓이는데,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기능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 이게 청소부가 있으면은 찌꺼기를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는 그렇게 못 없애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익하거든요. 원래 역할이 있고 얘가 잘라지면 베타면 알파벳 두 번째잖아요. 알파 베타니까 분명 알파도 있겠죠. 알파 베타 차이가 알파는 돌돌 말린 나선 형태의 통 같은 거고 베타는 납작한 판이에요. 납작한 판인데 얘네들이 그 우리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처럼 자기들끼리 끝없이 붙어요. 너무 단단하게 붙으니까 쉽게 없앨 수도 없고, 청소가 안 되면 계속 갖다 붙으면서 계속 커져요. 그냥 10년, 20년간 점점 늘어나다가 언젠가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4: 찌꺼기가 쌓이면은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1: 잘 때, 저희가 수면을 하게 되면, 이제 얕은 수면부터 깊은 수면까지 가는데, 깊은 수면일 때, 림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합니다.
4: 그래요?
2: 그러면 불면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드시겠다.
1: 힘들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잠이 막
2: 그렇죠. 그리고 또
1: 불규칙해지시잖아요.
2: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줄잖아요.
1: 줄고.
2: 그렇죠.
1: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실 때
2: 깊은 잠.
1: 청소가 되거든요. 얼마만큼 깊은 잠을 주무시냐, 그게 중요하고, 또 깊은 잠을 자기 위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또뭐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4: 갑자기 급 반성을 하게 되네.
1: 그리고 청소하는데 또 중요한 뇌 안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2: 면역세포,
1: 예, 그래서 미세악요세포라고 있는데, 요 미세악요세포가 찌꺼기들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 포획해갖고, 자기가 먹어갖고, 안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2: 저 뭐예요?
1: 미세악요세포, 뇌 안에 있는 미세악요세포가 반짝반짝하면서 기능을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확 쏴요. 그러면은 저기 염증이 생기거든요. 먹으려고
2: 모여가지고
1: 이렇게 갖고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2: 청소해주네.
1: 잘 없애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2: 그렇죠.
1: 미세악요세포가 이렇게 먹어서 없애는 것도 타우, 뭐 베타아밀로이드 이런 건데, 이게 없애지 못하고 재기능을 못하면 이 여기서 또 염증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또 신경세포를 공격해요.
2: 오히려 이제 얘네들이요. 그게 이제 많이 쌓이면 얘들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1: 그쵸.

0: 그런 것처럼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가 멈춰버리면 거기서 네. 이제 나쁜 물질들이 나오게 네.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더 안 좋게 네, 흘러간다. 왜 그 노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예를 들어서 ATP를 많이 못 뽑아내잖아요. 노화가 되면.
1: 네,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나빠지면서
0: 나빠지잖아요, 기능이.
1: ATP를 못 만들어.
0: 못 만들어내잖아요. 네. 노화가 되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얘도
1: 네.
0: 약간 이제 그 노화의 개념하고 얘는 또 다를까요?
1: 미세 악요세포 네. 경우는 이렇게 포획을 해갖고 네. 포식작용을 이렇게 먹거든요.
0: 네.
1: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ATP가 필요해요.
0: 네.
1: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0: 그러면 이게 약간 연관이 네, 되는 거네, 노화랑.
2: 미토콘드리아도 연관이
1: 그럼요.
2: 되네요.
1: 그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야 돼요.
0: 왠지
1: 되는데.
0: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 분명히 그런 게 아닐까. 이게 노화랑 네. 가면서 뭔가 가는 게 아닐까.
3: 진심
0: 놀라웠습니다. 그렇구나.
2: 저는 이제 제가 진화 생물학을 하니까 진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젊은 나이에 치매를 잘 안 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자연 선택은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잘 퍼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생식이 끝난 몸은 잘 보호를 안 해줘요. 거기다 심지어 사실 더 무서운 개념이 진화생물학에서 길항적 다면 발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0: 길항적 다면 발현?
2: 네, 그게 뭐냐면 젊을 때는 도움을 주는데
0: 네.
2: 나이가 들면 해로움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 선택은 선호한다는 거예요.
3: 선호한다고요? 네. 치매가 그런 거예요?
2: 그 치매도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밀로이드 전구체,
1: 네네.
2: 타우
1: 네.
2: 다 사실은 젊었을
1: 좋은
2: 때
1: 역할을 하는 거죠.
2: 네. 네. 젊었을 때 신경계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나이가 들면 폭탄으로 돌변하는 거고
1: 맞습니다.
2: 더 이상 우리 몸이 보호를 못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혹한 어떤 진화의 그런 서사가 아닌가.
0: 자연의 섭리다.
2: 섭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0: 하지만 거스르고 싶은데
2: 네,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 교수님 같은 연구가 중요한 게
0: 그건 중요하죠.
2: 우리가 그래도 과학 연구와 의학을 통해서 사실은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AS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0: 특히나 우리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맞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맞습니다. 이제 뭐 주변에서 막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이제 뭐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게 난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4: 맞아요. 네.
0: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치매, 그 검사법, 또 편한 검사법이 도입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갈 건데 근데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이제 발견이 돼요.
2: 맞네요.
0: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치매는 치료할 수 있는 건지.
1: 2021년 전까지는
0: 네.
1: 치매 원인 치료제가 없었어요.
0: 원인 치료제.
1: 그래서 이제 증상 완화제만 줬어요. 그래서 우울해요. 그럼 우울증약 주고 잠이 안 나요. 그럼 수면제 주시고 제일 많이 썼던 게 아세티콜린 분해 억제제라고 해서 인지 기능이 조금 나빠지는 거를 이제 막아준다 하는 증상 완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지 기능 강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세틸콜린이 워킹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경세포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이 효과가 이제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2: 세포가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걸 좀 보존해주기 위해서
1: 그렇죠.
2: 아세틸콜린이 안 분해되게 막아주는 그런 네, 대증요법이었던 거네요.
1: 그렇죠. 그랬는데 2021년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항체 치료제가 처음이야.
0: 항체 치료제가?
1: 네네. 미국 FDA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준다. 그래갖고 승인을 내줬어요.
0: 뭐가 있군요.
3: 근데 5년 전이잖아요.
1: 2021년.
3: 그러니까 네네네. 뭐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린 거예요?
1: 그거는 환자를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임상 시험을 하는데 예전에는 환자가 중기부터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경세포 다 죽은 다음에 백약이 무효야.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치료제 연구를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 실패를 했는데 이제 2018년부터 뇌에 쌓이면 환자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3: 정의가 달라졌군요.
1: 예, 정의가 달라지면서 임상시험하는 군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환자군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줄어들었나 확인을 하고

0: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1: 중요하네.
0: 예, 치료제가 그때 처음 나오게
1: 이거
0: 된
1: 빨리
0: 거예요.
1: 조기 발견하고 이 치료제 만나면 되는데 이 치료제가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0: 베타아밀로이드를 80%까지 줄여줘요.
2: 제거를?
0: 제거를 해줘요.
1: 그 막 숙제요?
3: 아까 그 PET 사진 쌓여있는 그 시뻘건 거를
0: 예,
3: 줄여주는 거예요?
0: 줄여줘요.
1: 중기 말고 초기에만 발견돼도.
0: 초기에만 줄여줘요.
1: 아, 초기에만.
0: 네, 뒤로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1: 아, 초기에 빨리 맞아야겠네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2: 어떤 부작용?
0: 뇌 부종이라고 뇌 안에 그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붓거나.
1: 저 이거 심각한데, 그러면?
0: 심각하죠. 그래갖고 2021년에 나온 거는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1: 심하니까.
0: 사망도 몇분 하셨어요. 그래갖고 중단됐어요. 안 나와요.
1: 중단됐어요? 나왔는데?
0: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부작용이 적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환자한테 처방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0: 부작용이 조금 적습니다.
1: 조금 적어요?
0: 예, 지금 나와 있는 거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아시아인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 처방되고 있는 게 그런데 세 번째 나온 거는 이제 다 효과가 있고 여자 남자한테도 다 효과가 있고 FDA 허가받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딱 있고요. 그건 다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한 항체 치료제.
3: 근데 그게 이 알츠하이머 발병 과정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중요하지만 타우 단백질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타우를 제거하는 신약도 개발하고 있나요?
0: 네, 지금 삼상에 있는 게 50개예요.
3: 타우
0: 아니요, 모든 기전으로 해갖고 타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맞는데 경구용도 지금 임상 3상에
1: 경구용 이거 먹는 거예요?
0: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년 안에 막 나오게 되면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베타아밀로이드도 없애고 타우도 없애고
1: 없애고
0: 미토콘드리아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은 훨씬 좋아져요.
1: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0: 너무너무 빨라요.
1: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는 그러면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0: 그렇죠.
1: 희망적이다.
3: 제가 대학원생 때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3: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에는 그 시절부터 한 거의 10년 가까이 동안 주변에 알츠하이머 연구나 그 알츠하이머 뉴스들이 되게 우울했어요.
0: 맞아요.
3: 계속 그 신약 임상이 실패하는 뉴스를 들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는 거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오랜만에 문 교수님께 업데이트를 듣는데 엄청 희망이
0: 발전이
3: 막
0: 그쵸.
3: 넘치네요. 근데
0: 맞아요. 맞습니다.
3: 완전히 필드가 확 바뀐 느낌이잖아요.
0: 그래서 예전에는 실패 확률이 99%가 넘었어요. 거의 100% 실패라니까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건 안 하려고 그래요. 막 그러다가 하나가 성공하니까 또 이게 시장이 크잖아요.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요즘은 경쟁이 또 너무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뭐 경쟁이 그들한텐 치열할지
1: 잘된
0: 몰라도,
1: 거죠.
0: 예, 그 환자
1: 너무
0: 입장에서는,
1: 잘된 거죠.
0: 예,
1: 그렇게
0: 너무 좋은
1: 자기들끼리
0: 거죠.
1: 막 경쟁 붙어가지고 좋은 약 나오면 너무 잘된 거죠.
0: 그렇죠.
4: 이게 과학에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4: 진짜로.
0: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융합과학이 중요한 게, 이게 정의가 가능했던 게 조영제가 나오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화학자분,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주신 뭐 해그학자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룬 성과래서, 예, 융합과학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3: 볼수 없던 거를 보이게 해줘서
0: 그쵸.
3: 치매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분들이.
1: 과학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우리 교수님이 연구 중인 그런 뭐 치료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30년인데, 외길인생인데요.
0: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이제 기전을 많이 밝혔고,
1: 네네.
0: 요즘 제가 한 5년 전부터 꽂혀서 하고 있는 게, 우리는 뇌 연구만 막 했잖아요. 근데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제가
1: 여기
0: 깨달았어요.
1: 장이요?
0: 예.
4: 장내축.
0: 예, 그래서 장내축 연구.
1: 장내축?
3: 저 그때 고아라 교수님 나와서.
1: 마이크로바이오.
3: 똥.
0: 맞아요.
1: 그렇죠. 그분이 얘기를 하시려고 갔는데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하다.
0: 그래서 이제 기원전 400년에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온다. 그래서 저는 뇌과학자로서 믿질 않았어요. 무슨 막 이랬는데 자폐증에서 장의 환경을 바꿔줬더니 자폐증 환자가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가 처음 있었어요.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는 제일 빨리 나타난 전조 증상이 변비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뇌가 뇌 흑질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죽는데 왜 변비가 나와?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병도 혹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치매 동물 모델이 있어요. 네. 치매 쥐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단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벽이 막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그 세균 총을 봤더니 정상쥐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하다가 정상쥐의 변을 이 치매쥐한테 4개월 동안 먹였어요.
1: 먹였어요.
0: 예, 예, 4개월 동안 그 대학원생들이 너무 고생했죠.
3: 쥐들도 고생했을 것 같은데.
1: 먹였는데.
0: 그랬더니 4개월이 지났더니 정상쥐의 세균총이 여기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생긴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뇌를 봤더니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워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1: 장이네.
0: 그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미로 같은 거 그런 거 막 해봤더니
1: 많이 나아지고
0: 네, 잘 찾아가요.
1: 봐봐 결론은 똥이라니까. 건강한 똥이 최고라니까요.
0: 왜 그럴까? 근데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미주신경. 장하고 뇌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신경이거든요. 네. 아. 그래갖고 이제 미주신경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주신경을 맨 먼저 이제 치매 동물 모델과 잘랐어요. 만약 장이 중요하다면 밑에서 나쁜 것들이 덜 올라가면 뇌도 덜 생기지 않을까? 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잘랐더니 진짜 뇌에 그 아밀로이드도 덜 생기고 타우도 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실험실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나 쥐 갖고 일일이 해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미주신경을 세계 최초로 그 환자 혈액에서부터 iPS이라고 만들어서 미주신경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4: 어, 이게 세계 최초신 거예요?
1: 세계 최초요?
3: 미주신경을
0: 네, 만들었습니다.
3: iPS로부터 만들었다고요? 네, 네, 네.
0: 여기 보시면요. 네, 네. 그래서 환자 혈액에서부터 장도 만들고요. 네. 왼쪽이 장이에요. 네. 장도 만들고 뇌도 만들었어요. 네. 오른쪽은 뇌예요. 네. 그리고 가운데 이어준 게 미주신경입니다.
1: 미주신경.
0: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1: 세계 최초로 뇌하고 네. 장을 연결하는 신경을 만들었다.
0: 네,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도 있고 뭐가 가는지 보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 와, 그. 장뇌축, 인간의 장뇌축을 몸 밖에 엑스비고 몸 밖에 만든 거는 네네. 교수님 처음이신 거예요?
2: 이건 치매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0: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봤더니 장에서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요. 직접 들어가요.
3: 아, 저 장에도 베타아밀로이드가 있어요?
0: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있어요.
3: 근데 그게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가요.
0: 네.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3: 아, 그러면 원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치매는 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0: 아, 그러게요.
3: 독이 뇌에서 생기고 퍼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에서도 독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0: 올라가고 뇌에 너무 많으면 장으로도 내려갑니다.
1: 아, 그러니까 결국 장에서 안 좋은 물질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서 네.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네. 뇌에 안 좋은 게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또 장에 네. 문제를 네.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걸 밝혀내신 건데
2: 저 잘라버리면 안 돼요?
0: 아, 그 사람한테 미주신경은 연결된 데가 너무 많아요.
2: 아, 많아요? 아.
0: 폐, 심장, 간, 뭐 막 이래서 그렇게 잘라내는
4: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연결돼
2: 있잖아요. 아니, 뭐 안 좋은 게 오간다니까. 쥐도 자르셨다. 그러면 교수님이 최초로 저 장뇌축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0: 네.
2: 그러면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때?
0: 다들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실험 결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뇌신경과학회에서 한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전 세계에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0: 지금은 정말 좋은 발견을 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1: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2: 새로운 접근법의 프론티어가 되신 거예요.
0: 프론티어.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그럼 장 뇌축을 저 이용을 해가지고 네. 치료약 같은 것도 개발을
1: 하셨어요? 아 지금 하고 있고요.
0: 하고 있어요. 네.
1: 그래서 그 이게 더 좋은 거는 BBB가 없어요.
2: BBB가 뭐예요?
1: 뇌혈관 장벽이라고.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나 그 다른 물질들이 못 들어가게 딱딱하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3: 아, 그런데 관문이 있구나.
1: 문제가 약을 개발해도 그 BBB를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약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그 BBB 때문인데 여긴 BBB가 없어요.
0: 아, 미주신경 쪽으로 올라가면
1: 예, BBB가
0: 아, 그러네. 아, 장벽이 없이 예, 천혈이니까.
1: 예, 예. 그래서 아, 지금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장에 일단 쌓여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그다음 염증 물질을 없애 보자.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에 좋은 치료약이 있으면 그거를 잘 싸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위로 올리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2: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BBB가 없다면 네, 네, 네. 치료제 개발이 훨씬 더 쉽겠네요.
1: 그렇죠.
0: 아, 교수님 연구하시는 것도 연구하시는 건데 네. 유산균은 먹는 게 좋을까요? 저 지금 너무 궁금해요.
1: 네. 그렇죠.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제가 유산균 먹는다 그러면 어떤 유산균 드세요? 라고 막 물어봐요. 네. 그런데
0: 100억이에요?
1: 네?
2: 100억 개들은
0: 100억인지 1000억인지 아,
1: 그건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위균이 잘 살 수 있게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러려면은 싱싱한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4: 채소. 고아라 교수님께서 네. 오셔서 식이섬유 네. 열심히 네. 먹으라고
1: 얘기해요. 식이섬유를 열심히 먹어야지 유익균이 잘 살거든요. 네. 그러면 유익균이 이제 대사체를 막 뿜어내면 그 대사체가 베타아밀로이나 타우가 쌓이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드셔야 됩니다.
0: 야, 채소에서 좀 걸리네. 야.
5: 치매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것도 사람들이 요새 연구를 하나요?
1: 그거는 이제 월드와이드 핑거라고 핑거 프로그램이라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건데요. 핑거가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하면 되는데 이게 네이처 메디슨에도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어, 과학적으로 그래요? 입증된 거예요.
2: 어, 그 다섯 개가 뭐예요?
1: 다섯 개가 인지 기능 강화고요.
0: 인지 기능 강화.
1: 등푸른 생선, 신선한 야채. 네. 이런 영양, 식단 관리.
0: 식단.
1: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이. 소셜 액티비티. 위험 인자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
0: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1: 그 다섯 가지 말씀
0: 핑거, 파이브 핑거요.
1: 중에 뭐 하나를 특별히 꼽아라 이거는
0: 어렵고
1: 네. 일단은 저는 운동
0: 무조건 운동.
1: 예, 예. 근데 근력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0: 근력이요, 근력 운동.
1: 예, 그래서 근육이 1cm가 커지면 네. 여러분의 노후에 1억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에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하는 영양인자가 많이 나와요. 이리신, BDNF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근력을 키우시라.
4: 헬스하러 가야겠네, 다 같이.
2: 그러니까요. 네.
0: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1: 그 뒤꿈치 올리기, 앉아있을 올리기. 때는 이렇게 다리 올리기, 뭐 그리고 그 그냥 일상생활을 좀 지하철을 많이 타려고 노력하고.
0: 걸어다니시고.
1: 예, 예.
0: 아주 좋죠.
1: 예.
0: 파이브핑거는 하세요?
1: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0: 이게 사실 좀 힘들기는 해요.
1: 네, 네. 맞아요.
0: 네, 근데 어쨌건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 파이브핑거 중에 세 손가락이라도 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1: 맞습니다.
0: 저 파이브핑거 중에 하나도 안 지키면은 진짜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일일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셔서 네네. 이렇게 하면서 저녁 때 반성도 좀 하시고
0: 그걸 맞습니다.
1: 계획도 세우시고 그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따라 좀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치매 치료가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희망을 좀 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30년 동안 우리 또 치매 연구만을 하셨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또 치매 환자분들 및 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요. 좀 이렇게 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치매가 해방될 날이 곧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정말 희망을 또 봤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시민은 과학 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2: 전 아니에요.
0: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2: 아니에요.
0: 내가 금방 알아요.
2: 아니에요.
4: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과학수사 해야 되죠.
4: 국과수에서.
0: 국과수요.
4: 22년 동안 근무하신.
0: 국과수 22년이요? 교수님.
3: 네.
0: 제 떡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3: 그렇죠.
0: 아하, 진짜요?
3: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지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 그걸 먹고 남은 껍질,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0: 범인을 찾은 거예요?
3: 그렇죠.
2: 오, 찾았구나. 오,
0: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6: 뭐죠?
0: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이게 펜가 봐.
1: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1: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4: 왼쪽부터 갈까요?
1: 가장 많은 씨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씨드를 현물 가치로 교환.

0: 아 뭐야 이거 꽝인가? 진짜 미스터리다.
1: 아 미스터리 박스야?
0: 네. 그 종이가 나왔는데
1: 기록을 하라는 것 같은데?
0: 아 기록 전담?
2: 뭐 하는데 저게?
0: 아니 미스터리 박스 뽑았는데 편지지 나오고 끝났어.
1: 편지지 7개밖에 안 나왔어.
2: 어? 누가 뽑았어요?
0: 내가.
1: 우리가 각자 최후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라는 얘기 아닐까요?
3: 좋은데요? 이거 다들 각자 펜 있으시죠?
1: 제가 있습니다.
3: 돌아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4: 후손들에게 쓰는 편지.

0: 가족들한테 남겨도 되는 거죠.
1: 다들 열심히 쓰고 있구만.
2: 제가 읽어드릴까요?
3: 어, 그래요, 그래요.
4: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안 읽으면 큰일 나겠네.
2: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누군가요?
4: 아, 행운의 편지인 줄 알았네.
2: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저는 최후의 인류 7인으로 이 바이오스피어에 오게 되었어요. 이를 읽고 있는 당신은 누구일까요?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3: 뮤지컬 배우.
2: 지구인가요?
4: 일어나서 해주세요.
3: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대박. 이렇게 해주세요.
2: 노안이 와서.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지구인가요? 지금 지구에 있다면 지구를 아껴주세요. 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의 대박이 필요해요.
3: 대책, 대책.
2: 무언가의 대책이 필요해요. 이곳에 갇혀 우리는 다양한 마법을
3: 미션을 아, 왜 읽는다는 거야?
2: 노안이 왔다니까요. 미션을 진행해요. 기압, 식량 문제, 배설물 배출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화이팅. 아,
3: 잘 읽으신다.
5: 대충 썼는데.
3: 구연 동화 같네.
4: 그러니까.
6: 홍재 선생님 편지를 봤는데 제가 이거가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홍재 선생님인 줄 알았어.
3: 읽어주세요.
6: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 라스트 노드 여러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 시간을 함께해 좋았습니다. 욕기가 맛있었다. 화장실 잘 막히고 층간소음 심합니다.
3: 아니, 선생님이 편지 어떻게 썼어요, 작가님?
4: 저는 우리 특성을 파악해 왔습니다. 비비, 날렵, 신속, 눈치 빠른, 적게 먹은, 탐색에 적합함, 은지, 다정다감, 유머, 적게 먹음.
2: 적게 먹음.
4: 레크레이션 담당,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장동선, 힘쌤, 과감, 아주 많이 먹음. 승호, 잘생긴, 목소리 좋음, 요리 스킬 출중, 협상, 요리 등 다툼을 줄일 수 있다.
2: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4: 적당히 먹음. 한결, 체력, 지구과학 지식, 적당히 먹음, 생태계 조정에 유리할 듯.
6: 네?
4: 낙준, 잡지식, 기록, 적게 먹음. 단서, 짜맞추기, 잡일을 잘할 것 같다.
7: 20을 290.
4: 장홍재, 침착, 무던, 화학 지식.
7: 그래서 안 먹어.
4: 기술과 더러운 담당.
7: 됐나?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4: 적게 먹음.
8: 적게 먹음.
6: 적게 먹는 게 도대체 뭔.
9: 바이오스피어트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는 적게 먹는 것도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다 되게 적게 먹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10: 이게 누굴까요? 최후의 인류. 우리는 이 기지에 온 지 5일이 되었다. 7인 모두 건강하게 생존 중이고 팀워크가 좋다. 팀워크의 비결은 웃음을...
4: 누가 쓴 거예요?
10: 웃음을 심리적 안정감, 일단 읽어볼게요. 심리적 안정감인 것 같다. 협업이 잘 되는 팀의 비결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공기를 확보하고 함께 식량을 구하고 위생체계를 감춰야 하며
2: 갖춰야
10: 하며 어떻게 하세요?
3: 어떻게 알아요?
4: 어떻게 알았어요?
10: 보이시나요 이게? 갖춰야 하며 해양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2: 아, 끝난.
7: 한결님 거
3: 읽어줘요.
7: 갖고 있어요. 후손들 안녕. 난 카이라야. 한국에서 한결이라고 불렸어. 너도 만약 100% 지구인이면 도움이 될 만한 지구에서의 생명 유지 방법을 조금 알려줄게. 1번, 물 순환, 정화는 우선시할 것. 2번, 공기 중 산소 비율 유심히 관리할 것. 3번 싫어하는 전갈이라고 죽이면 안 돼. 해충 위험 있음. 4번 팀이랑 사이좋게 지내. 더 쓰고 싶은데 손 시려.
3: 이건 둥이 건데.
6: 어, 읽어주세요.
3: 읽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둥이 김영서입니다. 지금 이 바이오스피어2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1번. 누스가 시키는 일을 하시는 편이 좋다. 시드를 줍니다. 음식과 음료 등 유희도 시드에 의지해야 하니까요. 2번. 열심히 찾으면 많은 작물이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이 있으니 요리를 해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온 바이오스피어 전체에 바퀴가 득실거려요. 그러니 식사를 하시고 바로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완전.
9: 아, 맞지.
3: 3번. 이곳 생태계는 한 곳이, 한 부분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지구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우리의 분뇨가 우리의 마실 물, 먹을 음식이 되고 우리가 내쉰 숨이 남들이 들이킬 숨이 됩니다. 오, 멋있는 말이다. 둥이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뭘 모르지만 우리가 찾은 모든 퍼스트 노드에 그리고 우리의 정보를 남깁니다. 인류는 사람을 남깁니다. 우리는 라스트 노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6: 역시
3: 안녕.
6: 작사가요.
9: 시인이야.
3: 너무 잘 썼다.
6: 작사를 잘하잖아.
9: 야, 대단하다. 오, 진짜.
6: 너무 잘한다.
9: 은지님이 안 읽지 않았어요?
6: 어, 한번 읽어볼게요.
9: 좀 늘려주세요.
6: 이거 너 목소리를 읽어야, 유승우 씨 목소리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0: 네. 흘러가는 대로 행운을 빕니다. 7인 중 유승우.
6: 아,
2: 깔끔하다.
6: 밑에다가 유조밥도 써요. 어,
9: 조밥.
10: 조밥 중에 조밥 이렇게 쓸까요?
6: 아, 이거 진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9: 그러니까.
6: 그쵸.
0: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의자가
9: 어? 하나가 더 늘었네.
0: 하나가
6: 에?
0: 벼 있는데
6: 원래 몇 개였지?
9: 원래 항상 일곱 개.
11: 원래 항상 이게 남는 적이 없었는데.
3: 에? 진짜?
10: 그러네.
3: 갑자기 희대 명으로 바뀌었어.
0: 어, 언니. 어, 나 너무 무서워.
11: 아, 진짜 놀랐어.
0: 나 진짜. 아, 진짜 무서워.
11: 저거 뭔데?
9: 어? 바뀌었다.

0: 어, 저기 불.
1: 이게 뭐예요?
0: 이 흥금을 가봅시다.
2: 가보자. 가보자.
3: 깜짝이야.
4: 되게 무섭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6: 깜짝 놀랐습니다.
7: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설마 외계인?

0: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1: Hello, everyone.
2: Oh my God. 잠깐만, 외계인의 순서. 잠깐만, 외계인의 순서. 마지막. Are you from Earth?
1: Guess who I am.
0: 뭔가 이 거대한 시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어떤 책임자가 아닐까
3: 했는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아, 우리보다 더 먼저 그 살았던 그 사람이구나.
1: You're from here, huh?
2: Harley Quinn?
4: 아, 여기 마스크. Yes! 여기 마스크.
1: Yes!
3: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2: 저 식물 뭐예요?
5: 반가워요. 적응은 좀 그냥 포스트 노드?

0: 직장.
1: 아, 진짜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농사 짓고 요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게 우리 삶이 편해진 것 중 하나인데, 그게 원시 시대로 돌아간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 극한에 대한 도전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굉장히 가혹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 제인.
3: Yes.
2: 바이오스피어에서
3: Yes.
2: 커플은 없었어요?
3: Nobody dated? Well, I'm married to one of them.
4: 진짜?
3: 진짜? Really? Oh my god!
2: 바이오스피어에서 뾰로롱 된 거예요?
3: So we got married after, but yeah.
2: baby name, Biosphere. baby Biosphere. My baby Biosphere.
3: Four men, four women in the biosphere for 2 years. All kinds of stuff is gonna happen. But actually, we were pretty professional.
5: Oh, yeah.
3: We were very professional.
2: First thinking, walk, walk, chop, chop. Mission, mission.
3: Mission.
2: Yes, yes.
3: It's first not all thinking, but it's mission.
2: And second thinking, woohoo. Where is my husband?
6: Where is my wife?
2: I buy a script. 제가 또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이 두 권에도 써 있잖아요, 로맨틱이라고. 이 로맨틱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웬걸? 여기서 사내연애 하셨대요.
3: 오케이. Okay. Husband? Yeah, that's my husband. Biosphere couple, first couple. Biosphere first couple.
4: 우와, 잘생겼다.
7: 그니까.
3: Biosphere first couple. Wow, okay, so this is the day we went in.
2: Oh, 대박.

0: 그 같이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과학자였나요? 왜냐면은 저희는 직업군이 너무나도 다양하거든요.
1: Yeah, so we all had a lot of training. For sure. But we were a mix. And of course, we had to have somebody who was really good with the mechanical equipment in here.
2: It's me. Science or another job? Question.
3: What do you think she does for a living?
1: Oh. I don't know. You're a mime artist.
2: Mime artist? 아, 비슷해. 마이 땡큐. 이렇게 이 대단한 기지에 이렇게 평범한 대원이 될수 있다고 보세요?
1: I think what's really critical is to get a lot of people going to space who aren't necessarily scientists. Everyone who has ever been to space has a transformational experience when they see our home planet. So now imagine we send you, people who, some of you who are not scientists, who can really communicate the experience in very different ways. I think it's critical.
4: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학자 없는 시대는 있었어도 예술가 없는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 나의 직업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거구나.
2: 우리가 먼 훗날 지구가 아닌 다른 화성, 다른 행성, 지구가 아닌 어딘가를 갔을 때 과학자나 수학자가 화학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내가 오는 거, 지식이 없는 내가 와보는 거. 그래야 지식이 없는 사람도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온것 같아요.

0: So the oxygen through the microbes got stuck in the concrete.
1: 와, 산소가 콘크리트에 닿으면 위험한가요?
2: 위험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 자체가 이 칼슘 옥사이드라고 탄산 산화칼슘이라는 건데 이게 이산화탄소 붙으면 석회질 물질로 바뀌어서 잘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물질을 쓰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었던 거죠, 설계할 때.
3: And by extension, locking up the oxygen because it was CO2 that was the form that was sequestering, right? Okay, that's what I wanted to clarify.
0: Yeah, two step.

0: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1: You made me cry, really.
2: Oh, he's crying.
1: Oh.
2: He's
1: no
0: crying. Way. Oh, that's perfect time. We need to have a group hug. Come on, group come hug. On. Oh my God, I can't.
1: Wow.
0: Okay, come on. Group hug. Oh. The Aidba experience. Yay.
2: 소개는.
1: 와우.
3: 되게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꼈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였어요. 뭔가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겪은 경험이 연결되는 되게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 그 시를 마지막에 읽어주실 줄 몰랐고 또 뭉클하네요. 또 뭉클해요. 진짜 우주 한가운데 먼지 하나 같지만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그 먼지는 지워버리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곳 위에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다정할 책임이 있어요.
0: 유기물? 무기물.
2: 오케이, 오케이.
5: 오케이.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6: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7: 아, 너 왜 올려놓고.
6: 올려놓고 천천히 하세요.
8: 안전 제일.
7: 됐어요?
9: 맛을 한번 봐봐. 트로피 나왔는데. 새 거야.
10: 새가로 짜고짜고 맞춰.
11: 누워. 누워 너 머리.
3: 이건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줍시다.
12: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아!
8: 스트레스 받지 마 미안해 선호야.
10: 둘 셋 잘 가!
13: 잘 가. 오 잘 올라간다.
2: 누스! 누스다.
14: 여러분은 밀폐된 생태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시험하며 스스로 답에 도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식량을 확보하고 해양과 토양을 다시 살려내며 하나의 생명 행성이 작동하고 유지되는 순환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2: 오 마이 갓!
14: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 한 번의 숨조차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 모든 존재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실험기지의 너머에서 펼쳐질 여러분의 여정이 인류의 다음 장이 될 것입니다.
2: 뭐야? 우리 그러면
15: 우리 끝났나 봐요?
2: 끝난 거예요?
3: 나가도 되나 보세요.
2: 나가래요.
15: 가래요?
3: 지금 나가요?
14: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씨드를 보유한 사람은 김한결님, 비비님입니다.
2: 좋다. 일단 형수 씨가 했다.

0: 1위 주신. 공기가 따뜻해지면 생성을 하잖아요.
1: 이게 몇년 만에 벌써 보여요?
0: 그때 몇년 만에.
2: 아이고, 그거 누군데?
0: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다 22번부터 27번까지 되고 있거든요?
3: 비비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현재 보유한 시드는 그 수량만큼 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혹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숲을 지구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4: 우승 갈지 몰랐는데 현물 가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진짜 주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숲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5: 저는 그게 더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었어요.
1: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4: 저는 숲을 심을 것 같아요.
1: 더블 숲!
6: 더블 숲!
1: 축하드립니다. 두 분 우승입니다.
2: 와, 숲을 심다지.
7: 숲을 심다지.
1: 멋있다. 고민도
7: 결정하네.
1: 고민도 안 하고. 너무 멋있다.
8: 예전에는 사실 지구는 엄청 거대하고 저는 너무 작은 개인이니까 제가 어떤 하는 행동이 딱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사실 충분히 거대한 공간이고 7명이라는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바이오스피어 1에서도 내 역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 내가 이 큰 세계에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책임감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 지구가 바이오스피어 1이니까 언제까지고 제가 살 집이죠.
1: 오케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거 손 올려주세요. 해볼까요?
7: 네.
1: 갑시다.
4: 갑시다.
1: 오케이, 지금 갑시다.
0: 하나, 둘, 셋.

0: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뭔가 이 지구가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1: 인류의 숙제잖아요. 80억 인구와 함께하는 과제. 숨 많이 쉬어가지고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0: 수없는 역사 속에서 지금, 그리고 이렇게 광활한 우주한 가운데 그 먼지 같은 행성 한 곳 지구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그냥 엄청난 우연입니다.
1: 인류에게 집은 지구일 수밖에 없고요.
2: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얼마나 이쁜지, 소중한지.
3: 갑자기 눈물 날라. 진짜 그 지구의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 기지 찾아가시나요?
5: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6: 여기 우주선이야?
5: 이쪽으로?
4: 저희는 일로 갈게요.
5: 가겠습니다.
4: 조심 조심.
7: 버튼 들고 가겠습니다.
4: 우와!
8: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9: 세상에.
10: 바다다.
5: 갑니다. 네, 밀어주세요.
11: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5: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12: 미칠 듯이 잘 뭉친다.
13: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4: 갈까? 예!
5: 잘 가!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3: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3: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4: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3: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1: 아니.
0: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2: 16년 전 아이들을 위해 지은 놀이터 같은 집.
0: 숨바꼭질 잡기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1: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2: 아이들이 자란 만큼 집도 함께 나이 들었죠.
0: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큰딸은 결혼식은 이 마당에 살 거다.
2: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새롭게 그려가는 집의 두 번째 시간.
1: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2: 그러게요. 나도 궁금하고 기대되는 거요.
3: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2: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심이 음악처럼 흘러넘치는 집.
3: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2: 세월 따라 집이 낡아가도 영원히 바르지 않을 추억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먼저 광릉 수목원을 품고 있는 동네 포천시 소흘읍에 왔습니다.
4: 아, 여기가 광릉 수목원 인근이라 옛날에는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점점 근생이나 도로도 새로 생기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탐구할 집은 근방이 허허벌판일 때 동네 처음으로 지어진 집이라는데요.
4: 아, 이 집이네. 아,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오래된 것 같네요. 단층으로 주변에 이게 조경이 확 둘러싸여 있는 거 보니까.
2: 지붕 위를 훌쩍 뛰어넘은 나무들을 보니 정말 세월이 느껴집니다.
5: 계세요.
6: 소장님, 돌담길 따라 쭉 올라오세요.
2: 돌담이 어딨나 했더니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군요.
5: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7: 반갑습니다.
5: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성우시네요.
7: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2: 아까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서양식 주택인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 한옥 구조의 집이었네요. 고풍스러운 기품이 느껴지는 집,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5: 와, 이 집이 정말 오래된 집 같이 딱 느껴져요. 색발의 모습도 너무 좋은데.
7: 이게 지금 31년 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집을 지었어요.
5: 그러면 몇 년도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7: 95년도에 지었죠.
5: 와, 95년도.
7: 여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8: 그럼 그때 한 30대?
7: 예, 30대 아마.
6: 37, 33. 어렸다.
5: 그때 몇 살이셨어요?
6: 저는 그때 5살.
9: 네 살.
1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1년 전에 어린애들을 자연스러운 환경에 키우려고 서울에서 여기 이사와서 집을 지은 이정태라고 합니다.
10: 아이들이 잘 자라준 둥지 같은 집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아내 정현옥입니다.
7: 그 당시 아마 규제가 심했어요. 수목원하고 광릉 때문에. 그래서 깡촌 중에 깡촌인데.
10: 밤에는 정말 반딧불이가 창가에 와서 앉았고 저희 집에서 한 봉선사 앞 산까지 전부 다 논이었어요.
7: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10: 저희 집을 위해서 그때 전봇대가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2: 논 200평을 사서 땅을 메워 지은 지. 젊디 젊은 부부의 선택에 철없다, 물정 모른다 한마디씩 했다죠.
10: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크게 꾸짖어졌어요. 남들은 시골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는데 너는 왜 서울 아파트 팔아서 그 깡촌에 가느냐. 너 나중에 후회한다. 조금 살다가 팔고 나가라.
5: 한옥 방식의 중목 구조 방식에 그다음에 약간 유럽 스타일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집인데
7: 제가 되게 한국을 좋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서양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수용을 하고 섞어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옥을 똑같이 짓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식으로 한번 해보자. 섞어찌개로 한번.
9: 섞어찌개로.
2: 그냥 대충 섞어치기가 아니라 김포공항 팔각정을 지은 장인들에게 의뢰해 제대로 단단하게 지어올렸고요. 스페니시 기와인가 싶었던 지붕은 붉은 진흙을 빚어서 구운 명품 오지기와랍니다.
5: 저 집안도 너무 궁금한데
10: 네,
5: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10: 네.
5: 예, 예.
9: 우와. 야, 이 진짜 크다.
2: 서양식 거실이 아닐까 했는데, 한옥 대청마루처럼 소파도 따로 없는 널찍한 좌식 거실이었군요.
5: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면, 정말 크거든요.
7: 그렇죠.
5: 최근에 지은 한옥도 이렇게 큰 공간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렇게 큰 거실을 만드시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7: 제가 군함매라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 오시면은 또 형제들도 모이고 하면은 이러다 보니까 집이 좀 커졌어요.
3: 여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넓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이 손님이 되게 많이 오는 집이었는데 여기 오면 항상 막 20명, 막 30명 이렇게 앉아있었던 그 풍경? 네. 네, 그게 아직도 눈앞에 서나고. 네.
5: 이 마루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새로 하신?
10: 네, 네. 이건 새로, 네, 새로 했어요.
5: 아, 이거 비싼 거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따님이 돈도 대줬습니까?
10: 아니요.
3: 고르기만 다른, 제가 골랐어요.
10: 네, 다른 고르고. 아, 네. 네. 공사하는데 감리를 했지요.
2: 얼마 전 낡은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세단장을 했다는데요. 복도만큼은 30년 전 마룻장 그대로 남겨두었답니다.
5: 근데 이런 창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우리 고향집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요거.
2: 와, 이건 거의 유물급 아닌가요? 유리창도 30년 전 그대로. 아우, 정말 귀하네요. 이 집 삼남매의 유년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준 채 스냅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이 가득이랍니다.
10: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여름이면 여기에 돗자리 피고 앉아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이제 큰딸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소리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 안에서 듣는 거하고 마당에 나와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깔깔 웃고 여기 유성이 떨어지는 날 별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3: 이 집에서 자란 걸 인생의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하는 첫째 이윤지입니다.
10: 둘째 여빈입니다.
11: 막내 이욱입니다.
3: 수국나무가 그 한쪽 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수국나무 그 꽃이 막 흩날리는 거예요. 가장 이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뻤던 자연 환경.
12: 이 인근에서 저희가 제일 넓은 집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희 집 오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지긋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었죠. 다른 집에서 겪을 수 없는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리고 약간 그 순환이 되는 구조거든요.
11: 제가 진짜 많이 뛰어요.
12: 싱싱이 타고 다니고
11: 나무 바닥을 뛰는 그런 느낌?
13: 아래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뛸 때 꽁꽁꽁꽁 끽끽끽 하면서 이제 뛰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좀 생생해요.
2: 이 사랑스런 꼬마 아가씨는 누군가 했더니 이댁 맞손녀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첫째 윤지 씨는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온답니다.
7: 맛있다. 30년 넘은 앵무다.
3: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얘도 이 공간을 알고 그러면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제 나이가 됐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14: Sehr schönes Gebäude, das noch in sehr guten Zustand ist und in noch sehr viel Leben herrscht, das noch bewohnt wird.
2: 같은 추억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큰 축복이라 여긴답니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한옥 구조의 집이지만 주방은 아파트 못지않게 모던하네요. 식탁 옆으로 통창도 큼직하게 냈고요.
5: 진짜 깔끔한 좀 새로 지은 집 같아요. 요건 리모델링 때 조금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10: 네, 여기가 네. 제일 많이 고친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 벽체가 있었는데 털어내고 기둥만 남겼어요.
2: 예전 모습 보니까 어우 정말 잘하셨네. 기둥만 남긴 것도 멋스럽고요. 그런데 주방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셨대요?
12: 집이 30년쯤 되니까 또 나무 목조 구조의 집이다 보니까 너무 낡은 데가 많아서 기둥 많이 썩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니즈가 있었고 저도 흔쾌히 고치자.
2: 특히 바닥이 많이 썩어 있었죠.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부모님을 위해 둘째 여빈 씨가 주도해 세단장을 진행한 거랍니다.
12: 원래는 이 포도 없애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겨놓자 집에 흔적이니까.
5: 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 올리는 용으로도 쓰고 여기는 또 요 앉아 있으면 음식 이렇게 건네주고.
10: 네. 네. 옛날 정지문 같이.
2: 기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아일랜드 서랍도 옛 구둥에 딱 맞춰 주문 제작했답니다. 중정을 감싸는 디귿자 구조의 집. 길게 이어진 복도가 집안의 동선을 연결해 줍니다.
7: 우리 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복도거든요. 한번 걸어보시죠.
5: 진짜 걸어보고 싶었어요. 예. 와, 이 감성, 이 삐걱거림. 와, 와, 좋다.
2: 그 옛날 다 같이 양초 칠하던 학교 복도. 딱 그 감성이네요.
5: 복도만 있고 좌우로 다 이렇게 외부로 열려 있네요. 요즘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복도는 버려지는 공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도는 가장 추억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추억 많으시죠?
10: 많죠. 애들도 여름 되면 여기다가 욕 깔고 자고. 여기서 누워서 자고.
7: 네. 차 마시기 제일 좋은 공간이죠. 앉아서
10: 비 오는 날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12: 남동생은 그 싱싱이를 타고 복도 끝에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를 한 30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5: 근데 리모델링 하실 때 보통 이런 게 좀 추우니까 이런 거 좀 시스템 창으로나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 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2: 얇은 옛날 유리창이잖아요. 게다가 헌문이라 겨울에 외풍이 심할 텐데.
12: 창문을 되게 바꿔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 집이니까 또 에너지 효율도 막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창호로 굉장히 바꿔주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샤시 전문점에도 막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이 집에 맞는 창호가 없었어요.
10: 창호를 고치면 지금 현대식 창호 갖다 붙이면 저희 집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집의 분위기하고 너무 딴 분위기가 되니까 못 고치겠더라고요. 겨울철 한 철만. 겨울.

0: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풀세트 자개농.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이제 형제분들이 너무 어머님의 그 유품이니까.
2: 다른 형제들은 이건 놓을 데도 없고 또 아파트 사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분위기도 안 맞고 하니까 제가 다 가져왔죠. 우리 집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0: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60년 몇 년도에 어머니가 그 대구 그 가구 거리 가가지고 아주 좋은 그 골라가 사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0: 집은 30몇 년 됐는데 가구는 또 60년이 넘었네요. 가족의 박물관을 만드시겠다는 열정이 느껴지네요.
3: 오래된 것일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는지 가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이어간답니다. 복도 가장 끝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역시 가족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진열돼 있네요.
0: 여기가 서재네요. 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1: 애들이 여기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저희 집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이 같이 책 읽고.
0: 이 벽지는 지금 30년 전 거 그대로?
1: 그대로. 네, 처음 지었을 때 이 벽지 했는데 이건 그냥 기념으로 뒀어요.
0: 실제 나뭇잎으로 만든 것 같은 나뭇잎이죠. 이렇게 지금 막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하네요.
3: 요즘 세상에 이런 벽지 정말 귀하다. 구석구석 30년 세월이 스며있네요.
1: 저는 꼭 어느 부분은 내가 집 지었을 때 있었던 그 상태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천장 그 위에 있는 닭지도 제가 손을 안 댔어요. 그 30년 된 종이거든요. 60년 되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60년 저 한지가 견딜까? 그 우리 애들이 팔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팔지 말라고. 엄마 그 집 팔지 말고 나중에 우리 달라고.
4: 해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한국이 소중하고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준다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 한국에 가면 영원한 게 하나 있다.
5: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과 옹기종기 이 집에서 많이 지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커넥션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여기를 경험시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돌아올 것 같아요.
6: 저는 죽어서도 여기 나무의 앞에 여기 앞에 나무에 심기고 싶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될 것만 같고 뭐, 올해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사실 여기서 하고 싶었고 저는 저를 만든 것의 8알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자란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집을. 그러니까 약간 이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영혼이 자랐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낸 내용들이 내 영혼을 자라게 했다.
3: 다섯 명 둘러앉던 식탁에 새 식구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7: 저 왔습니다.
8: 아, 왔어요.
9: 안녕하세요.
3: 올 가을에 정식으로 이 집 식구가 되는 예비 둘째 사위랍니다.
6: 혜성이가
10: 옥수수 한 개 달래.
7: 아니.
6: 봄에 와가지고 텃밭도 읽어주고 같이 오일 스텐 다 바르고.
10: 오일 이거 뭐 다 발랐어?
11: 혜성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6: 해봤대. 처음에 봤죠.
11: 밭을 만들고.
2: 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작이 좀 빡시다.
7: 나름 도시에서 살아서 뭐 모종 심고 이렇게 밭 가꾸는 거 해본 적 사실 없는데 네, 여기 오면서 새로운 거 많이 해본 것 같아요.
2: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10: 근데 우리 아빠는 여기서 살았는데 그거 해봤나?
7: 그때 같이 했었는데.
3: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0: 집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소감 어때요?
1: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계속 한 곳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사를 좀 다녔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선 요만큼, 이 동네에선 저만큼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나의 노스텔지아와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자라오셨던 가족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저희 미래의 가족들까지 되게 네, 좋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0: 아이들을 키워낸 둥지에서 또다시 이어갈 찬란한 이야기들. 사랑이라는 푹신한 지푸를 깔아두고 언제 돌아와도 품어줄 준비되어 있답니다.
2: 저는 항상 이 집을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가족만의 성장사하고 다 우리를 지켜봤잖아요.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저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속으로.
0: 앞으로의 30년, 그 너머의 시간까지 기대되는 집. 그때는 이 툇마루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으려나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을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광주로 갑니다.
3: 태촌에 왔습니다. 여기 10여 년 전에 대안학교가 생기면서 이 마을이 조성됐는데 그 마을 그 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양평에 내려가서 사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고 왠지 저랑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마을 초입에 저 집인가 보네요.
3: 야, 이 대리석에 이거 징크인데 이거 지붕재로 안 쓰고 외벽재로 엄청 강렬한 색에 진짜 개성 있어 보이는 집인데.
0: 이 징크 외벽은 뭔가?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혹시 조형미술 하는 분의 집인가?
3: 이 집이 맞네. 돌담도 진짜 분치 있다. 와, 주택이 공공시설처럼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0: 내 눈에는 뭔가 미술관 같은데요. 느낌이 딱 왔어요. 왔어. 이 집 주인장 예술가라는데 500원.
4: 아이고,
5: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나요?
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예. 아니, 여기 마을 입구에 올라오는데 주택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렬해요. 사선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물고기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6: 네, 사실 제가 설계했어요.
3: 아, 요 우리 같은 계통.
6: 네, 그래 건축사입니다.
3: 아이고 우리.
6: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땅이 이제 이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어떤 형태로 지을까, 어떤 우리 컨셉 개념을 잡을까 하다가 지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지렁이라는 것이 이제 땅 속만 헤집고 다니면서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3: 육하게 하죠.
6: 근데 우리 건축가들이 보통 땅을 막 파헤치고 어떻게 생채기를 내잖아요. 그 가운데 내에서 지렁이와 같은 그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담아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지렁이가 한자로 토룡. 그렇죠. 토룡. 그래서 보면은 그 저기 용의 그 뭐야?
3: 아, 용비늘이 요 있네요.
6: 다 있습니다.
0: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만요. 그나저나 건축가도 예술가 맞죠?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10년 전에 그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태촌에 와서 아주 재미나고 유머러스한 행복을 담는 집을 만들었고요. 이제 16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건축주 김원기입니다.
7: 네, 한금옥입니다.
8: 경기도 광주 오시기 전에 어디 살고 계셨어요?
7: 네,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분당에 학군이 아주 좋죠. 근데 제가 그때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정말 삶에서 행복을 줄까?
8: 그래도 남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는 그런 걱정 있잖아요. 이사 가는 게 맞을까?
7: 남편이 어릴 때 안동에서 그 파라군 힘은 중고를 다니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 힘은고를 나와서 행복했어?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물었어요.
9: 아니?
7: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9: 하나 제일 궁금한 거. 네. 대문이 없는 집. 그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왠지 들어오라고 만든 대문. 이건 처음 봤어요.
6: 아이들이 가는 동선, 아이들이 집에 오는 동선을 최대한 담고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담장을 막 스치면서 작대기가 드르르 한번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집이 주는 그 촉감을 한번 살려보고 싶었어요.
0: 담장의 형태부터 재료까지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와 경험이 기준이었군요.
9: 16년 동안 어떻게 이게 뭐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지 또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 네. 집이 한번 너무 궁금해요.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0: 네. 예. 또 어떤 기발한 공간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 거려.
9: 와, 야 이게 현관 들어오자마자 완전 입체적으로 꺾여 있고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엄청 개방적으로 돼 있고. 아, 여기 바로 주방이 나오네요. 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야, 주방도 아니 오래된 집인데. 아,
6: 반갑구만.
9: 아니 이거 네. 애들 숨바꼭질을 어릴 때 엄청 맞아. 좋아했겠어요. 맞아.
0: 이제 겨우 현관 한 발짝 들어섰는데 뻔하지 않은 순환식 구조에 어머 집이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7: 숨바꼭질 할 때 진짜 숨바꼭질 잡기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이런 공간에서 자라면 애들이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집에 대해서 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 아 내가 건축가의 첫 번째 집인데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야 그래서 건축적으로 재미있는 집이 나올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집.
9: 여기 아일랜드는 또 저쪽 마당 뷰하고 저 자연 뷰하고 그다음 거실 쪽 저기도 미술관 같은 느낌도 나고.
6: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여기 있고 네. 거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9: 그렇죠. 한 통.
6: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음식 하는 네. 소리도 나고 그래서 네.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설계를 했는데 두 사람은 여보 이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7: 제 이사 와가지고 청소할 때요. 네. 저 계단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몇 번 바꿨죠. 네. 엄청 저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투덜댔어요.
6: 그거 아니지.
7: 두 번째 기단은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 어린아이가 떨어질까 봐 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6: 세상은 도전이고 여기 보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집을 집 밖을 나갈 때 아이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험, 그다음에 운동 그런 것들을 집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주방에서 몇 계단을 오르는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을 땅에서 띄워서 지은 덕분에 전망대처럼 시원한 풍경을 누린답니다.
9: 지금은 여기가 그 남편 건축주분의 어떤 취미 공간과 서재 겸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7: 막내가 출산하고 5개월 후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를 그렇죠. 다 채워놨었어요. 네. 장난감하고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걸 딱 붙여가 여기를 파티 네. 공간으로 만들어요.
0: 동네 아이들 모두의 키즈 카페 같던 공간. 매일매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네요.
6: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저기 있잖아요. 네. 저기에 보면 애들이 요만했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와가지고
9: 낙서한 것도 다 있고 네, 다 있네요. 네,
6: 그래서
9: 네.
6: 저걸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유지시켜야겠죠.
0: 이 기둥에 낙서를 들여다볼 때면은 아이들 복장이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지곤 한답니다. 놀이터 같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며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 삼남매. 이 집이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9: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6: 아빠의 놀이터로 바뀌었어요.
9: 컨셉은 유지하고 있네요. 예, 계속 독립된 놀이터였는데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아빠의 놀이터로.
7: 불만이 있었죠. 얘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전 얘 들어온 지 한 5년쯤 됐을 텐데 아직 얘 작동법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얘한테
6: 사랑을 뺏겼다.
9: 아, 얘한테 줬다.
7: 어느 날 저기에 왜 출입금지라는 그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 커튼을 촥 치죠.
9: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7: 그리고 얘 음악이 그냥 막 빵빵빵빵.
0: 혼자 있고 싶을 때 일부러 싸움 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이들 장난감 치운 자리에 아빠의 비싼 장난감을 풀 세팅하고 여유롭게 누리는 음악 감상 타임.

0: 이거 누구 노래예요?
1: 딸내미. 첫째 딸내미 노래예요.
2: 첫째 딸은요, 한국 대중음악상 신인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뮤지션이랍니다.
1: 저는 주택에서 살았던 것이 아무래도 걔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중에 큰 비중,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0: 따님의 뮤지션은 정말 지분이 상당히 있으신 거네요.
1: 딸이 인정은 안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어릴 때부터 자연을 즐겨 그리던 둘째 딸은 화가로 성장을 했대요. 이 특별한 집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 거겠죠.
3: 안녕하세요. 이 집을 팔지 말자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 둘째 김나현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천장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보던 시야에서 더 넓어지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장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뭐가 달리면 어떨까? 엄청 긴 종이로 복도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림 그리면 어떨까 이런 것도 너무 상상이 되고.
4: 지금 이곳에서 자라지 않고 여전히 도심지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3: 너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5: 하, 이게 십몇 년간의 이 시간이 마루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2: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네요.
5: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공적 공간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적 공간이네요.
6: 그렇죠. 방에 애들 방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아.

0: 야, 여기가 진짜 이 공간이 진짜 핵심이네요.
1: 중정 이렇게 바라보이고 거실에 누가 있는지 손님이 누가 왔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2: 2층은 당시 사춘기 절정이던 두 딸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첫째가 독립을 한 후 각 방의 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대요.
0: 다른 집하고 가장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들 방을 가장 독립적이게 양끝으로 배치하고 복도를 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아, 맞아요.
0: 의도가 있으셨죠.
1: 아이들 네. 사이에도 네. 간격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죠. 네. 각자의 방에 각자의 테라스가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2: 널찍한 각자의 테라스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한 건축가 아빠의 깊은 마음이랍니다. 아이들이 예술가로 자란 데는 아빠의 지분이 큰 게 확실한 거요.
3: 뭐 좀 물어볼게요. 팔지 말라고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4: 이것보다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더 맞는 집은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아빠가 설계하셨고 직접 삶의 일부였고 제가 나누는 공간이었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추억들이 쌓였고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를 빼놓고 집을 말할 순 없죠. 아무리 더 좋은 집이더라도
1: 쭉 본 복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복도들

0: 그래서 이 복도를 다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에 계획을 냈냐면, 아, 갤러리처럼 꾸몄으면 좋겠다.
1: 계단도 복도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머무는 공간이길 바랐답니다.
2: 막내가 태어나면서 저는 막내랑 침대 없이 이불만 펴놓고 뒹굴 수 있게. 그럼 여기다 낮잠을 재우면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서 여기를 아장아장아장 여기까지 걸어와요. 부엌에 있는 저를. 저기서 아이가 걸어오면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여기가 추억이 많죠.
2: 예. 요 공간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활짝 웃고 아이는 엄마를 한 게 다예요.
0: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 아, 안방은 그냥 뭐 널찍하게 돼 있는데, 근데 안방이 이게 다가 아니고 저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있네요.
1: 응? 안쪽에 지하 공간이 있었네요. 아니, 집의 컨셉이 지렁이라더니,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집 볼수록 참 재밌고 매력적이다.
0: 진짜 처음에는 이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안방 들어와 보니까 안방을 통해서 깊숙이 지하로 내려와서 이런 공간이 있네요.
3: 아, 깊숙하진 않지. 얼마나 내려오면 딱 1200이 내려오거든요. 1200이면은 한 7계단 정도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3분의 1이 잠긴 거예요.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이 꽃이 보이잖아. 꽃이 딱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 여기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명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2: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고요하게 그냥 생각을 딱 정리하기 딱 좋아요.
1: 아이들만 생각한 집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명상과 독서를 좋아하는 아내가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심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3: 빛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창을 열면 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화단이.
1: 창문 너머 눈높이에 딱 들어오는 꽃한송이까지도 남편의 마음이 담긴 치밀한 설계인 거죠. 아내의 취미방을 지하로 낮추고 그 위로 오두막을 얹었는데요. 거실과 다리로 연결을 했답니다.
0: 여기가 사실 이 집의 하이라이트잖아요.
3: 집안에 다리가 있어요. 오작교처럼. 이게 보면 지금 비가 오지만은 이게 보는 이 촉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주택에서 별로 없잖아요. 저는 보통 양말 벗고 다니면
0: 벗을까요?
3: 벗어.
1: 맨발로 자연을 딛는 공간. 투박한 나무의 촉감이 전해져 오네요.
0: 집이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원래 여기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심으신 건가요?
3: 여기 우리 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조경수로 손목만한 왕벚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심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확 숲이 됐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벚꽃이 완전 그 솜사탕처럼 완전 하얗게 덮어요.
1: 와, 만개한 벚나무처럼 아이들도 이 터에서 꿈을 꽃피웠겠죠.
3: 아주 작은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 이렇게 손목만큼 가늘 이 나무를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심었어요.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클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작았지만 나무는 이제 집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집과 함께 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흔적들이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0: 혹시 여기는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저 바깥 마당인데 저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필로티 밑에.
1: 구석구석이 재미있는 공간이 화수분 같은 집. 여기는 또 뭘까요?

0: 그러니까 마을의 초입에 있는 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주택에서 과연 실험이 가능할까? 예. 이게 먹힐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고. 근데 거실이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레벨이 높아서. 그래서 밑에 공간이 필로티가 공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러한 공간으로 한번.
1: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인 만큼 이 앞으로 오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작은 쉼터를 내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아래 마을 정자 같은 공간이로군요.
0: 풍수의 제1조건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람 중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기운은 가장 아침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침에 보면 애들이 제잘거리고 학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젊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줄줄이 가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교양학보다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운을 막 충전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죠.
1: 오두막으로 건너가 봐야죠. 오, 아늑하다. 숲속 트리하우스 같네요. 이 집에서 가장 쟁탈전이 치열했던 공간이라는데요. 지금은 부부의 다정한 데이트 장소로 쓰인답니다.
2: 이 집만의 독특함. 처음에는 이 집이 공동체라서 다른 집하고 안 닮았다고 사실 동네에서 약간 눈총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개성대로 지은 거에 대해서 저는 밀어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든 추억들이 제 인생의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값지구나.
3: 굉장히 파격적인 주택이거든요. 진짜 아이들 공간을 저렇게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구성한 집들은 보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개성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지었어요. 아까 아내 건축주분 말씀에 자식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옛날의 모든 서사와 행복이 다 공기방울에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표현. 그런 표현과 감성이 있는 저 아빠 엄마 밑에서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짜 밑거름이 탄탄한 감성과 이런 걸 느끼면서 성장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 집을 이어받아서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가족들의 서사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추억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공간 구성,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 구성.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1: 지난 16년 동화 같은 시간을 선물해 준 집. 천일야화처럼 끝없는 장면들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0: 10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아이가 생기겠죠.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놀았고 빨가벗고 이렇게 골프도 치고 뭐 목욕도 하고 여기서 막 기어오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줄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 추억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데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세상 값진 그 축복의 토대를 손수 쌓으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 집에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 축복의 유통기한도 영원히 네버엔딩이겠죠.
4: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5: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6: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겠다.
5: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7: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금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바로
1: Decisions.
0: 네, 결정입니다. 결정 내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1: Al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m indecisive about many things.
0: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유부단해요 라는 내용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조던 씨고요. 미국에 사는 분이에요. 자, 그럼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고 올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0: 친구들 사이에서 악명 높다고 하네요. 문장을 같이 보죠.
1: Jordan said,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0: 네, 친구들과 가족 사이에서 저는 notorious, 이따가 notorious. 네,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Notorious는 악명 높은 거예요. 유명한 건데 안 좋은 쪽으로 yeah. 유명한 거죠.
1: It's a bad famous.
0: Yes, 예, 그래서 for being indecisive, 우유부단한 걸로 유명해요. 우유부단한 걸로 악명이 높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Alrigh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decisive, 결정적인 아니면 결단력 있는 결정적인 도움 같은 거 말할 때에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결정을 잘 내린다, 결단력이 있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notorious, notorious, notorious. Next we have occasion, occasion, occasion. Lastly, we have decisive, decisive, decisiv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Jordan'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nna eat or where we're gonna hang out, I don't have an opinion.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1: So when it comes to the smaller things, she's not great at deciding. So her friends and family probably never ask her about them.
0: 그래도 사실 결정을 잘 못 내려도 그래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1: Of course.
0: 그럴 때마다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
1: That's
0: 같습니다.
1: True.
0: 자, 그러면 조던 씨의 영상을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 Let's start.
2: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1: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0: 네, 저는 악명 높아요.
1: Notorious. Notorious.
0: Notorious. 어떻게 보면은 꽤 난이도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Notorious, famous for something bad.
1: For something bad. Yeah. So we would say like criminals can be notorious, like ones that everyone knows about.
0: 네.
1: Right.
0: 악명 높은 notorious criminals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사실은 famous라고 바꿔서도 될 때도 많아요.
1: Oh yeah.
0: She's famous for being late all the time.
1: Oh,
0: 항상
1: yeah.
0: 지각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때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1: yes.
0: she's notorious for being late all the time. Notorious라고 말을 바꿔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죠.
1: Yeah, so instead of using famous, if you use notorious, we already know the thing that they're famous for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not positive.
0: 네.
1: It doesn't have to be super serious. It could be even something like she's notorious for biting her nails.
0: 네.
1: Right. Just a bad habit.
0: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쁜 거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고 또 famous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좋다는 건지 나쁜 거라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 그거를 그냥 확실하게 해 주는 역할인데요. I'm notorious. 그런데 amongst라고 했습니다. Amongst 뒤에 st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1: Yeah, you could say among my friends and family as well because 네. basically You know, within your group of people,
0: 네,
1: like
0: 똑같아요.
1: among them, 네. amongst them.
0: 네, my friends and family. Friends and family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일단 my friends and my family에서 my가 두 번 반복되니까 한번 없앴고 my family and friends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 friends and family.
0: Family를,
1: friends and family. Friends 네. and family.
0: 네.
1: I mean, you can say it any other way, but the most common way is definitely friends and family. So just memorize it.
0: 네. 그냥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riends and family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또 한국어에서는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도 많이 쓰지만 영어에서는 families라고 해버리면 이 한 가족, 이 가족,
1: yeah.
0: 여러 집들을 가리켜 버리니까.
1: Yeah, it's all the families in our neighborhood,
0: 네.
1: right? Not just my family.
0: 네, 만약에 가족들이라는 의미로 여러 사람을 구분해 주고 싶다면 family. Members라고 해야 됩니다.
1: That's a good way
0: 네,
1: to
0: members,
1: say it.
0: 네.
1: Family members or members of my family.
0: 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family 단수 형태로 해주면 가족들 전체를 가리키게 돼요. Mm-hmm. For being

0: pretty indecisive. 아주 우유부단한 것으로 악명 높아요. Famous도 famous 뒤에 for 붙이잖아요. Famous for doing something or being some way. Yeah. Notorious for 합니다.
1: You use it exactly the same way. Next he says,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0: 여기서 now는 물론 of course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I'm not proud of it. 그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언제?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그냥 없을 때가 많아요.
1: Yeah.
0: That's the way I am.
1: That's the way I am. Like, I don't care. We can do this or that. I don't know.
0: 네, 원래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느낌을 메시지를 담아서 하고 있는 문장 같습니다.
1: So, because she doesn't have an opinion on something, she say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0: 네, 그리고 저는 I don't like when, 아니면 I don't like it when 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1: Yeah.
0: 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싫어요.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어떤 것에 있어서의 결정 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싫어요. 이 문장은 조금 더 쉽게 만들면 when people ask me to
1: decide something.
0: Exactly. Decide something. 뭔가를 결정하라고.
1: Or decide on something, depending on the situation.
0: 네, decide something, decide on something 둘 다 쓸 수 있고 여기서는 재미있게 be the decider of something이라고 했습니다. 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1: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0: Now가 다시 한번 쓰이고 있어요. 네,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다라고 할 때 now를 자주 쓰는데 여기서
1: It's like saying a different side. A different side.
0: 네, 네. 다른 side. 물론 이런 면도 있어요 라고 해서 똑같이 물론이라고 번역을 해보고 물론 there are
1: occasions.
0: 네, occasion.
1: There are times.
0: There are times where 또는 when도 괜찮습니다.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어떤 것이 정말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떤 사항이 정말 중요하고 제 삶에 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때도 있죠. 영향을 주다. Affect.
1: Affect. It affects our life.
0: It affects my life directly. 그럴 때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Occasion 이야기 잠깐만 더 해보자면 Occasion은 이제 예를 들어서 There are occasions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따라 웬일이야? 오늘 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어? Yeah. 할 때
1: What's the occasion?
0: 무슨 일이길래? 라고 할 때도 자주 쓰입니다.
1: Yeah, what's the occasion? Why are you wearing a suit and tie?
0: 예, 아니면 갑자기 친구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배우자가 그냥 꽃다발을 줘요. 그러면 thank you, but what's the occasion?
1: Yeah, it's our anniversary. You forgot?
0: That's a disaster. Okay.
1: So what does she do in that case, if it's very important and affects her life? She says,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0: 그러니까 중요한 거, something important that affects her life directly, 그런 거라면,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보고, and I'll be
1: decisive.
0: 네, 결단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결단을 내릴 거예요. I'll be decisive. 네. Decisive는 결단력 있는 또는 결정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1: Oh, yeah.
0: 이번에는 결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this. She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0: 이 문장을 보시고 결단력 있다라고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1: Of course.
0: She played a role.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하다라고 할 때 play를 하거든요. play라고 쓰는데 in the negotiation process.
1: Right.
0: 협상 과정에서 그녀가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이 협상이 잘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decisive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영향 쪽에 가깝지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1: Right.
0: 문맥을 잘 살펴주세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nna eat or where we're gonna hang out, I don't have an opinion.
1: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nna eat or where we're gonna hang out.
2: 네, 그래서 중요한 거라면은 she'll actually put in the effort to
1: Right.
2: think about it and be decisive.
1: Decisive.
2: But if it's something small,
1: mm-hmm.
2: 작은 거,
1: mm-hmm.
2: small things, small decisions to
1: yeah.
2: make.
1: Or unimportant.
2: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1: Mm-hmm.
2: 여기서 what food we're going to eat는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사실 food를 안 써도 돼요.
1: Yeah, what we're going to eat.
2: 네, 뭐 먹을지.
1: Of course, it's food.
2: Yeah,
1: hopefully.
2: Of course, you will.
1: Not
2: eat.
1: Like paper. You're not eating paper.
2: No. Or where we're going to
1: hang out.
2: 여기서는 제가 번역을 어디에서 만날 건지라고 했는데요. Where are we hanging out today? 이렇게 말하면 우리 오늘 어디에서 놀 거야라고 굳이 번역하기보다는 어디서 만나?
1: Yeah, just where we're going to meet.
2: 네.
1: Probably in Korean.
2: 그래서 이제 오늘 친구들 만날 거예요라고 말할 때라든지 mm-hmm. 오늘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았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냥 I met my friends 해도 돼요. 그런데
1: yeah. I hung out with my friends yeah.
2: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서
1: yeah.
2: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놀았다.
1: Yeah.
2: 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거 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yes.
2: hang out 쓰였고요.
1: Hang out. It's a great one. She says I don't have an opinion.
2: 네,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는 I don't have an opinion. 의견이 없대요.
1: She saves all of her thinking power for the big decisions,
2: big
1: right?
2: Big ones, yes.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0: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1: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2: I don't like being asked라고 했잖아요.
1: Mm-hmm.
2: 질문을 받는 걸 안 좋아해요.
1: Mm-hmm.
2: 이거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네, 이렇게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1: Mm-hmm.
2: 그래서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1: Mm-hmm.
2: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1: mm-hmm.
2: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걸 안 좋아해요.
1: Mm-hmm. And why 왜냐하면? is that?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2: 사실 I never am 보다는 I am never가 더 많이 쓰이는 형태이긴 하지만
1: yes.
2: 여기서는 조던 씨의 지금 생각의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I never 아직 동사까지 생각하지 않고
1: right.
2: 다른 동사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1: Of course.
2: I never see him anymore. I never do my homework.
1: 하려고 mm-hmm.
2: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I never am able to 네, 이렇게 갔기 때문에
1: mm-hmm.
2: I하고 am 사이에 never가 왔고요. 이 부분 재밌는 것 같아요. Make an answer.
1: Make 답변. an answer.
2: 네, 답변을 만들 때. Usually you don't say make an answer for everything.
1: No, you wouldn't. You give an answer or come up with an answer.
2: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make a decision하고 굉장히 잘
1: yeah.
2: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1: So it works. You
2: yeah,
1: know, make
2: works.
1: an answer.
2: 네, make an answer. 그다음에 생각을 해서 어떤 답변을 만들어낸 느낌이니까
1: yeah.
2: form an answer.
1: Yeah,
2: or
1: form an answer.
2: Form an opinion.
1: Form an opinion.
2: Form an opinion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게
1: mm-hmm.
2: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판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아직 자기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기사 같은 걸 읽어보고
1: mm-hmm.
2: and then
1: you can form an opinion after you get more information.
2: 네, 의견을 드디어 이제 가지는 거죠.
1: Mm-hmm.
2: 그런 의미로 make an answer 쓰였습니다.
1: Yeah.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0: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nna eat or where we're gonna hang out, I don't have an opinion.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2: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Be notorious for 동사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또는 뭐뭐 해서 악명 높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 have

an opinion이라고 하면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have no opinion on something 하면 뭐뭐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active about giving a song a thumbs up or thumbs down?
1: 네, 첫 번째로
0: Kimmy
1: 씨의 포스팅부터 다시 보면요. I'm indecisive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우유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I will want to eat ice cream and then want to eat yogurt instead.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가 갑자기 그거 말고 요거트를 먹고 싶어 할 때도 있고요. Or like you and then not like you.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변덕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0: That's right. And the next one is posted by Jake.
1: How do I make a decision? 어떻게 결정을 내리나요? That'll determine the rest of my life. 제 인생 나머지 여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나요? If I'm indecisive about giving a song a thumbs up or a thumbs down, 어떤 노래를 듣고 이걸 추천하는지 추천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를지 싫어요를 누를지 조차도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gain, smaller decisions I think tend to be harder sometimes.
0: Yeah, that's for sure. Okay. Well, anyway,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So how about you guys? Are you decisive or indecisive about big or small things?
1: 네, 여러분은 결정을 잘 내리시는 편인가요?
0: You should let us know. And in the meantime, we'll see you next time.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Okay, bye.
1: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다. 특정 문화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I'm guilty of that too 하면 저도 유죄예요는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1: Yeah. I do, 가볍게. I do that or I think about it that way as well.
0: Yeah, I do that too and I know it's not a good thing.
1: Right.
0: 다음 줄 볼까요?
1: She says, funnily enough, this does not apply when I'm making serious decisions.
0: Funnily enough, strangely enough,
1: Interestingly enough,
0: 등등
1: work.
0: 다양한 부사들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funnily가 들어가서 웃긴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does not
1: apply
0: 적용되지 않습니다. When I'm making serious decisions, 심각한 결정을 내릴 때는 indecisive 하지 않아요. 네, 제대로 결정 내린다는 거죠.
1: Alright, interesting. She says next. I think I'm a very realistic person. I think about things quite deeply.
0: 저는 realistic person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I think about things quite deeply. 여기서 things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
1: Yeah.
0: 일을, 어떤 일에 대해서 꽤 깊이 생각해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when I have to make a serious decision, I might even consult friends or family to have a second opinion, and I'm always quite happy with the decisions that I make in that regard.
1: And when I have to make a serious decision, I might even consult friends or family to have a second opinion.
0: 자, 다른 사람의 견해를 뜻하는 단어가
1: second opinion.
0: 네.
1: Second opinion.
0: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Second opinion, 물론 The first opinion was this, and the second opinion was this, the third opinion. 이렇게 말할 때는 첫 번째 의견, 두 번째 의견, 세 번째 의견에서의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서는 the second opinion이 아니고 second opinion이란 말이죠.
1: Yeah.
0: 지금 의견이 있어요, 머릿속에.
1: Yeah.
0: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또 다른 타인, 남의 의견을 듣는 걸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견해라고 second opinion이라고 많이 쓰고요.
1: We also use it a lot for the doctors. So let's say you were diagnosed with something, you go to another doctor to get a second opinion.
0: 맞아요.
1: Because the results could be different.
0: 네, 그래서 한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데 가면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1: Yeah.
0: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면 가서 I want to get a second opinion.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다른 병원도 가볼 거야.
1: Yeah.
0: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1: Yeah,
0: I need to get a second opinion.
1: You're going to go to another doctor's office or hospital and get another test.
0: 맞아요. 그래서 when I have to make a serious decision, 저는 심각한 사안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I might even consult friends or family.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보기 위해 친구나 가족에게 물을 때도 있어요. Very realistic, right?
1: It's very realistic. And so she says, And I'm always quite happy with the decisions that I make in that regard.
0: In that regard라고 하면은 regard.
1: In that regard.
0: 네, regard가 원래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1: that. You regard something as something.
0: Yeah.
1: Else. 그래서, 네. It's so hard to describe.
0: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런 그 점에 대해서는 when it comes to that.
1: Yeah, when it comes to that, in that way, she gets the second opinion. She thinks about it. She makes a good decision.
0: 네.
1: Right.
0: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결정이 있고 가벼운 결정들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항상 꽤 만족한대요. Okay.
1: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However, when it comes to quite trivial things, just things that don't really matter that much, I'm so indecisive and I don't really know why.
1: However, when it comes to quite trivial things, just things that don't really matter that much.
0: 그런데 when it comes to 뭐뭐 면에서는 quite
1: trivial things. Trivial.
0: Trivial things. 사소한 것들.
1: Yeah.
0: 사소한 것들에 관해서는 just things that don't really matter that much. Matter가 중요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1: She is. I'm so indecisive and I don't really know why.
0: 정말 우유부단한데 I don't really know why. 이유를 모르겠어요. I know why. Because
1: why?
0: Everybody's like that.
1: They are like that.
0: Yeah.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For example, I can never decide what I want to eat when I'm in a restaurant with the menu because everything sounds good. Or I also struggle to decide what I want to do when I meet my friends. And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요, 사소한 것을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How am I going to choose a college if I'm indecisive over the most trivial of matters? Ironically, I'm indecisive when it comes to trivial matters like what to eat. But

0: For big decisions, I'm usually confident in my choices.
1: 네, 페이지 씨가 이렇게 말했네요.
0: Yes.
1: How am I going to choose a college? 대학을 어떻게 고르지?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떻게 고르지? If I'm indecisive, about도 되고, over도 되고, with도 됩니다. 네, 그래서 over the most trivial of matters. matter라는 것은 사안, 일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가장 사소한 일들도, 사소한 사안들도 우유부단한데, 대학교는 어떻게 고르지? 라고 말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the most trivial matters라고 해도 되지만 the most trivial of matters라고 했단 말이죠. The most trivial matters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사소한 것들이라고 이미 정해버린 느낌이고
0: These are the most trivial matters, so ignore them. Let's do this
1: 네.
0: first.
1: The most trivial of matters라고 하면은 좀 더 넓어져요.
0: Yeah,
1: 네.
0: like it's like there aren't particular things on hand, but
1: 네.
0: just in general,
1: 네.
0: it's a trivial matter.
1: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the most trivial of matters, the most important of matters 등등 of가 살짝 끼어들면 좀더 넓어집니다.
0: Yes.
1: 그다음
0: And Lewis says,
1: ironically 역설적으로 I am indecisive when it comes to trivial matters like what to eat, 뭘 먹을지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소한 사안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데 But for big decisions, I'm usually confident in my choices. 큰 결정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이 있대요. Confident하고 또는 confidence하고 이 in이 자주 같이 쓰여요. So, what are you confident in?
0: I'm confident in my exercise
1: 맞아요.
0: abilities.
1: 뒤에 이제 ability가 많이 나오죠.
0: Yeah.
1: I'm confident in my ability to
0: Teach English.
1: teach English. Hire good people 등등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All right. I hope that through our show you can become confident in your English skills if you're not already.
1: I hope so too.
0: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선글라스 사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요.
0: 네. 그때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이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때 sunglasses가 맞다 네. 라고 했던 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색깔 찾던 것도 기억나요?
0: That's right. 네.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이거 뭐라 그럴까? 거기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어리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거죠.
1: 그쵸,
0: 네,
1: 그쵸.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Oh,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Lucky?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One pair?
2: One pair of
1: 아!
2: glasses.
1: 와!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2: You want it?
1: 이거 썼었잖아요,
2: You wanna
1: 내가.
2: buy?
1: No, no, no. 매치 with this
2: Match?
1: sunglass 어울려.
2: 어우.
1: 매치. 아, 이거 썼을 때 나
2: Uh-huh.
1: do I look good?
2: Oh, do you look good?
1: Yeah.
2: Oh,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2: Yeah.
1: Sharp?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on me?
2: Like good.
1: Good.
2: good, really good.
1: 오, 오케이. 그러면 뭐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2: You want them?
1: Okay, I believe you. You
2: Yep.
1: say look good, so I will take it.
2: Oh,
1: Yeah.
2: very good decision. They're really nice.
0: 네,
1: 네.
0: 진짜로 어리숙해 보인다고
1: 아,
0: 그랬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또
0: 네.
1: 영어로 할래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0: 그래도요, 우리 요즘에 이런 쇼핑 관련돼 있는 내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해외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 그럼요.
0: 단순하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뭐 틀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나 어울리냐? 뭐 다른
1: 에이.
0: 색상 있냐? 이게 또 해외여행 갈때또 즐거움
1: 묘미.
0: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That's right. 그거 할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4: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4: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스토리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하나 남았어요. 원하는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겠죠.
1: 예. 자, today's your lucky day. 오늘의 너의 행운 날. We have one. 우리 하나 있어요. Left. We have one left.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0: 자,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보통 안경이나 무슨 뭐 선글라스나 뭐 팬츠라든가
1: 예.
0: 이런 것들, 뭐 socks 이런 것들은 한 쌍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1: 예. One pair.
0: 오케이.
1: One pair left. 그때 제가 트윈이라고 해서 망실살 많이
0: 네.
1: 당했죠. 예.
0: 근데 왜냐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 남았어요. 우리 보통 이러지. 누가 한쌍 남았어요. 잘안
1: 아,
0: 하잖아요.
1: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건 안
0: 네.
1: 맞죠.
0: 그래서
1: 예.
0: 오늘 좀 힌트 드렸습니다.
1: 네.
0: 맞는지
1: 감사합니다.
0: 볼게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Yes.
1: So pair는 한쌍 혹은 뭐두 개가 한 세트인 것.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뭐, you know, 양말이든 뭐
0: 양말,
1: 바지든 다
0: 네.
1: 포함입니다.
0: 장갑,
1: Yes,
0: yes.
1: yes.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뭔가 남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we have 뭐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0: 끝.
1: we have one pair. We have one pair. 그 괜찮은데 이 뒤에다가 left라는 거 하나만 붙여주면 남아 있는 거딱 하나예요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0: 완전 사야 될것 같은데요?
1: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0: 이거
1: 느낌.
0: 완전 내가 사면 솔드 아웃인데?
1: 그러니까요.
0: 내가 당장 사야겠어.
1: 그리고 사서 가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이럴
0: 아,
1: 수 있어요. So we have one
0: 정말.
1: pair left. Left 붙으니까 남아 있는 것을 더 강조.
0: 네.
1: So have something. 여기서 left 추가해서 아, 몇 개가 남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0: 네.
1: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두 쌍이 남아 있어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남아 있다.
0: 네.
1: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위로 갈게요.
0: We have two pair left.
1: Two pair?
0: Two pairs
1: 그렇죠.
0: left.
1: 얘도 복수 취급해줘야 돼요. Right? Pair,
0: Aha.
1: 덩어리가 두 개다. So we have two pairs left. 자, 그리고 이런 말은 은근히 많이 듣죠. 아, 호텔 방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0: 예.
1: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막 방이 예약이 돼버리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오직 방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0: 아하.
1: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0: We have a room left.
1: A room left. 자, 이것도 좋은데,
0: 예.
1: a room left 이러면 뭔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그래요?
1: 저라면
0: 예.
1: 괜찮아요.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맞는데, only
0: Only one
1: one room.
0: room.
1: 저라면은 그냥 a room 이거보다 only one room 해서 심지어 더 강조.
0: 그러면 이 only를 여기다 써도 돼요?
1: 어디요? We have only two pairs
0: 네.
1: left. Of course.
0: 아.
1: 그러면 심지어 더 얼마 없다 강조해 주겠죠.
0: 완전 빨리 사야 될 수밖에 없게끔.
1: 바로 예약해 버리게 되는.
0: 네.
1: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We have two pairs left.
0: We have two pairs left.
1: We have only one room left.
0: We have only one room left.
1: There you go.
0: Yes.
1: 자,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0: Mm-hmm.
1: You're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luck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0: 행운.
1: 행운, 운이
0: 네.
1: 있는 이런 뜻이 있죠.
0: 네.
1: 그리고 비슷하게 또요. In luck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0: 아.
1: 이것도 운이 좋은,
0: 그쵸.
1: 행운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0: 예.
1: 약간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Oh, you're in luck. 이러면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저희 물건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런 뜻이 괜찮은데 you're lucky라고 하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나쁜 뜻이 될수 있습니다.
0: 네.
1: You're lucky. 이러면 너운 좋은 줄 알아.
0: 오.
1: 너 진짜 내가 너 혼내려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남한테 경고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오.
1: 이 친구는 말할 때좀 주의해야 됩니다.
0: 아.
1: Alright? So 이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해요.
0: 네네네.
1: Okay? So 읽어볼게요.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네, 항상 왜 하나만 남아있다고 하는 걸까요?
0: 정말 항상
1: 그렇죠?
0: 매진 임박이래요.
1: 맞아요.
0: 그리고 계속 나와요.
1: 그리고 어떤 한정 세일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세일인데도 있죠.
0: 갈 때마다 세일이래요.
1: 맞습니다.
0: 네.
1: 자, 다음은요. 저 이거 쓰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요? 이러면서
0: 오.
1: 약간 의견을 물어보죠.
0: 그쵸. Do I look too in these? 여기서 in these가 이게 선글라스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봐요. 선글라스를 쓰니까 Do I look too young? 예,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리숙한 게.
1: 오케이. So 여기서 look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이다.
0: 보입니까?
1: So do I look? 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Too
0: Too young.
1: young하게. In these. 자, 여기는 의문, 뭔가 희한한 좀 부분이 많이 들어가
0: 의역을
1: 있죠.
0: 많이 해야지만이 해석이 가능해요.
1: Alright. 0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지금?
0: 젊은 거요.
1: 젊은 거예요. 저
0: 네.
1: 젊어 보이나요? 근데
0: 네.
1: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0: 좋은 건데요.
1: 네. 근데 어리숙한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0: 아, 제가 문해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1: 아이고, 맙소사.
0: 어리숙해 보인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뭔가
0: 어리숙해 보인다.
1: 날렵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라
0: 조금
1: 잘 뭔가를 모르는 느낌 같은 거
0: 아,
1: 있잖아요.
0: 그러면은 약간 스튜피드 느낌인가요?
1: Stupid, okay.
0: 예,
1: 자,
0: too stupid. 예.
1: 스타이피드
0: 아, 네,
1: 볼까요?
0: 스튜.
1: 오케이,
0: 지지예요?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예.
1: Alright, 자, stupid. 자, 오늘은요
0: dorky?
1: dorky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0: 아.
1: 좀 이따 그거 stupid

0: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1: 예.
0: 지금 dork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숙한 촌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1: 어.
0: dork는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이라는 뜻인데
1: 예.
0: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1: 약간
0: 그러니까
1: 귀엽게.
0: right, 아까 stupid 있죠?
1: 예.
0: 걔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1: 좀
0: 걔는 뭐
1: 나빠요.
0: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멍청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써요. 하지만
1: 네.
0: 약간 dorky하다, 살짝 silly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좀 많이 쓰긴
1: 아.
0: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안경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1: 아,
0: 귀여울 수는 있죠.
1: 제
0: 근데
1: 스타일이에요.
0: 근데 뭔가 샤프한 느낌은 떨어지니까 이
1: 그렇죠.
0: 친구가 저 약간 조금 dorky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So dorky 어리숙한 촌스러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1: 예.
0: 실없는
1: Stupid.
0: si
1: S-I.
0: lly
1: 아, silly.
0: 네 이걸 왜 제가
1: 예.
0: 느렸죠? 오케이 silly
1: Yes.
0: 이것도 실없는인데 이 silly도 stupid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illy는 아이한테도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e silly 실없게
1: 맞아요.
0: 굴지 마 이거는 막 무슨 뭔가 두뇌를 활용하는 뭐 그런 거에
1: 에.
0: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아우 실없는 얘기하지만 그냥 귀여운 느낌으로
1: 고만 장난쳐.
0: 아
1: 이런
0: 맞아요.
1: 느낌.
0: Okay, so
1: 에.
0: dorky, silly 좀
1: Silly.
0: 이래 보여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 these가 나왔는데
1: 네.
0: these가 아까 뭐일 것 같다고
1: 저는
0: 했죠?
1: sunglasses 같은데요.
0: 맞아요.
1: 예.
0: 여기서는 이 sunglasse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 안에서 제가 dorky해 보이나요? 이렇게 쓴 거죠.
1: 어허. 예.
0: 그러면 여기서 in이 안에서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의역을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1: 이거를 쓰니까.
0: 맞아요. That's right.
1: 예.
0: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옷이든 안경 같은 거든
1: 네.
0: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걸 입은 상태로 혹은
1: 상태.
0: 뭐를 입으니까가 되는
1: 예.
0: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걸 입는다고는 안 하고 쓰다라고 하죠.
1: 그쵸.
0: 착용한다고 하죠.
1: 네.
0: 말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셔츠를 입었을 때 in this shirt
1: shirt.
0: 이러면은 이 셔츠 입으니까
1: 아하.
0: in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 쓰니까
1: 쓰니까.
0: 이해하셨어요?
1: Yeah.
0: So in은 wearing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헉, 너 귀여워 보인다. 그 cardigan 입으니까
1: You look
0: 일단
1: cute.
0: you look cute인데
1: You
0: 그
1: look cute.
0: cardigan 안에서 귀여우니까
1: In the
0: 그렇죠.
1: cardigan.
0: in the or in that cardigan.
1: Yes.
0: 자, how about this?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간
1: Loose
0: 힙합 바지
1: pants.
0: 같은 거. 루스도 좋은데 baggy한 거
1: 아,
0: 아세요?
1: baggy
0: 오케이,
1: pants.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춤을 추고 있어.
1: 네.
0: baggy 팬츠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dancing in baggy
0: 그렇죠.
1: pants.
0: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 한때 또 baggy pants 유행일 때
1: 그래요?
0: 그런 거 바닥 쓸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1: 요즘에도 everyday baggy pants
0: 이제는
1: 입으시잖아요.
0: 살쪄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고요.
1: 예.
0: 존중해 주세요.
1: 아이,
0: 네.
1: 그럼요.
0: 오케이.
1: respect.
0: Alright, so 요 정도로 뺄 수가 있겠죠.
1: 네.
0: Alright, so you look cute. He is dancing. 여기까지도 문장은 돼요.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아니라 카디건입니다. 이번엔
1: cardigan.
0: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You look cute in the
0: Oh, he
1: cardigan.
0: is dancing in baggy pants.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자, 이번에는 저 너무 이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1: 응?
0: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오히려 아주 세련돼 보여요.
1: 오,
0: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1: 사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0: 약간 세일즈가 필요하나요?
1: 네, 그래요. Actually, they look very on you. 아까는 in these였는데 on you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Look very 세련. 세련되다.
0: 네.
1: 아,
0: 아, 이거 왠지 알것 같기도 한데요.
1: you look very
0: 힌트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좀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0: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1: 그쵸? 그렇다고 시티가 들어가진 않죠.
0: 그건
1: 우리는
0: 아니고요.
1: 근데 도시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0: 굉장히 그
1: 예. 네.

0: 이거 소문자예요?
1: 네.
0: sharp.
1: 오케이.
0: 예, sharp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군요.
1: 네.
0: sharp 할게요.
1: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오호,
1: 맞습니다.
0: sharp.
1: 자, sharp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1: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좀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0: 그쵸.
1: 굉장히 세련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요즘엔 edgy가 있다라고 하죠.
0: 맞아요.
1: 그것도 영어로는 있긴 있어요.
0: 오,
1: edgy하다. 근데 그거
0: 오.
1: 말고 sharp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0: 네.
1: So 그것들은 굉장히 sharp해 보여라고 했고요. 아, 참고로 sharp 말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이런 형용사 들어봤어요? Put together.
0: 어?
1: 네.
0: 아니요?
1: 자, put together. 얘는요, 뭔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건데요.
0: 예.
1: Something is put together 돼 있다면요, 굉장히 깔끔한,
0: 아.
1: 뭔가 정리된이라는 뜻이어가지고,
0: 오.
1: you look very put togeth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다. 네,
0: 아하.
1: 딱 모아져 있다. 그리고, 나 오늘따라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put together 해 보여. 이렇게도 많이 써요.
0: 오,
1: 그럼
0: 그래요?
1: 피부가 뭔가 결이 정돈이 되고, 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셨는데,
0: 네.
1: 여기는 좀 어둡게 된것 같고, 여기는 허옇게 된것 같고, 여기는
0: 아,
1: 안 묻은 것 같고,
0: 그럴 때
1: 이렇게
0: 있어요.
1: 막 사방팔방이 떼 있어요. 오케이.
0: 네.
1: 그런 게 아니에요. put together는 완전히 이렇게 고르게 다돼 있는
0: 오늘 나
1: 겁니다.
0: 컨디션 괜찮지? 메이크업 잘 됐어. Put together,
1: you look
0: yeah.
1: very put together today. Your
0: 예.
1: skin looks very put together.
0: 아,
1: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Okay. 자, 여기 지금 보세요.
0: 응?
1: 뭐해 보인다라고 하려고 동사를
0: Look.
1: look 썼어요.
0: 네.
1: look 형용사. look 형용사. 형용사에 보이다는 우리 한 1억 번 했죠. 중국에서.
0: 예.
1: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 보인다라고 할 때는 to가
0: I'm.
1: 아니라 못 썼어요.
0: On이네요.
1: on을 썼습니다.
0: 오.
1: 그래서 이 옷이든 선글라스든 신발이든 당신한테 올려놨더니 당신 피부에 올려놨더니 좋아 보인다.
0: 완전 샤프해
1: 그래서
0: 보였어요.
1: on을 쓴 거예요.
0: 아하.
1: So 오늘은 look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가서 look 형용사 on someone
0: 네.
1: 누구에게 어때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걸로 대부분 쓰긴 하겠죠.
0: 아, 여기서 그럼 데이가 선글라스스인가 봐요.
1: 그렇죠.
0: Sunglasses look very sharp
1: Sharp
0: on
1: on you.
0: you.
1: 너에게 그
0: 아.
1: sharp해 보인다. 좋은 케이스로 많이 쓰지만 물론 아좀안 어울리게 보여.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틀린 건
0: 네.
1: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모자 너한테 귀여워 보인다. 자, 그러면 그 모자는 귀여워 보여부터 해보세요.
0: The hat
1: Looks
0: looks cute
1: cute. 근데 너에게.
0: on you.
1: 너에게 얹으니까. 자,
0: Oh.
1: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그에게.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0: The shirt look perfect.
1: Looks perfect.
0: Looks perfect
1: 그에게.
0: on him.
1: Him. There you go.
0: Yeah.
1: 저 누군가에게 아 위에 얹는구나 피부에다가 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Yes.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hat looks cute on you.
0: The hat looks cute on
1: The
0: you.
1: shirt looks perfect on him.
0: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1: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Do I look too dorky?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Yeah.
1: 근데 actually 이렇게 됐죠.
0: Actually.
1: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0: 오히려.
1: 오히려라고 했어요.
0: 오.
1: 당신이 말한 것과 오히려 반대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0: 네.
1: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이 actually라고 하는 거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전 찾으면 사실이라고 돼 있단
0: 네,
1: 말이에요.
0: 사실은.
1: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비밀로 한게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아니에요. actually.
0: 예.
1: 오히려라는 뜻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0: 아.
1: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0: 네.
1: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 바로 actually가 되겠습니다.
0: Yes.
1: 예를 들어서 마유는 저기 뭐야? 돼지고기 안 좋아하죠? 이랬어요.
0: 예.
1: 저한테 그때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0: 오,
1: 틀린
0: 역시.
1: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 그것보다는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바꿔줄 때
0: 네.
1: actually 이렇게 씁니다.
0: 아.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1: 네,
0: you.
1: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네.
0: 오, 맞아요. 아니, 사장님이 또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확하실 수밖에
1: 아, 눈이
0: 없거든요.
1: 또
0: 네.
1: 확실하죠.
0: I trust your, I'll take that. 나 이걸로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심사위원이거든요. 네네. 저치먼트예요. 예. 저 저치. 저치먼트.
1: 오케이.
0: 예스. 명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1: 자, 여러분 스펠링을 예. 잘 한번 보세요. 어. J-U-D-G-E-M-E-N-T.
0: Yes.
1: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0: 어?
1: 틀렸습니다.
0: 아, 이가 안 들어가요?
1: 네.
0: 왜요?
1: 이게 스펠링에서 이가 탈락을 해요.
0: 아.
1: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라고 하면서 네. J-U-D-G-E가 맞아요.
0: 에이.
1: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동사 써보라고
0: 아.
1: 제가 뭐 할게요.
0: 정말 귀신이세요.
1: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명사가 되면서 판단이라고 될 때는요.
0: 이가
1: 탈락합니다. 이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0: 근데 심판도 젖지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아, 그거 그때는 이걸 쓰는데 그때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0: 그렇군요.
1: Alright, so 오늘은 동사는 judge. 그리고 U의 강세를 주고요. D 사운드는 굳이 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judge, judgment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그러면 judgment 발음 한번 해볼게요. D 사운드 크게 내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Judgment, judgment.
0: Judgment.
1: 오,
0: judgment.
1: 훨씬 좋잖아요.
0: 오.
1: 자, 그리고 저 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get, ha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0: 네.
1: 더 액티브한 느낌으로 어, 내가 얘네 챙길 거예요. 이런 오. 느낌으로다가 so 오늘은 I will take 뭐뭐
0: yes.
1: 어, 저 그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it 단수로 해볼게요. it 제가 그거 살게요. 저 그걸로 할래요.
0: I'll take it.
1: I'll take it.
0: Mm-hmm.
1: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어, 그거 제가 어... 할게요, 살게요.
0: I'll take the red one.
1: 어, I'll take the red one.
0: Mm-hmm.
1: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0: Yes.
1: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I'll take it.
0: I'll take it.
1: Oh, I'll take the red one.
0: I'll take the red one.
1: 본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Judgment 강세 주의해서요.
0: Yes.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0: Do I look too dorky in this?
1: 오케이. Okay. 자, 두 번째는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2: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2: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네, 집에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만나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in 명사. 이 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게 될 수도 있고 네. 뭔가를 착용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가볼게요. 어, 너 그 카디건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자, 어순대로 갈게요. 너 귀여워 보여.
0: You look cute.
1: 그 카디건 안에서 말이야.
0: In that cardigan.
1: 그렇죠.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0: Mm-hmm.
1: Here you go. 걔는, 그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는 춤추고 있어.
0: He is dancing.
1: 오케이. 배기한 바지를 입고.
0: In baggy pants.
1: In baggy pants. 그 mm-hmm.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요. Dorky, 기억나시죠?
0: 네.
1: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너무 어리숙해 보이나요?
0: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In these.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3: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0: 저그 빨간색으로 된거 할게요.
1: Oh, I'll take the red one.
0: There you go. 네, 읽어볼게요. I will take it. I will take this one. I will take the red one. Alright,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Wow! Do I look too dorky in this?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Oh,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4: Great choice.
1: Yes.
4: Okay, let me get them for you.
0: Yes.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te it when it's hot.
0: There you go. I hate it or it 빼도 된다고 했었죠. I hate when it's ho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응용 문장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바로 in 명사. 인 명사.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1: 오.
0: 너 귀여워 보인다. 그 바지 입으니까.
1: 와.
0: 조금 일부러 길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음?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0: 네,
1: 제가 K장녀, 맞딸입니다.
0: 그러면 네. 혹시 형제, 뭐 자매가 있음으로써 아, 이건 난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아, 저는 근데

0: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형제 자매가 재산이 돼서,
1: 아, 맞아요.
0: 예, 저는 지금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1: 아,
0: 예.
1: 저는 외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0: 외동이시잖아요.
1: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0: 네.
1: 외동도 나름대로
0: 고충이
1: 안 좋은 것들이
0: 있죠.
1: 있습니다.
0: 외롭기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0: 네.
1: 외동인 친구가 그렇게
0: 아,
1: 부러워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아,
1: 그쵸.
0: 그럴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0: 근데 또
1: 억울했거든요.
0: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에이,
0: 오케이.
1: 그렇게 내 옷을 뺏어갔어요.
0: 그랬군요. 아,
1: 예.
0: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영어로
1: 그럼요.
0: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너 외동이지? 부럽다.
0: Sorry?
1: 응?
0: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Oh, I'm sorry. Yeah. You are lonely?
0: Lonely?
1: No. You are alone.
0: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0: Oh, no brothers and sisters, yeah.
1: Yeah. So I love your situation.
0: You love my.
1: I hate my brother, sister sometimes. You know,
0: Ah,
1: yeah.
0: you envy me. Okay.
1: Ne. 네.
0: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You hope?
0: I wish I had a
1: A
0: sister.
1: sister?
0: Yeah.
1: 오, 진짜?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가
0: What?
1: 몰라서 그래.
0: What?
1: 언니, I have a sister,
0: Yeah.
1: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That
0: Oh.
1: is so hate.
0: You hate it?
1: Yes.
0: Sharing?
1: Share, no.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What?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Then be lonely.
0: Lonely is worse than sharing.
1: You are lonely?
0: Yeah.
1: I'll be your sister.
0: Really?
1: 예, 오빠. 오빠, 밥 사줘.
0: 네.
1: 아우.
0: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1: 네.
0: 부러워한다. 뭐,
1: 예.
0: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 오.
0: 너 외동이지?
1: 오.
0: 아, 부럽다.
1: 우와.
0: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1: 네,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이렇게
0: 처음
1: 하면
0: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보죠?
0: Right.
1: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자, 부럽다. You. 너가 오직 어린이 한 명이지. 나는 너가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0: 네,
1: 알거든요.
0: 부럽다.
1: 예.
0: 뭐죠?
1: I envy you.
0: Envy you.
1: 예.
0: Okay.
1: Envy. 그래서 그 저기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0: 네.
1: NB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0: 와,
1: 오.
0: 천재. 자,
1: 예.
0: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1: 네,
0: Okay.
1: 확실해요.
0: Al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1: 응?
0: Oh, I envy you. 정답? 맞습니다.
1: 유.
0: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오케이, 부러워하는 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0: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난
1: 그러니까 난 너가 부러워.
0: 부러워예요.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거는 뭘까요?
1: 나는 너가 질투나.
0: 질투나. 예. 자, 보세요. 얼핏 들으면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렇죠?
1: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네요.
0: Right. 원래 조금 그 심리학 쪽에서도요. 예. Envy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네.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그죠, 그죠.
0: 그래서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남이 부럽다라고 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오.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부러 질투가 안 남에도 네.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거죠. 아. 전에 말씀드렸지만 슬기 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 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1: 아니죠. 너무
0: 오히려,
1: 부러워서.
0: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런 게 있죠.
0: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어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1: 네.
0: Al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인데.
0: 그렇죠. 그리고 네. 뒤에 뭐가 붙었죠?
1: Right.
0: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1: 확신.
0: 확인.
1: 확인.
0: 확인이에요. 확인. 네. 맞지?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 네.
0: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네.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형 있지? 맞지? 맞지?
1: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brother.
0: 그냥.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맞나요?
1: 네.
0: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1: 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0: Envy you.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1: 안
0: 겁니다.
1: 되죠.
0: 주의하셔야 돼요.
1: Envy you.
0: Envy you. Alright.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1: 네네네 Well, I wish I had a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0: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일단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1: 네.
0: 저도 사실은 굉장히
1: 예.
0: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1: 네.
0: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1: 네.
0: 아무튼
1: 맞아요.
0: So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1: 네.
0: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1: 나는 바래요.
0: 바래요. 뭔가를 네.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1: 그렇죠.
0: Oh, I hope. 이건 뭐예요?
1: I hope도 바라는 건데
0: 네.
1: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0: 맞아요.
1: 네.
0: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1: 오.
0: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1: 예.
0: 그렇죠? 내가 뭐 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네네네. 이거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다 I hope를 쓰는 겁니다. Right?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네.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 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1: 여자 형제가 있는 게 가능했더라면 큰일 나죠.
0: 지금 당장 있는 보세요. I wish I had a sister 이라고 하는 거. 지금 시스터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쓰는 wish. 거예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했는데 내일 갑자기 너 시스터가 뿅 하고 있어. 이거 아니기 때문에.
1: 그럴 수 없죠.
0: 그래서 I hope 내일쯤 시스터가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Okay. Yeah. So, 내가 이미 시스터가 있는데 그녀가 내일 나한테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호프 가능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I hope, I wish는 확실히 다릅니다.
1: Yeah.
0: 자, 그 중에서도 I hope 뭐 하길 바라 이거 말고 오늘은 yeah. I wish.
1: wish.
0: 뭔가 가능성이 없는 거, 당장은 적어도 현실이 아닌 거에 네.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wish는요. 바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겁니다.
1: Yeah.
0: Alright? 자, 그래서 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I wish는요, 뒤에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 가정을 할 때는 시제를 뭘 써요?
1: 미래, 과거.
0: 과거, 여기 과거, 과거. 여기 과거. 예, 이거 과거라고 읽으시는데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평소문 과거를 일부러 써서 네. 문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니까요. 일부러 망가뜨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I wish I have a sister가 아니라
1: had a sister.
0: Had a sister. Okay.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적어도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1: 네.
0: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0: 지금 있어요?
1: 없어요.
0: 없죠.
1: 아.
0: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자기야 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1: 바로 있었으면 좋겠구나.
0: That's right. So what do you say?
1: 성격이 급하다. I wish I had a girlfriend.
0: 그래서, I wish I had a girlfriend.
1: Yeah.
0: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1: 안 돼요, 절대.
0: So, 내가 너라면 좋겠다.
1: I wish I were you.
0: 그죠. I am you가 아니라
1: 네?
0: I wish I were you.
1: Oh.
0: 그런데,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were요?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1: 아.
0: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1: 예.
0: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예요. 가정할 때는.
1: wish 다음이라서.
0: 네.
1: 아.
0: I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He were 이렇게 돼요.
1: 진짜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갖다가
0: exactly.
1: 넣는 거군요.
0: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 귀엽다.
0: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 네네.
0: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1: 네.
0: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
1: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
0: I
1: was you로.
0: I wish I was you. Yes.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1: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0: 비동사를 쓸
1: 네,
0: 때는
1: 네.
0: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제는 더 괜찮아졌죠.
1: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I wish I had a girlfriend.
1: Well, I wish I had a... 어디죠? Well, I had a girlfriend.
0: Okay. Yeah.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I wish I were you.
1: I wish I were you.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0: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간
1: 근데
0: 것뿐입니다.
1: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예.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0: 오히려 다행이네요.
1: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0: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1: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0: 끊어주세요.
1: sister랑. 끊을 데가 없는데요?
0: Sharing.
1: Sharing everything. 다
0: 나누세요.
1: 나누는 거. 여기까지?
0: 네,
1: 에,
0: 누구랑?
1: with my sister.
0: 오케이, 나누세요.
1: 네.
0: 그게 뭐예요?
1: 그게 주어.
0: 그게 is a 뭐라고요?
1: Is a 악몽.
0: 그렇죠.
1: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0: 오케이.
1: 예, 제가
0: 왜
1: 좀,
0: 악몽을 잘하시죠?
1: 악몽은 제가 잘 꿔요.
0: 잘 굽는군요.
1: 예,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0: 오케이.
1: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0: Okay.
1: R.
0: Alright.
1: Yeah.
0: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1: 아,
0: 바랬거든요.
1: 그래요?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0: 네. 오케이.
1: 네, 아는
0: 자,
1: 거는 알아야지.
0: 확실한 거
1: 예,
0: 확실.
1: 그럼요.
0: 리얼하게.
1: 네.
0: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1: 예. Yeah.
0: 자, 악몽 전문가신가
1: 저는
0: 봐요.
1: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키가 이래요. 예, 원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거 꿈은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0: 한
1: 악몽이에요.
0: 2m 돼야 정상인데, 저는
1: 맞아요. 아.
0: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1: 늦어.
0: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예.
1: 맞아요.
0: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1: 네.
0: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1: 그럼요.
0: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1: 당연하죠.
0: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Oh, my
1: 아.
0: sister is a nightmare.
1: 아, 그래요?
0: 이렇게도 씁니다. 네.
1: 오.
0: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이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 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1: 그쵸?
0: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또 하나 있습니다.
1: 오.
0: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1: 아.
0: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1: 이거는
0: 아이고,
1: 뭐냐면요. Pain in the teeth.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0: 그렇군요.
1: 예.
0: 네. 자, 제가
1: Pain
0: 힌트를
1: in the teeth.
0: 드렸음에도 teeth로 쓰신.
1: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0: 저, 여기 아니라,
1: 아,
0: 여기를
1: 아,
0: 만졌습니다.
1: 이거예요?
0: 네. 아이고, 목이야.
1: 아,
0: 이러거든요.
1: 예, 제가 잘못 봤네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좀
1: 예.
0: 그래가지고.
1: 연결되어
0: 아, 연결이 돼
1: 계세요?
0: 있거든요.
1: 예.
0: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1: 네.
0: 같이 nightmare과 같은 표현. So,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1: 예.
0: 얘는 어떻게 보면 문법 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모든
1: 네.
0: 것을 나누는
1: 겉.
0: 것이라고 했죠.
1: 네.
0: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1: 네.
0: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1: 겉.
0: 것. 이렇게
1: 맞아요.
0: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1: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0: That's
1: 같아요.
0: right, that's right.
1: 네.
0: So, ing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1: 예.
0: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Learning English.
0: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1: Learning
0: Learning
1: English.
0: English.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1: Working with him.
0: 그렇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working
1: Working
0: with
1: with
0: him.
1: him.
0: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1: Yeah.
0: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쉽다.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우,
1: Wow.
0: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1: 이거
0: 아,
1: 거짓말이에요.
0: 잠깐만요.
1: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저
1: 오해 마세요.
0: 잠깐만요. 오해가 될
1: 네.
0: 수밖에 없는 게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1: A nightmare.
0: Al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를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1: 네.
0: So,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저 전부 봤나요?
0: 아,
1: 저거? 네.
0: 맞아요.
1: 자, 그리고 Trust Me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요.
0: 네.
1: 날 믿어. 이거는 진짜, 내가 진심으로
0: 아,
1: 말하는데, 내가 좀
0: 그쵸.
1: 아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0: 어, 정말 외롭나
1: 저 완전
0: 보다. 어,
1: 공감이에요.
0: 그래요. 우리 마우스쌤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1: 자, 요거를
0: 외로움, 외로움.
1: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0: I'd rather share.
1: 그게
0: 예.
1: 뭐예요?
0: 나는 나눠, 차라리 나눌래.
1: 오케이.
0: 예.
1: 뭐보다요?
0: 뭐보다 외롭게.
1: 오케이.
0: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I'm so lonely.
1: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0: 그쵸? 이 노래
1: 왜?
0: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근데
0: 예.
1: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0: 그건 저도 잘 몰라요.
1: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0: 네.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0: 오,
1: 맞습니다.
0: 오늘 괜찮은데요? 컨디션
1: 높잖아요.
0: 좋아요.
1: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0: 네.
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0: 어?
1: 여기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0: 어, 나눠 쓰는 게 낫다.
1: 맞아요. rather
0: 예.
1: 여기 볼게요. I 이거는 I would가 붙은
0: 아,
1: 겁니다.
0: 우드군요.
1: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형.
0: 예.
1: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나
0: 아.
1: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걸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0: 예.
1: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럴
0: 어.
1: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이거는
0: 네.
1: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So 여기서는 나머지 option은 then be lonely.
0: Lonely.
1: 외로운 게 나머지 option인 거. 그거 싫어요. 이 얘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이거는 꼭 then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0: 예.
1: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0: 네.
1: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0: 어.
1: 근데 나머지 옵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예.
1: 나는 혼자 차라리 살겠어.
0: I'd rather live alone.
1: That's it.
0: 어허.
1: I'd rather live alone.
0: 으흠.
1: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차라리 관두겠어.
0: I'd rather
1: 그만두는 게
0: quit
1: 뭐죠?
0: the job.
1: 그냥 quit.
0: Quit.
1: I'd rather quit.
0: Yeah.
1: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0: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1: something like
0: 뭐
1: that,
0: 그런 거
1: right?
0: 있죠.
1: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하.
1: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0: Then.
1: then 쓰고 나서 굉장히 희한하지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0: 아,
1: Okay? So
0: 그렇구나.
1: 여기서도 예를 들면 I'd rather quit than work with him.
0: Rather 뒤에도 동사
1: 이런 식으로 동사
0: 원형이고.
1: 원형입니다.
0: 네네.
1: 여기서는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쓴 거예요.
0: 예.
1: 같이 읽어볼게요.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1: 두 번째.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0: you.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Very nice.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0: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2: Ibyeongjak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평소음은 right?
3: Yeah.
2: 확인하는 느낌. 너 외동이지?
3: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2: Okay. 너 형 있지? 형제 있지?
3: You have a brother, right?
2: You have a brother, right? Mm-hmm. 어, 남편분이 파일럿이죠?
3: Ah,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2: Right? 읽어볼게요.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a brother,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2: 다음은요. ING.
3: Yeah.
2: 명사 만들어 볼게요.
3: Okay.
2: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워.
3: Learning English is easy.
2: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easy.
3: Yeah.
2: 걔랑 그랑 일하는 건 악몽이야.
3: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2: 아, right?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자, 모든 걸 나의 언니랑 나눠 쓰는 거, 나누는 거 악몽이다.
3: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2: You got it.
3: Wow.
2: 읽어볼게요.
0: Learning English is easy.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2: 알라이트.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3: 주세요.
4: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5: Well, I wish I had a sister.
4: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5: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6: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7: Well, I wish I had a sister.
6: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7: Mm-hmm.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2: Yes.
3: Wow.
2: 어, 수고하셨습니다. 오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look cute in those pants.
2: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3: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3: 네.
2: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아, 한국에 사는 건 멋져.
3: 어허.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이제 쓰기 유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쓰기를 원고지에 작성하는 연습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 쓰기는 그 주어진 용지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하는데요. 53번, 54번 조금 이제 긴 글을 쓰게 되는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원고지의 형식에 맞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원고지

퀘스트 작성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22강 유형 15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자료 분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4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5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총 30점입니다. 꽤 크죠? 그래서 사실은 쓰기, 뭐, 듣기나 읽기도 50문항을 다 풀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5급이나 6급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셔야지만 높은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쓰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53번, 54번에 해당하는 그 문제의 유형들을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3번은 그래프나 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 내용을 주어진 분량 내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유형에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래프나 뭐 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바로 53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그 53번에 대한 지시문을 보시면 주제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단이라고 해서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고 나옵니다. 보통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글의 제목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목을 쓰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유형부터는 원고지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원고지를 잘 맞춰서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감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너무 띄어쓰기가 안 되거나 혹은 문장 부호들이나 숫자 같은 규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쓰게 되면 감점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고지에 답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본문 쓰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과 이름은 쓰지 않고 바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쓰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의 이름을 써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자, 답안을 바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첫 줄에 한 칸을 비우고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쓸때 이렇게 한 칸을 비우고 그 다음 칸부터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단락을 쓸 때마다 이첫 줄에 한 칸을 비우고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나눌 때에 그 문단의 첫 단락은 항상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줄의 끝에서 띄워 써야 할 때는 다음 줄의 첫 칸은 비우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정보의 그다음 빠른 전달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정보에 여기서 바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띄어쓰기를 하려고 여기를 빈칸으로 두고 빠른 이렇게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예시에서도 다볼 수가 있는데요. 기후 변화나 인권 문제처럼이라고 했을 때 인권 다음에 문제 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띄어쓰기를 줄이 바뀐다면 그것은 띄어쓰지 않고 바로 앞에서 이어서 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고지

우리 기본 작성은 이렇게 한 칸에 한 글자를 쓰고요. 그리고 띄어서 써야 될 곳은 이렇게 빈 칸으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또 이런 원고지 사용에 대해서 잘 어색한 학생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 아,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본문 쓰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숫자와 영문자를 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와 영문자는 한 칸에 한 자씩 써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영문자는 한 칸에 한 자씩 써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20, 이거, 숫자, 그 다음에 영문자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숫자와 알파벳 소문자를 두자 이상 쓰는 경우에는 한 칸에 두 자씩 씁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TV라고 해서 텔레비전을 나타낼 때 우리가 대문자로 쓰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한 칸에 한 개씩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8월 14일. 8월, 여기는 08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8자 하나만 한 칸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4일, 14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모아서 한 칸에 쓰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2004년이라고 했을 때요두 개를 나누어서 한 칸에 두 개의 숫자부터 숫자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장 부호입니다. 여러분, 원고지 작성에서는 문장 부호를 제대로 써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온점, 그 다음에 반점 같은 경우. 자, 보통 우리가 이 네모칸이 이렇게 있을 때에, 보통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었을 때, 요 왼쪽에 하단에 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온점과 반점은 그 위치에 맞게 쓰고요. 그다음에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한칸 중심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물론 학생들이 뭐 이렇게 좀 치우쳐서 왼쪽으로 쓰거나 오른쪽으로 쓴다고 해서 선생님 틀리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칸에 하나씩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말줄임표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말줄임표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말이 끊어진 경우에 한 칸에 3개씩 두 칸에 나눠 쓰고 그 다음 칸에 온점을 씁니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 물고기를 놓치다니라고 하면서, 점점점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말을 줄이, 표시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이세 개의 점이 한 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세 개의 점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나요? 온점을 마지막에 찍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줄이 끝나는 부분에 온점이나 반점을 써야 할 경우에 맨끝 칸의 글자와 같은 칸에 함께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없지만 우리가 다음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음표와 느낌표는 한 칸에 하나씩 쓰고 다음 칸을 비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지금 예시문을 보시면 이렇게 있을까라고 해서 한 칸에 하나를 썼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발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한 칸을 띄우고 바로 이렇게 이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때 어떻게 쓰느냐인데요. 보통 우리가 큰 따옴표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그

그대로 옮겨서 쓸 때는 큰 따옴표를 써주고요. 보통 어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제목과 같은 형태에서는 이 강조의 의미 혹은 제목에에서 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도 역시 이큰 따옴표가 한 칸에 여기는 온점이나 반점처럼 이 오른 왼쪽 하단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 오른쪽 위에 쓴다라고 하는 점. 오늘은 자르기로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만들어 보겠어요. 라고 해서 온점과 같이 한 칸에 묶어서 쓰면서 닫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자, 여기가 한 칸이 띄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큰 따옴표가 없다면 바로 처음부터 이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큰 따옴표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내용이 길어서 줄을 바꿔야 할 때에는 첫 칸을 비우고 둘째 칸부터 써 내려갑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을 띄우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화글을 마칠 때 온점과 큰 따옴표는 한 칸에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물음표와 느낌표 다음에 오는 큰 따옴표는 따로 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음표를 썼다면 여기에 이어서 안에 이어서 이렇게 닫아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칸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오래 기억하실 수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써보셔야지만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 원고지에다가 이런 문장 부호들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한 칸에 하나씩 쓴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지 작성법 이렇게 빠르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비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지 작성법은 이렇게 쓰기를 채점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답안을 보게 되는데요. 그 칸에 맞춰서 조금 더 글씨를 예쁘게 쓰는 연습들 평소에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띄어쓰기가 너무 안 되어 있거나 그리고 문장 부호 같은 것들이 지금 원고지 작성법과 너무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감점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 원고지 작성법을 잘 지켜서 쓰는 연습을 통해서 시험에서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면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53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출 유형 학습에서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그 자료들이 제시가 되고요.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단 글의 제목, 또 여러분 이름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원고지에다가 이 내용을 써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이 자료에 나온 내용, 특히 이렇게 한 개의 자료, 그 다음에 두 개의 자료, 세 번째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세 개의 자료가 제시가 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써야 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를 설명했는데, 세 번째 자료를 쓰지 않았다면 쓰기 시험에서 감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를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들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보통 이런 그래프에는 조사기관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조사를 했느냐와 같은 자료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목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된 자료의 그래프나 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3번은 사실은 그 구조만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제만 달라지기 때문에 혹은 유형들이 약간씩 바뀌기는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용한 표현들, 예를 들어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혹은 우리가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뭐몇 년도에는 몇 퍼센트가 나타났고 몇 년도에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러한 좀 정해져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제시된 자료 설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증가율인데 이런 시험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지금 연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도에 맞게 이 숫자들을 모두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큼지막하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글로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제 1을 우리가 살펴보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증가율을 어떤 나타낸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인데, 자, 요런 만명 같은 경우도 단위에서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보시고요. 결국에는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인데,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이 2018년도에서 2024년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직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앞에서 직업연구소에서 조사했다는 내용 아까 살펴봤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꼭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보통은 이렇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래프에 따르면, 표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200만 명이었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수가 급격히, 여러분, 급격히 증가했죠? 이렇게 서서히 증가한 것도 아니고, 급격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정보만을 이렇게 압축해서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한 정보들을 읽어내고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한줄 정도를 쓰는 연습들을 통해서 나중에 원고지로 쓰기를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직업 선호도라고 해서요. 순위 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서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2018년에는 22 순이었지만, 역시나 2024년이 되면서 3위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청소년 직업 선호도 변화표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에서도 2018년 22에 불과하였던, 22에 그쳤던 이런 표현 쓸수 있겠고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2024년에는 3위로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그래프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서 이렇게 좀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유를 보시면 기술 발달과 플랫폼의 다양화, 또 개인의 표현 욕구와 경제적 이익,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성장, 윤리적 책임과 법적 규제 강화는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나 전망을 여러분들이 모두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3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증가 이유와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빠짐없이, 그런데 잘 연결이 되게,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달과 플랫폼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표현 욕구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앞에 있는 문장들과 연결해서 써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술 발달과 플랫폼의 다양화 옮겨서 쓰면 되겠죠. 그대로. 그리고 개인의 표현 욕구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그대로 옮겨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다음 앞으로도, 여러분 왜 앞으로도예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 네, 그리고 이에 따른 윤리적인 책임과 법적 규제가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써야 하는 것이죠. 사실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여러분 실제 이 원고지에다가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2018년 이렇게 해서 숫자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 또 200만 명이었던 앞서 우리가 원고지 작성법에서 살펴봤던 숫자를 두개 쓰고 나머지 것은 이렇게 하나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띄어쓰지 않고 붙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만 명이었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원점을 이렇게 같이 찍어줬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에서도 2018년 20위에 불과하였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2024년에는 3위로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 선생님이 한번 써봤던 내용을 그대로 이 원고지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서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달과 플랫폼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표현 욕구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윤리적 책임과 법적 규제가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힌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0자에서 300자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만 쓰고 두 번째까지만 쓰고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없고요. 반드시 감점이 됩니다. 이렇게 200자에서 300자 정도로 쓰라고 했으면 여기 안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형 15 쓰기 시험에서 53번에 해당되는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자, 그래프와 표를 분석하여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200자에서 300자에 설명하는 글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자, 이 문제 제가 앞서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확인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제목 쓰지 말아라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보통 세 번째 과제. 그러니까 세 개의 자료가 나오거나 혹은 한 개, 두 개의 자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자료들을 모두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시된 그래프와 표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기술할지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이유나 전망 같은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와 전망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마무리할 수 있듯이 이런 어떤 순서로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해두셨다가 그것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답안을 작성한 후에 제시된 정보를 과제에 맞게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막 그냥 제출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쓰기에서 좀 감점이 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시된 정보를 빠짐없이 넣었는지, 특히 비율이 달라지거나 혹은 순위가 차례차례 잘 썼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과제를 연결할 때에도 이런 접속부사와 같은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그런데 혹은 즉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알아두시고 그런 표나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뭐 반면에 한편 이런 단어들은 훨씬 더 우리가 이 53번에서 자주 학생들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교재에 쓰기 향상 전략 관련된 내용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이 원고지 작성법에 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53번에 해당되는 내용 자신감을 갖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죽는 냄새 같기도 하고.
1: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지?
0: 아하! 어? 근데 다른 냄새도 나는데? 헐? 아니, 이건? 댕댕이 떡?
1: 읍스, 들켰네. 내 방귀 냄새.
2: 뭘 먹은 거야?
3: 너무 심해.
1: 옛날 한 가난한 마을에 복순이와 쇠돌이라는 친구들이 살고 있었지.
0: 어? 쇠돌아, 무슨 일이야?
4: 왜 그러냐?
3: 네, 암탉. 우리 집 재산 1호 꽁코를 빼앗겼어.
4: 에이? 설마?
0: 또 욕심쟁이 꽁대감님이?
3: 내 꽁꽁가 사라져서 찾아 나섰는데 꽁꽁야! 어디 간 거야?
5: 그놈 참 도실도실하다!
3: 안 돼! 저 집만은! 하필 내 꼬꼬가 꽁대감님 댁에 들어간 거야. 대감님, 그 딸기 저희 집 딸기인데.
2: 아니지. 이제 우리 집 딸기지.
3: 예?
2: 응?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우리 집 땅을 허락 없이 밟았으니 이제 우리 집 딸기지.
3: 네? 그런 게 어딨어요?
2: 정 가져가고 싶으면 땅 밟은 값 20냥 내고 가져가든가.
3: 말도 안 돼요, 대감님. 그렇게 우리 거꾸를 빼앗겼다고요. 다시 돌려주겠지?
0: 쇠돌아, 그 집에 들어간 물건은 절대 못 돌아온다는 거 몰라?
4: 아이고, 나도 지난번에 말이야 꽁대감님이 오시더니.
2: 아, 우리 집 다시 부러져서 그래. 금방 쓰고 갖다 줄게. 아, 좀 빌려줘.
4: 아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아, 저희 집에는 낫이 없어요.
2: 그럼 저건 뭔가? 낫이 아니고 도끼인가? 지금 빌려주기 싫다는 거야?
4: 아이고, 우리 집에도 낫이 있었네. 여기요.
2: 고맙네. 복 받을 거야.
4: 이야. 아휴, 안 돌려줄 것 같은데.
6: 대감님?
4: 아이고, 참. 아이, 그런데, 낫을 돌려받으러 갔더니.
2: 어디서 들지도 않는 무딘 낫을 빌려줘서 내가 낯깔다가 상처까지 났어. 그, 내 낫 갈아준 값하고 상처 치료비까지 다 내가 돌려줄 거야.
4: 예? 대감님.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한테 뺏은 각종 음식에 가축, 돈, 비단까지. 아이고, 그 집 마당에 뺏은 물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요.
2: 다 내 거.
4: 아이고, 아주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하늘을.
3: 아이, 나 몰라. 내 꼬꼬.
0: 아이, 그냥 잊어. 아, 그래, 출출하지. 뭐라도 좀 먹고 갈래?
3: 아이, 거의 다 먹은 거 아니야?
0: 에이, 몇 개 없으면 나눠 먹으면 되지. 앉아.

0: 그래야 그래야. 아니 누구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자.
1: 우리 많이 줄게 많이.
2: 아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복순이 아버지가 꽁대감님 댁 앞을 지나고 있는데.
0: 아이고 맛있는 냄새. 아이고 도대체 어느 집에서 나는 냄새래?
3: 어디긴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지.
0: 꽁대감님 댁에서 나는 냄새였구만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
3: 잠깐 가긴 어딜까?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0: 예? 냄새 맡은 값이요?
3: 그래. 이 좋은 냄새가 뭐냐면 문제.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요리 재료로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은 1번 버섯, 2번 생선, 3번 고구마.
1: 버섯, 생선, 고구마. 아! 구워 먹으면 다 맛있지.
4: 근데 바다에서 잡은 건 생선밖에 없어.
0: 맞아.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생선이라고 하지.
3: 그렇지, 그렇지. 내가 시장에서 직접 생선을 사다가 숯불에 노릇노릇 정성스럽게 잘 구웠지. 맛있는 생선구이 냄새. 복순아범, 자네도 맡았지?
0: 예, 뭐, 맡기는 맡았죠.
3: 그러니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0: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게 어딨어요.
3: 어딨긴 여깄지. 아, 저 생선구이가 자네 건가?
0: 아유, 뭐, 그런 거는 아닌데요.
3: 아니지. 아, 그럼 당연히 남의 생선구이 냄새를 맡았으니까 돈을 내야지. 아이, 가만. 생선이 열량인데? 우리가 또 친하고 그러니까 냄새 맡을까? 내냥만 받겠네.
0: 예? 아이고, 대감님. 아니, 그게 무슨... 아이, 그리고요? 아이, 저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3: 아이고, 돈이 없구나. 아니, 나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내일까지 갚아. 그 대신 이자까지 5냥. 그럼 내일 봄세.
0: 맛있네. 예. 대감님, 아이고, 대감님, 대감님.
5: 네?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했다고요?
0: 아, 그렇다니까. 아이고, 이제 하다가 냄새 맡은 값까지 달라고 하네. 아이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아이고.
1: 꽁대감님, 진짜?
0: 아휴, 그나저나 네 할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모아둔 돈 딱 열량밖에 없는데. 아휴, 뭐 이걸로 갚아야지 뭐.
1: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0: 못 참아?
1: 우리도 꽁대감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0: 똑같이?
1: 네. 그 열량은 일단 저 주시고 쇠돌이랑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빌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4: 응? 뭐냐? 왜 네 아버지가 안 오고 복순이 네가 왔냐?
1: 아버진 좀 이따 오실 거예요.

0: 제가 갚을게요.
1: 아니 누가 갚든 난 돈만 받으면 됐지. 아니 그 냄새값 5냥 가져왔지?
0: 그럼요. 이게 다 10냥인데요. 제 10냥 소리 잘 들으셨어요?
1: 잘 들었다.
0: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1: 아이 잠깐. 뭐 하는 거야? 아, 돈을 주고 가야지.
0: 제 10냥 소리 들으셨잖아요. 10냥 소리 값이 5냥이거든요.
1: 뭐? 소리 값?
0: 왜요? 자, 보세요. 냄새 값 5냥. 소리 값 5냥. 가격이 똑같아서 이렇게 갚은 건데요?
1: 말도 안 돼! 세상에 소리 값이 어딨어?
0: 냄새 값이 있으니까 소리 값도 있는 거죠!
1: 어디서 수작을? 아이, 됐고! 빨리 5냥 가져와!
0: 이 소리 또 들으시면 이제부터는 소리 값 내셔야 하는데.
1: 뭐? 갑자기 뭐지? 이 달콤한 냄새는?
0: 지금 이 냄새 맡으신 거예요?
1: 맡았다. 왜?
0: 이 냄새는 여기서 문제! 익으면 빨갛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과일은? 1번 고추, 2번 파, 3번 딸기.
2: 고추는 익으면 빨갛지만 과일이 아니야.
0: 파도 과일이 아니니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빨간 과일은 딸기뿐이야.
3: 딩동댕 딸기 정답.
4: 맞습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맛있는 딸기가 맞습니다.
0: 저희 딸기 냄새 맡으셨으니까 딸기 냄새 값은 얼마 받아야 하나?
4: 뭐야?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완전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운 딸기라 엄청 비싸잖아. 이건 냄새값 20냥만 받자고.
0: 좋아! 꽁대감님이랑은 또 친한 사이니까 딸기 냄새값은 20냥만 받을게요. 주세요.
1: 이것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0: 왜요? 냄새값이 있다고 한 건 대감님이잖아요. 안 줄지 모르니까 쇠돌아, 장부에 적어. 당장 적어.
4: 알겠어. 냄새값 20냥.
5: 아이고, 그림 참 좋다.
1: 그림?
0: 지금 그림 보셨죠? 그럼 그림 본 값이 얼마면 좋을까?
1: 그림 본 값? 난 안 봤어, 안 봤어.
4: 아, 개구리 그림 안 보셨구나.
1: 아, 개구리는 무슨 아주 용맹한 호랑이 그림이지.
6: 방금 봤어.
5: 아이, 그럼 그림 값이 100냥이니까 그림 본 값은 50냥.
1: 50냥?
0: 안 줄지 모르니까 장부에 적어. 적어, 적어, 적어.
4: 그림 본 값 50냥 추가요.
1: 안 봤어, 안 봤어.
0: 자, 구수한 군고구마. 군고구마 냄새값 10냥 추가.
4: 10냥 추가요.
5: 그림을 또 보셨네. 그림 본값 추가요.
4: 그림 본값 50냥 또 추가요.
0: 적어, 적어, 적어. 다 적어, 다 적어. 맛있는 숯불꽃이 냄새 맡으셨으니까 꽃이 냄새값 30냥 추가.
4: 30냥 추가요.
1: 아니, 뭔 꼬치가 그렇게 비싸?
5: 아유,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7: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평평 아빠 나의 얼싸 뽀빠라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바디여 에헤라 생일만이로
0: 야하 어 흥이 절로 난다 노랫소리 들은 소리값도 승훈양 추가합니다요
7: 추가요
0: 이렇게 해서 냄새값, 소리값, 본값 저희한테 주실 돈이 총 500냥
2: 아! 500냥? 네가 이거 도둑이 따로 없구나
0: 하, 도둑이요? 도둑처럼 마을 사람들 물건 다 뺏은 게 누군데요?
2: 하, 그래 내 그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 안 받을 테니까 가 어여 가
0: 어 그냥은 못 가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뺏은 물건 다 돌려준다고 약속하면 뭐 저희도 500냥 안 받고 그냥 갈게요
2: 뭐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8: 복숭이의 지혜에 당한 꽁대감은 자기가 뺏었던 물건들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뒤론 욕심도 덜 부렸대.
7: 아이고 우리 복순이 덕분에 그냥 낫도 찾고
9: 우리 집 재산 1억 꽃보도 찾았네.
7: 아이 근데 말이야 그 꽁대감님이 또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한데?
0: 제가 출동해서 혼내줄게요. 걱정 마세요.
9: 나도 같이.
7: 그래. 얘도 같이.
0: 좋아요.
7: 최고.
8: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그래서 이따 뭐 먹을까? 피자?
0: 친구랑 약속이 있으신가 봐.
3: 에이, 고기 먹자, 고기. 어, 이따 전화할게. 빠이.
4: 요정들, 미안. 통화 좀 하느라.
1: 아닙니다. 친구랑 뭐 맛있는 거 드시나 봐요?
4: 아, 친구가 아니라 우리 엄마.
5: 네? 엄마요?
0: 박사님, 방금 어머니께 반말을 하신 건가요?
2: 어머니께는 존댓말을 하셔야죠.
1: 실망입니다, 박사님.
4: 부끄럽구만. 이게 다 어릴 때 버릇이 잘못 들어서야.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이랬어 저랬어 하고 반말을 했거든.
0: 박사님, 힘내세요. 이제라도 어머니께 존댓말을 쓰도록 노력하시면 되죠.
2: 맞습니다, 박사님.
5: 파이팅!
3: 파이팅!
4: 그런데 나처럼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있어.
0: 저런.
4: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이다.
5: 지금 대사속사.
6: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7: 흘렸다. 선생님.
8: 나정이 왜요?
7: 나 우유 흘렸어.
8: 나정이 우유 흘렸구나. 선생님이 닦아줄게요. 자.
7: 여기 옷도 닦아줘.
8: 알았어요. 근데 나정아,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옷도 닦아주세요 하고 존댓말 하는 거예요. 알았죠?
7: 응. 야, 응이 뭐냐? 네, 이래야지. 알았어. 선생님, 빵 더 있어?
8: 빵 더 없어요.
7: 에이, 빵 더 먹고 싶었는데.
6: 그런데 나정이가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
2: 어머, 너 나정이지? 아유, 많이 컸네.
7: 누구야?
2: 나 전에 나정이 옆집 살던 효진 이모 기억 안 나?
7: 어, 기억 안 나.
9: 나정아, 우리 이거 하고 놀래?
7: 좋아. 아줌마, 나 갈게. 가자.
2: 그 그래.
9: 에휴, 애가 키만 컸지 말은 아직 애기처럼 하네. 아니, 7살인데 존댓말도 할 줄 모르고.

0: 오늘은 또 어떤 어린이를 괴롭혀볼까? 아이, 어? 뭐야? 이 누구야?
1: 아, 공 여기 있네.
0: 이봐 어린이, 그거 조심해야지. 내가 공에 맞았잖아.
1: 아, 미안.
0: 미안? 이봐 어린이, 너 지금 이 악당 아저씨한테 반말한 거야?
1: 아, 아저씨 악당이구나. 악당이면 반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0: 뭐야?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악당 아저씨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존댓말로 다시 말해봐.
1: 싫은데?
0: 뭐야? 이봐 어린이!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어른한테 반말하는 어린이, 오늘은 바로 너다.

0: 네, 선생님. 네, 나정이가 자꾸 선생님께 반말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선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네.
1: 선생님이 또 전화하셨어. 너 계속 그렇게 어른들한테 반말할래?
2: 아니?
1: 아니가 아니라 아니요. 존댓말이 어려우면 말끝에 요를 붙이면 돼. 좋아요, 싫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알았니?
2: 알겠어.

0: 됐지?
1: 되긴 뭐가 돼? 요를 붙여서 말해야지. 알겠어, 요! 이렇게 다시 해봐. 아,
0: 알겠어.
2: 어? 뭐지? 왜 입에서 요가 안 나오는 거야?
1: 홍나정! 알겠어, 요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2: 어, 어려워. 엄마,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와.
1: 아니, 어머, 전화 왔네.
3: 네, 여보세요.
1: 어머, 아, 네.
2: 이상하다. 알겠어, 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4: 왜긴, 내가 너의 요를 뺏어서 존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카카카카카카카카.
3: 네, 할아버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1: 나정아, 너 기억나? 너 왜 그 다섯 살 때 시골 가서 만났던 그 왕할아버지?
5: 왕할아버지?
2: 그 완전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
1: 그래! 그 왕할아버지 지금 집에 오신대. 나정아, 너 할아버지께 공손하게 존댓말 해야 한다. 알았지? 어머, 벌써 오셨나 보다. 어머, 할아버지, 일어나.

0: 오셨습니까? 누추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1: 그래, 내 요 근처에 친구 장례식장이 있어 왔다가 들렀다. 제 나정이냐?
0: 아, 네, 맞습니다. 뭐해, 나정아? 어서 인사드려야지.
2: 공손하고 예의 바른 존댓말.